0: 많은 친구들이 책이나 장난감을 대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을 대여해준 경험이 있나요?
1: 한두 번이요.
0: 그때 빌려준 친구가 다시 리아에게 물건을 줬어요?
1: 네. 조금 뿌듯했어요.
0: 뿌듯했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을 때 리아 마음이 뿌듯했군요. 그러면 대여라는 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대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반납, 반납이에요. 반납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대여한 것을 다시 돌려주다는 말이에요. 책을 반납하다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0: 반납은 도로 돌려줌이라는 뜻이에요. 대여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 반납은 도로 돌려주는 것. 그래서 반납과 대여는 짝꿍 단어인 거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정해진 날짜 안에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전 실수로 반납해야 하는데 책을 잃어버려서 결국엔 찾고 돌려줬어요.
0: 책을 잃어버려서 시간이 조금 넘어갔군요.
1: 네.
0: 준성이가 그래도 다시 책을 찾아서 반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1: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넘어서 살짝 돈이 들어갔다.
0: 반납하는 날짜가 지나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됐군요.
1: 슬퍼.
0: 그랬구나. 반납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다시 고쳐서 주거나 열심히 찾아서 돈이 내더라도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게 좋겠어요.
0: 맞아요. 반드시 돌려줘야겠죠? 반드시 반납해야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대여와 반납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트를 올리고 펼쳐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대여, 물건을 빌려주는 것. 반납, 도로 돌려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학교에서 마음의 색깔 책을 대여했다. 학교에 책을 반납했다.
0: 우리 리아가 쓴 글을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자, 마음의 색깔 할 때 우리 리아가 깔이라고 썼네요. 깔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음의 색깔을
1: 대여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3: 전 장난감을 대여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책을 반납했다.
0: 우리 준성이가 전 장난감을 대여했습니다 라고 문장을 써 주었습니다. 장난감을 어디에서 대여했나요?
1: 제가 자주 한 데가 있어요. 가끔씩 한 데가 있어요, 거기.
0: 장난감 빌려주는 곳에서 대여를 했군요.
1: 네.
0: 그럼 그 이야기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교 도서관 책을 반납했다라고 했는데요. 학교 도서관에 라고 에를 붙여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늘은 대여와 반납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0: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안녕!
4: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떡떡 친구들 안녕.
1: 오늘도 그린남매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2: 그러면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지 라라한테 물어봐요.
1: 그래.
0: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좋아.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 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아닐까? 혹시 귀 아닐까? 엄청 잘 듣다가 빠진 거야. 너무 사람이 상대를 말이 너무 많아서.
2: 라한테 물어볼까? 힌트를 살짝?
0: 라라야, 힌트 하나만.
3: 좋아. 라, 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야.
1: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빠질 수도 있고, 막 멀리 보려고 목이 빠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아서 추적을 하려고 코가 빠질 수도 있고, 다 빠질 수 있는.
2: 그럼 나는 뼈가 빠지다로 할래.
1: 뼈.
2: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빠져버리는 거야.
1: 그럼 나는 귀가 빠지다로 할래.
2: 그럼 나는 뼈가 빠지도록 할게.
3: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고요. 예진아.
2: 응?
3: 예진이는 왜 정답이 귀라고 생각했어?
1: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릴 때 소리를 들어서 얘가 언제 오지 하면서 귀에 대고 전화통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가 귀가 빠진 거야.
3: 기다리는 사람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2: 응.
3: 그럼 예진이는 귀가 빠지도록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 있어?
1: 서점에 새로운 만화책이 언제 나오나 귀가 빠지게 기다린 적 있어.
3: 그렇게 기다릴 때 심정이 어땠어?
1: 엄청 조마조마했어. 내가 이거를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면 어떻게 하지? 언제 이게 오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막 궁금하고 그랬어.
2: 그렇구나.
3: 좋아. 그럼 노아야. 응? 노아는 왜 답이 뼈라고 생각했어?
2: 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누군가를 엄청 또는 어떤 것을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빠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뜻인 것 같잖아. 그래서 엄청 오래 서서 기다렸다는 거를 뜻하는 말인 것 같아.
3: 뼈가 빠질 정도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을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구나.
2: 응.
3: 그럼 노아는 누군가를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기다려본 적 있어?
2: 응. 나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야근을 하셨어.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 엄마가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엄마 기다리느라 뼈가 빠지도록 기다렸단 말이야. 엄마, 나 너무 배고프니까 밥부터.

0: 부터 해줘. 이렇게 말이야.
1: 좋아. 그럼 예진아. 응? 예진이는 귀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
2: 만약 약속 시간이 있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친구는 아직 한참 남았대. 친구가 오면 야 내가 널 귀가 빠지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렇구나.
1: 좋아. 그럼 오늘도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보여줄까요?
0: 그러면
2: 노아 먼저 해.
0: 그래. 나는 뼈라고 생각했어.
2: 왜?
0: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계속 서서 기다리면 다리 아파가지고 뼈가 빠지겠지. 그러니까 엄청 오래 기다리거나 엄청 오래 서서 기다렸을 때 쓰는 관용어인 것 같아.
2: 나는 귀가 빠지다라고 생각했어.
0: 왜?
2: 자,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얘한테 밥을 사주기로 한 거야.
0: 어?
2: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
0: 그렇지.
2: 그래서 너무 애타게 기다린 거야.
0: 어.
2: 그래서 이렇게 소리로만 귀가 빠지게 기다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귀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두 사람 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생각 잘 얘기해줬어. 과연 오늘의 정답이 그 안에 있을까요?
2: 있을 것 같아.
0: 나도.
1: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야.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로 얼굴과 머리를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줘. 그런데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무슨 뜻일까? 정말 목이 빠지는 게 가능할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애타는 마음으로 문 앞을 서성인 적 있어? 그럴 땐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쳐다보기도 해.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 이렇게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으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써. 같은 말로 손꼽아 기다리다.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도 있지. 만약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시겠다고 약속한 아빠가 오늘따라 퇴근이 늦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걸까?
1: 라고 말이야.
0: 아, 목이었구나.
2: 우리 아까 아이디어 냈었는데.
0: 맞아, 맞아.
2: 아깝다.
0: 그러니까.
2: 나도 목 빠지게 기다려야겠어.
0: 응? 뭐를?
2: 정답 맞추는 거.
0: 아, 그럼 나도 목 빠지게 정답 맞추는 거 기다려야겠다.
2: 그래, 그래.
0: 오늘의 관용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2: 몹시 안타깝게 기다린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너무 무거우니 한번 넘어졌다 가볼까?
1: 소금 장수와 당나귀.
2: 응? 억지로 넘어진다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3: 그러니까.
1: 얼른 보러 가야겠다. 니키타.
4: 응.
1: 소련이.
4: 응.
1: 로니.
4: 응.
1: 강준이.
4: 응.
1: 그리고 나 구슬이. 우리 같이 떠나보자. 뿅뿅.
5: 뿅뿅. 동화 서라.
1: 바닷가 어느 소금 장수의 집에 당나귀가 살았어요.
6: 무겁겠다.
1: 소금 장수가 시장에 소금을 팔러 갈 때면 당나귀가 짐을 싣고 따라가곤 했죠.
0: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무겁담? 오늘따라 시장이 더 멀게 느껴지네.
1: 당나귀는 소금이 무거워서 걷기 힘들었어요. 가는 중에 시냇물이 나오자 당나귀는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했어요.
0: 야, 여기. 아이고, 아야야야, 내 다리. 나 좀 일으켜줘요.
7: 아이고, 이를 어째.
1: 소금 장수는 당나귀를 일으켜 세웠어요. 소금 장수는 짐을 다시 당나귀 등에 실었어요.
7: 이런 내 아까운 소금.
1: 당나귀는 다시 시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0: 어? 이상하네. 짐이 가벼워졌잖아.
1: 응? 어? 당나귀는 왜 그런지 알아차렸어요.
0: 아하! 아까 떠어졌을 때 소금이 물에 녹은 거구나. 이렇게 가벼워진다니 이제 좀 살 것 같네. 룰루룰루루.
1: 소금 장수는 울상이었지만 당나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소금 장수는 얼마 안 되는 소금을 팔고 당나귀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장날, 소금 장수는 당나귀에게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0: 오늘도 소금이 엄청 무겁네. 아휴, 장까지 언제 간담.
1: 당나귀는 한숨을 쉬며 느릿느릿 걸었어요. 가다가 또 시냇가에 다다랐어요. 당나귀는 그때 소금이 녹았던 일이 떠올랐어요.
0: 너무 무거우니 한번 넘어졌다 가볼까?
1: 당나귀는 시내 한가운데서 일부러 슬쩍 넘어졌어요.

0: 모른 채 신나게 앞서 걸었어요.
1: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지.
0: 그 다음 장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당나귀에게 짐을 잔뜩 실었어요. 당나귀는 짐을 보고 생각했어요.
2: 크기에 비해서 짐이 가볍네. 그래도 시냇가에서 한번 넘어지기만 하면 더 가벼워질 거야.
0: 당나귀는 시냇가를 향해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어요. 시냇가가 나오자 당나귀는 하던 대로 물 위에 넘어졌어요.
2: 에이, 넘어지자!
0: 다시 일어나 보니 짐은 아까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워졌어요.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더 무거운 거야?
0: 당나귀는 소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싣고 간신히 시장에 도착했어요.
2: 힘들어. 물에 젖으면 더 무거워지는 짐도 있구나.
0: 소금 장수는 당나귀를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1: 그게 바로 소음이라는 거다. 당했지?
0: 그 뒤로 당나귀는 시냇가에서 일부러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3: 세상에, 자기가 부린 꾀에 자기가 당해버렸네.
4: 맞아.
3: 당나귀는 왜 꾀를 부렸을까?
5: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물에 일부러 빠진 게 아닐까?
6: 당나귀가 실수로 떨어졌는데 원래 무거웠던 게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그건 신기한 거지.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물에 빠져야지. 이걸 딱 생각난 거야.
7: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열심히 참고 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
8: 나는 소금 장수가 조금 나쁜 것 같아. 왜냐면 당나귀가 힘들어해서 일부러 빠지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은 조금 더 그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나귀가 조금 불쌍해.
3: 당나귀가 힘들어서 꾀를 부리는 걸 알았을 때 소금 장수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5: 조금 힘들구나 해서 짐을 조금 줄여본다던가 아니면 술에 있잖아. 술에 소금을 조금 담아서 간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줄 것 같아.
8: 내가 소금 장수였으면은 그 소금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당나귀를 한 마리 더 사거나 그래서 이제 반반 나눠서 서로 가게 하는 거지. 그럼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3: 친구들, 이렇게 당나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
9: 맞아.
3: 누군가 이해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9: 응!
3: 친구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입장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면 좀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정말 바람이 심하게 부네.
1: 내가 말했잖아. 봐봐. It's so windy.
2: 완전 불어네.
3: There is an emergency in the W world.
2: 어? W world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3: Find W.
0: 우리가 W를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으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2: 그럴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아.
2: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도 잘 봐야 돼.
0: 어?
1: Big W.
0: Small W.
1: W.
0: W.
1: W.
0: W.
2: They're both W.
0: 우리가 이 W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2: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빨리 가볼까?
0: 어?
2: Here we go.
1: Come on, let's go.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Yay!
2: Yay, let's go.
1: It's so windy.
2: To the W
4: world.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1: Go, go, go.
3: Find W.
1: Huh? They are pigs.
0: Pigs? Oh, this is the W world, right?
5: Yeah. Hey, and I hear the W sound. Listen. W, w, w, w.
6: W, w, w, w.
5: W, w, w, w.
0: 들린다!
1: 응? 어?

0: can't hear the W sound.
1: Hey, don't worry, Energy and everyone. I'll show you.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Look at that.
0: Yeah, those are W's.
2: 그런데 아기 돼지들이 왜 여기서 울고 있지?
3: Aw, why are you crying, little pigs?
4: 늑대가 우리 집을 다 날아가게 했거든.
5: 우리 막내 동생 집도 날아갔을지 몰라. 너희가 도와준다고? 어떻게?
1: 동생네 집으로 가보면 되지.
0: Let's go!
6: 오!
4: 늑대다!
0: It's a wolf!
2: Wolf! Wolf!
6: 오! 맛있는 녀석들이 있네.
0: No, no, no! Stop! Don't come any closer!
6: 싫은데?
0: 아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power!
6: 우와!
0: Yay!
4: 큰형, 작은형!
7: 맞네요!
1: 예쁘다.
0: Window?
1: Window. Window. 이 집은 벽돌로 집을 지어서 튼튼하네.
0: 오, 진짜네. 벽이 아주 튼튼해.
1: Wall? 벽? Wall. Wall.
6: 쟤들은 뭐야?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안 되겠어. 날려보내야지. 오!
0: 아!
8: 어떡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와버리면 돼지 삼형제 어떻게 하죠?
9: 아유, 참, 막내 돼지가 지은 튼튼한 벽돌집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10: That's right. Don't worry, Lady Melody.
8: Don't worry 해도 되겠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게다가 이제 비상도 풀렸대요.
0: 아유.
8: 가만히.
10: 늑대.
4: 늑대한테 쫓겨나갔어.
9: 그러니까.
10: Look at Joy! Joy, 오빠 봐! Oh, Melody! 완전 엉망이야!
9: 나도
10: 그래! 나 뭐 어때? 그런데? 다 엉망이야, 다!
2: 왜?
8: 어?
10: 왜?
4: Why?
2: 여기서 W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10: 어? W?
11: W.
0: Oh, I can hear the W sound too.
4: Me too. Then let's go and...

0: 제발 어디 있어? Come out.
1: Where are you?
0: 누구게?
2: 잠깐만.
1: 왜?
2: 여기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1: 어?
2: 점점 커져.
0: Really?
3: Oh, it sounds louder.
1: It's getting louder. 진짜 점점 커져 소리가.
0: 왜 그러지? 이상하다. 우리가 좀 멀어져 볼게.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
1: 오케이. 멀어져 보자.
0: 멀어져 보자.
1: Go, go, go.
0: 어때? 어때?
2: It's getting softer. 소리가 작아져.
0: 그래.
1: 그러네.
0: 그래. 다시. 어?
2: 어?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2: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능력사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응? 어디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정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우와,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2: 너무 진창이야.
4: 게다가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8: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아,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떡해,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2: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1: 기가 밀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2: 부스터 작동.
0: 하고 싶은 게 많은데.
2: 곧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4: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5: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2: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5: 놀이터 진짜 재밌다.
6: 기가빌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스포츠 아나운서.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해볼 거야. 아, 필요한 건 이거야. 마이크를 들고 경기를 중계하면 정말 신나겠죠. 네, 출발합니다. 블록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구슬이 따라잡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구슬 선수 우승!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거든! 너희도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우승 선수한테 질문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친구들은 마이크 대신 뭘 쓸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와, 정말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 스포츠 경기 보러 가자!

0: 선수 공을 준비합니다.
1: 좋아, 자 간다.
0: 내슛. 비시 선수 막아냅니다.
1: 잘했어. 안녕 디안.
0: 안녕 데이지. 안녕 비시. 안녕 오지. 우린 스포츠 아나운서야. 같이 할래?
2: 좋아.
1: 오, 그럼 우리 경주할까?
3: 장애물 경주 어때? 장애물은 내가 만들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으쌰으쌰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수들 등장! 먼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지 선수입니다.
3: 짜잔!
0: 출발합니다.
4: 근데 뭐죠?
0: 둘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3: 엄마야.
0: 네, 이제 제대로 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애물, 데이지.
3: 바로 균형 잡기 나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0: 건너는 거야.
1: 으아, 미씨 조심해.
0: 난 바로 바람개비야. 빙글빙글빙글빙글.
2: 미씨 선수 재빨리 데이지 위로 날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군요. 다음은 오지 선수.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지 선수 밑으로 갑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럼 당연하지. 예!
2: 현재 BC 선수가 선두입니다.
0: 다음 장애물은 타이어 분해. 이 타이어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그건 쉽지.
0: 그것도 흔들리는 동안에요.
2: 잊지 마세요. 이번 으쌰으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0: 피!

0: 데이지, 선수들 상황은 어때요?
1: 고지는 들어가는 게 힘들고 비씨는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2: 됐다!
3: 네, 총과! 오지가 앞서갑니다!
4: 내가?
2: 예!
0: 기분이 어떤가요?
2: 우와,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
0: 근데 오래 못 가네요. 비씨가 떨어졌습니다.
2: 예, 같이 가자.
0: 어? 이제 비씨가 앞서갑니다.
2: 어, 비씨 같이 가. 혼자 가면 심심할걸.
1: 다음 장애물은 나뭇가지. 선수들은 이 나뭇가지를 타고 끝까지 가야 해요.
0: 어렵겠는데요?
1: 맞아요. 특히 떨어지면 큰일이죠. 엉뚱한 모래밭이 있거든요.
2: 엉뚱한 모래밭? 으아!
0: 선수들이 저 엉뚱한 모래밭에 빠지면 아주 엉뚱해질 텐데요. 그 모래밭에 빠지니까 어때요? 역시 엉뚱하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2: 나 먼저 간다.
4: 잘해봐.
0: 네, 오지 선수가 앞서갑니다. 비씨 선수, 이제 엉뚱한 모래밭에서 벗어날 방법은 진지한 막대를 찾는 것뿐인데요. 오, 맞아. 제일 진지한 막대는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의 마이크죠. 진지해졌군요.

0: 아나운서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내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
1: 오, 결승선이 보여! 들판 저 반대편이야! 하지만 평범한 들판이 아니지! 여긴 바로 대파리가 사는 바닷속이라고!
0: 조심해! 저기 돼지 해파리가 온다! 으아!

0: 사람은 바로 잠깐, 그게 누구지? 알았다. 다시 천천히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 뒤로 가봐요. 자 이제 다시 천천히 원래대로.
1: 누가 이겼어?
0: 오지 승리! 모자방울 덕분이야!
2: 예! 모자방울아 고마워!
3: 반지!
1: 오지 승리!
0: 축하해요, 오지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 좋아해요?
2: 그 치즈 말이야? 완전 좋아하지! 좋은 질문인걸!
1: 그거 물어보길 참 잘했다!
0: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0: 우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1: 이 메달 B씨랑 나눠 가질래.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거든. 휘!

0: 우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1: 네, 아니,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1: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1: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4: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1: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5: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1: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6: 네가 왜 감동을 해?
7: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1: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배에 달려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7: 아이스 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8: 마스팀장님,
9: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10: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타이탄 액션!
1: 무슨 상황이야?
2: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3: 알려주세요!
2: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1: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2: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1: 알았어!
2: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3: 고마워요!
1: 자, 다음 간다!
2: 응? 더? 어떡해!
4: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1: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2: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1: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4: 자자, 조심조심.
2: 피닉스님.
4: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1: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4: 천만에.
1: 자, 그럼 이제 내려가.
6: 어?
4: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1: 움직일 수가 없잖아.
4: 이카루스!
6: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6: 아빠! 다행이다.
3: 아빠!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0: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1: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2: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3: 유리야!
4: 너희들 어디 갔다 와?
3: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2: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4: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5: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5: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2: 유리를? 왜?
4: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3: 아, 정 박사님이.
4: 정 박사님이 누군데?
3: 그야, 파이어로브의.
4: 파이어로브의? 어?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4: 미안. 이젠 안 그럴게.
5: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BS English.

0: 노래는 누구나 탐정 사무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에이스 요원들. 콧기, 토토, 끼끼. 어려운 사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신나게 노래하면 모두 해결. 리듬을 타고 나타난 탐정 3인방이 차린 누구나 탐정 사무소 쇼.

0: 내가 받아볼게. 네, 누구나 탐정 사무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1: 뭐래?
2: 엄청난 첫 사건이군.
0: 드디어. 내 택배가 오늘 도착한대. 야호!
1: 에이, 사건인 줄 알았네.
0: 그러게.
1: 탐정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3: 그래.
2: 좋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토토, 깨깨! 내가 사건을 찾아올게!
1: 좋은 생각이군!
0: 분명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2: 기다려라, 사건! 내가 간다, 사건! 출동!
0: 잘 다녀와, 깨깨!
1: 몸조심해!
2: 나 공기 탐정 사건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섰다. 나와라 사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건.
4: 예? 저요? 제가 김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2: 아하, 첫 번째 사건이로구만. 김 사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 거? 그건 내가 알려주지. 바로바로. 바로.

0: 짧은 바늘은 9, 긴 바늘은 12. 지금 시각은 9시.
1: 에? 시각이다. 고맙습니다.

0: 먼저 가볼게요.
1: 잘 가라 김사건. 이렇게 첫 번째 사건도 해결. 자, 이 기쁨은 토토끼끼에게.
2: 무서워. 응?
1: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긴가? 아, 아니군. 까꿍!
2: 무서워.
1: 아, 여기도 아니구만.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해자.
2: 제가 놀라게 했나요?
1: 아, 놀라게! 우주 최고 요원에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동그란 친구, 무슨 일인가?
2: 저는 영인데요.
1: 어, 그래 영희, 말해봐 영희. 내가 다 들어줄게 영희.
2: 영희가 아니라 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1: 아, 그래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땐 날 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야. 어때 영? 한번 해볼래 영?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1: 잘했어 영. 자,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외쳐볼까?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3: 나는 영. 일보다 일만큼 더 작은 숲.

0: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영.
1: 곰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안녕.
0: 안녕 제가. 후, 이렇게 두 가지 사건 해결. 하하. 토토끼 겜 무슨 일이야?
1: 겜기 겜기 사건이야 사건. 지금 당장 출동해줘야겠어.
2: 맞나 맞나 떡볶이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대.
0: 가, 벌써 셋째 사건까지. 알았어 토토끼께 지금 바로 출동할게. 얍.
3: 떡볶이를 다 먹어버렸잖아.
4: 아, 나 그냥 맛만 봤는데.
3: 몇 개 먹었는데?
4: 그니까 그게 제 기억이.
0: 흐차! 곰기 탐정 도착!
4: 곰기 도와줘. 내가 떡을 몇 개나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 원래 떡이 9개 있었는데 지금은...
0: 흠! 너희들 두는 5와 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지? 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곰 첼리던!

0: 9개 중 4개를 먹은 거였구나.
1: 그래, 나 몇 개 안 먹었다니까? 남은 건 너가 다 맛있게 먹어.
0: 응?
1: 엥?
2: 떡볶이가 사라지다니! 새로운 사건이군!
0: 잠깐! 곰기운! 너 입에 그거 뭐야?
2: 들켰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미안하다!
0: 아, 뭐야, 공기! 어디가!

0: 이렇게 오늘도 모든 사건 해결!
1: 하! 고생했다, 범죄탐정.
2: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0: 그래, 그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를 불러줘. 여기가 어디라고? No!
1: 그!
2: 나!
3: 탐정사무소! 예!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3: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3: 공기
5: Let's go
6: 1, 2, 3, 4 우리 7, 8, 9, 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8: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1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아.

0: 있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골든 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 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본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동!
1: 어?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6: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는 스마트 자동차지.
1: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6: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1: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3: 어?
1: 어?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7: 알았어.
1: 잠깐,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6: 이게 뭐야?
1: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6: 우와.
1: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6: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6: 어서 타, 호기.
1: 야호! 고마워, 맥스.
6: 꽉 잡아. 중국 청두로 출발!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8: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9: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6: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1: 가서 확인해보자.
6: 알았어.
9: 어떡하면 좋지?
6: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9: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1: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6: 알았어.
1: 준비됐죠?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9: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6: 정말 잘했어, 호기.
1: 슈퍼윙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10: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11: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1: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11: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호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1: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에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11: 탈방라! 정말 고마워.
6: 잠깐 멈춰.
3: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6: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1: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6: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1: 배달왕을 가리자고?
6: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1: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6: 당연하지. 니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11: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4: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10: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6: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5: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운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만두 배달했습니다.
1: 우와, 고마워.
0: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왕이라니까.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2: 어,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0: 우와.
2: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0: 마지막이다.
2: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0: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2: 난 구경이나 해.
0: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했어.
2: 여기 주문한 만두야.
1: 고마워.
2: 만두 배달 임무 완료.
3: 말도 안 돼.
4: 고기!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3: 이럴 리가 없어!
5: 고기, 넌 괜찮아?
2: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0: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이입니다.
2: 봤지, 고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0: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2: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5: 그건 모르지.
0: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2: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0: 잘 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5: 그럼!
0: 이젠 절대 지지 않아!

0: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1: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0: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0: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1: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안돼. 진정해 얘들아. 하나씩 천천히 옮겨야 해. 알았지?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1: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2: 여기 갇혔어!
0: 준비됐지?
3: 한 발짝 못 걷겠어.
0: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3: 고맙구나.
0: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3: 난 다리만 다쳤는데.
1: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0: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1: 고마워. 너흰 정말 최고야.
0: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1: 그럴게.
0: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옥!
2: 도와줘!
0: 걱정 마세요! 어?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4: 알았어.
0: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5: 자, 짜잔! 골든보이가 등장하셨다!
0: 뭐라고? 골든보이?

0: 기분인데?
1: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0: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1: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0: 오,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1: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하하! 됐어. 문제 해결!
2: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3: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2: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4: 도와줘! 싫다, 괜찮니?
3: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중루프 액션!
2: 그렇겐 안 되지! 자! 어때? 좀 어지럽지? 성가신 꼬마 녀석들! 여기 있어!
3: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2: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3: 이거 풀어줘!
5: 그만 멈춰, 골든보이!
2: 아? 아,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5: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2: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5: 구해줄게, 아리!
2: 너무 느리잖아!
3: 도와줘!
4: 거기, 서둘러줘!
5: 하지만 난 지금...
2: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3: 호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2: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5: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자.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튜브 액션.
2: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2: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후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3: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3: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3: 넌 나 못 잡아.
0: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까?
3: 두고 보자고. 어? 와!
0: 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3: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인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1: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 익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익스.

0: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1: 와, 하늘이 맑아졌어.
0: 야호, 좋았어. 우후. 어? 돈이? 무슨 일 있어?
2: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1: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0: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1: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0: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3: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4: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김일손의 번개맨.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
1: 하쿠나 마타타 아름다운 대자연. 그들은 행복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2: 이빨 해적이 간다.
1: 그는 왜 이 아름다운 케냐를 찾은 것일까.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2: 뒤죽박죽 울룩불룩 행성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삐죽빼죽 구멍뽕뽕 행성 스타일 완전 별로.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행성 스타일 아니야, 아니라고. 내 패션 감각을 우주가 따라가질 못하는군.
1: 이빨 해적은 우주 쇼핑몰의 추천 아이템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2: 우주 대스타 이빨 해적에 어울리는 그런 패션 어디 없나? 야? 저 살아 숨쉬는 거친 매력? 저건 또 뭐지? 감각적인 핑크 패션? 그렇지. 날개가 달려도 좋겠지? 그래, 바로 저거야. 이빨 해적의 새 패션. 얘들아, 뭐하냐? 옷 갈아입으러 가자.
3: 어? 어? 이 분홍색 깃털은 대체 뭐지? 아니, 구조 신호잖아. 대체 무슨 일이지? 수사해봐야겠군. 번개맨 특수수사팀 가동. 이 분홍색 깃털을 분석해줘.
1: 번개 누나의 띠용띠용 띠용띠용 깃털 데이터 분석 중. 깃털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홍학 DNA 발견.
3: 케냐? 좋아. 아프리카의 케냐로 번개 이동!
4: 케냐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5: 안녕, 케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케냐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핑크색 깃털, 휘어진 부리, 긴 다리, 홍학이에요. 케냐의 호수에 가면 수천 마리의 홍학을 만날 수 있답니다. 홍학은 플라밍고라고도 불리며 플라밍고는 라틴어로 불꽃이란 뜻이에요. 홍학의 깃털색이 불꽃처럼 붉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홍학은 불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네요. 이 온천수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소금물은 홍학 같은 새들에게 영양분이 되어진답니다. 홍학은 학용품이나 의류 등의 디자인으로도 많이 쓰일 정도로 인기 최고랍니다.
2: 바로 그거야. 이빨 해적도 인기 최고가 되고 싶다고. 저 부드러운 날개, 환상적인 색깔. 저 홍학들을 몽땅 차지하면 상상만 해도 맘에 쏙. 뭐하냐? 홍학대를 몽땅 이빨 행성으로 데려가지 않고!
3: 안 돼! 멈춰!

0: 이빨해져. 케냐의 홍학들은 우리의 친구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1: 싫은데? 함부로 할 건데?
0: 어?
1: 슈바라 슈바라!
0: 지구의 동물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번개맨이 용서할 수 없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모습을 모아! 번개! 레이저 그물은 이빨 해적의 기로!
1: 안 되겠어! 일단 피하자!
0: 홍학 친구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는 케냐어로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뜻이야. 홍학 친구들이 케냐의 호수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하쿠나 마타타! 어? 이빨 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1: 우주 해적들아, 지금부터 이빨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 지구별 케냐에 괜찮은 패션이 엄청 많더라고. 다음 중에서 어떤 패션이 최고인지 추천 부탁. 얼룩말, 기린, 표범, 가젤, 코끼리. 이빨 해적 라이브 인기 폭발, 조회수도 폭발.
0: 아, 정말 못 말리겠군. 아프리카 케냐의 동물 친구들을 구하러 번개 이동.
2: 케냐에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어요. 하얀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멋진 기린.
3: 안녕.
2: 코뿔소 친구들.
4: 안녕.
2: 사자도 막 잠에서 깼어요.
4: 나 건드리지 마.
3: 쉿.
2: 멋쟁이 얼룩말이랑 코끼리, 가젤까지 모두들
5: 하쿠나 마타타. 아무 문제 없어.
1: 이제부터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너희들을 몽땅 데려갈 거니까. 월요일은 기린 스타일, 화요일은 사자 스타일, 수요일은 얼룩말 스타일, 목요일은 흰 코뿔소 스타일, 금요일은 코끼리 스타일, 주말은 치타 스타일. 그러니까 너희들 몽땅 이빨 행성으로 데려가야겠다.
3: 쟤 뭐래?
4: 우리 고향은 여기 아프리카 케냐거든.
3: 근데 쟤 누구? 무섭게 생긴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5: 뛰어!
1: 도망가도 소용없어. 나에겐 좀비 마법이 있으니까.
0: 안 돼!
1: 네?
0: 이빨해져. 지구의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 그들이 살 곳은 이곳 케냐라고.
1: 그럼 이빨 해적 패션은?
0: 어휴,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널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로 가봐. 이빨 해적을 케냐의 세계 비밀 수호대원에게로 번개 커!
1: 그게 누군데?
4: 케냐는 우리 마사이 부족이 지킨다. 얍!
1: 무셔무셔. 근데 패션은 멋진데. 아이, 간다가.
0: 와, 마사이족 여러분 고마워요. 번개맨과 함께 케냐를 지켜냈군요. 이제 케냐는
5: 하쿠나 마타타.
6: 하쿠나 마타타.
0: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쿠나 마타타. 아름다운 케냐를 노래로 만나볼까요? 케냐의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0: 아프리카 케냐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케냐는 못 쓰는 타이어로 신발을 만든다? 진짜? 정답은 진짜! 케냐의 신발 시장이에요. 시장 곳곳에 폐타이어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발을 만들 수 있어요. 발치수에 맞게 타이어를 자르고 바닥부터 다듬으면 신발 완성! 신발이 낡으면 이번엔 멋진 조각품을 만든답니다. 정말 멋지죠? 어느 해양학자가 슬리퍼를 먹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폐타이어가 신발이 되고 신발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예술품이 되는 케냐 사람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름답죠?
1: 이빨 해적은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빨 해적 최악의 우주 패션.
2: 두고 보자, 번개맨!
3: 동물 친구들과 함께한 케냐에서의 모험 정말 멋졌어.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번개! 네.

0: 맞따라 세계여행.
1: 토마토가 재판을 받고.
2: 토마토 유죄?
3: 토마토는 억울해잉.
1: 감자 또한.
2: 감자 유죄?
4: 감자는 억울해요. 잉.
1: 이게 진짜일까요? 먼저 이빨 해적부터 만나보실까요? 사고뭉치 이빨 해적. 우주에 이빨 해적들의 뷔페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5: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맛있을까? 이빨 와지끈 부러져 열매? 안 되겠어. 이건 물컹물컹 우주 물컹이?
3: 물컹해.
5: 이것도 안 되겠고. 우주 팔냄새 팔톱과일?
3: 어우 팔냄새.
5: 도저히 못 먹게. 아 맞다, 지구에도 맛있는 음식 재료가 많다던데. 뭐? 절대 먹지 마시오? 악마의 열매?
3: 우와, 악마의 열매라니. 이빨 해적 식당 재료로 딱이야.
5: 가만, 적의 많은 곳은 어디?
3: 찾았다.
6: 스페인이에요. 토마토를 휙휙 던지며 신나게 놀고 있어요. 저런, 먹는 거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토마토 축제 때만 하는 특별한 행사니까요.
5: 야, 여기 전에 와본 적 있는데? 아, 그땐 왜 몰랐지? 저게 악마의 열매라는 걸 말이야. 아, 어쩐지 막 던지고 얻어맞고 그러는 게 이상하긴 했어. 저 악마의 열매를 훔쳐다가 이빨 해적 식당에서 팔면 아마. 빨간 맛 우주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저걸 다 어디에 담아가나?
7: 쉬어봐라 쉬어봐라, 열려라 좀비 바구니.
3: 저게 뭐야?
8: 무서워. 바구니에 이빨이 달렸어.
3: 우리 공격하려나 봐. 무서워.
8: 도와줘요. 번개배.
9: 아니, 평화로운 축제 현장에 대체 무슨 일이지? 번개아이? 아, 아니야. 저긴 예전에 갔던 스페인이군. 좋았어. 스페인으로 번개 이동!
7: 좀비 바구니 서둘러! 어서 악마의 열매를 탐으라고!
9: 그거 악마의 열매 아니거든?
7: 응? 뭐?
9: 이빨 해적, 너 토마토 몰라?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7: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번개맨! 내가 책에서 다 봤거든! 토마토처럼 생긴 이게 바로 악마의 열매랬거든!
9: 뭐?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을 본 거야?
7: 제목, 악마의 열매.
9: 어? 악마의 열매? 뭐야? 이거 1800년에 지은 책이잖아.
7: 1800년? 그렇게 오래된 책이었어?
6: 신대륙을 찾아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처음 보았어요.
10: 야, 대체 이 빨간 열매는 뭐지?
11: 색깔이 붉은 게 악마의 열매 같지 않아?
10: 뭐? 악마의 열매?
6: 빨간 열매를 처음 본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먹기는커녕 악마의 열매로 여겨 무서워하기까지 했대요. 그 후 1820년 법정에선 토마토.
12: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 토마토가 악마의 열매인지 아닌지

0: 결과가 이 법정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고 아무렇지 않다면 토마토는 무죄입니다.
1: 세상에, 정말
2: 요인들이 뭐 찍는 거야? 할머니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0: 자, 어떻습니까? 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토마토 무죄!
3: 그 후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토마토를 맛있게 먹게 되었다고 해요.
4: 뭐야, 난 또 그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잖아.
5: 그러니까 너의 고향 이빨 행성으로 다시 돌아가.
4: 흥! 싫어! 날 골탕 먹인 저 토마토에게 복수할 거야! 슈바라 슈바라 토마토들아, 몽땅몽땅 까맣게 변해라!
5: 이런, 멈춰 이빨에 져! 아무래도 토마토에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용기, 지혜, 지혜의 웃음을 모아 번개
3: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1: 그때 정말 억울했어.
5: 토마토야, 그래도 지금은 인기 최고라서 정말 다행이야.
6: 나도 얼마나 억울했는데. 나보고는 악마의 식물이랬거든.
5: 어, 감자 너도?
6: 사실 나 감자 알고 보면 세계의 영웅이란 말씀.
5: 감자가 왜? 어? 응?
3: 감자 역시 유럽으로 처음 전해졌을 때 토마토처럼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7: 왜 이것 좀 봐. 땅속에서 이런 게 자라다니.
8: 혹시 독이 있는 거 아닐까?
4: 악마의 식물? 아유!
3: 그 후 프랑스 루이 16세는 감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꾀를 냈고,
0: 감자는 너무나 귀한 거야. 프랑스 군대여, 감자밭을 지켜라.
8: 얼마나 귀하면은 군대가 지키겠어. 우리도 먹어보자, 귀한 감자.
3: 그 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 덕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4: 어떡해, 어떡해. 이빨 해적 식당 문 열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재료를 못 구하다니.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빨 해적 분노 3종 세트. 와우, 갑자기 웬 눈이 펑펑. 으이, 고소한 맛이 나는 눈의 정체 대체 무엇?
3: 저런, 이빨 해적이 고소한 팝콘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착각했군요. 팝콘은 이렇게 옥수수를 튀겨서 만든 음식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고소한 팝콘, 원래 누가 만들어 먹던 음식일까요? 바로 인디언들.
9: 인디언들이 만들어 먹던 팝콘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인디언족 추장이 영국인에게 선물로 팝콘을 준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3: 이렇게 고소한 팝콘의 재료가 되는 옥수수. 멕시코에서는 아주 귀한 식물이랍니다.
4: 옥수수가 그 정도야? 그렇다면 옥수수 밭을 몽땅 우려서 가져가야겠네. 슈바라 슈바라, 마법의 이빨 가위 나와라.
5: 멈춰!
4: 으잉, 번개맨!
5: 옥수수는 지구의 소중한 열매야. 이빨 해적에게 빼앗길 순 없지.
4: 아, 몰라 몰라. 암튼 몽땅 데려갈 거야.
5: 이빨 가위는 이빨 해적에게로 돌아가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야! 하!
4: 이빨 가위 자리 가지 못해. 내가 주인이거든.

0: 수수들은 뭐야? 와, 뭐야? 와, 이 빨개 정상이야!
1: 세계 비밀 속에
2: 고마워요, 번개맨.
1: 지구의 맛있는 세계 비밀 수호대원들, 번개맨과 함께 노래해볼까요?

0: 맛 좋고 영양 많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옛날 옛날 중세시대에는 호출을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다? 진짜? 정답은 가짜! 중세시대에는 호출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검은 금이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후추는 왜 이렇게 비쌌던 걸까요? 냉장고가 없던 중세시대에는 변질된 고기 맛을 살리는데 후추가 꼭 필요했다고 해요. 후추를 얻기 위해 신학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추는 점점 더 비싸졌답니다.
1: 세계에는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토마토와 옥수수를 먹을 땐 앞으로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고. 친구들,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져서 번개맨과 함께 지구를 지켜나가자.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번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우리 지구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제시하며 생명이 번성할 능력을 시험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옥하고 호의적이죠. 그런 곳은 물이 충분하고 1년 내내 기후도 일관되며 온화합니다. 그래서 열대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며 번성하죠.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은 광대하고 공허합니다. 생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극지방과 북쪽 지방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추위와 충분치 않은 물, 심지어 빛이 부족한 환경에도 철저하게 적응했죠. 이런 혹독한 황무지는 무자비한 빙하의 추위가 삶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명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유럽 북부에서 아시아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최북단까지가 바로 아한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냉대림이 넓게 펼쳐져 있죠. 바로 타이가입니다.

마지막 빙하시대가 막을 내린 건 불과 12,000년 전입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깔려있고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죠. 그러다 추운 빙기가 끝나 얼음이 줄어들자 차갑고 헐벗은 거대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에게도 마침내 수만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이죠. 온대지방에서는 화렵수가 널리 군락을 이루었지만 극지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자연스럽게 춥고 가혹한 기후를 견디는 데 최적화된 동물들이 나타났죠.

이곳을 다스리는 건 겨울입니다. 매년 8개월가량 지속되는 긴 계절이죠. 이 광활한 삼림지에 터를 잡고 살 생각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견디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나뭇가지의 위치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인데 모두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죠. 사실 이 나무들은 크게 성공한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지방 전체를 뒤덮으며 폭이 1000km에 이르는 지상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타이가는 겉보기엔 항상 비슷해서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삼림지에 사는 생물들은 무척 다양하고 공통점도 많습니다. 이들은 끝이 없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사실 침엽수림은 이 극한의 조건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겉모습과는 달리 타이가의 소나무와 전나무는 동물들이 이곳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죠. 무자비한 북풍의 영향을 약 25% 정도 약화시키거든요. 타이가에 사는 생물들은 겨울이 동반하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극저온의 기온과 눈,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봅니다. 뛰어난 생존자인 큰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이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운이 좋아 끼니를 때울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술록은 추위를 피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툰드라를 이동합니다. 타이가의 숲으로 피신하기 위해서죠. 술록의 발굽은 두 개로 넓게 벌어진 발톱 모양인데 눈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지형을 다니기 수월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굽에 볼록하고 딱딱한 테두리가 있어 언땅이나 얼음에 잘 미끄러지지 않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몸부림은 겨울에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북쪽에서 막 도착한 술록이 남긴 발자국을 뒤따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숲의 강력한 포식자들에게 술록은 가장 반가운 존재 중 하나죠. 20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술록들은 가장 추운 기간 동안에만 이 숲에 머물 겁니다. 꽁꽁 언 이 숲에서 먹이를 찾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스라소니는 보온성이 좋은 두꺼운 털과 넓적한 발 덕분에 사냥에 유리한 편이지만 사실 눈 속에서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먹이를 찾아 드넓고 공허한 땅을 헤맵니다. 눈과 얼음을 헤치며 걷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죠. 술록은 발굽을 이용해 허기를 채웁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파내면 지의류로 뒤덮인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몇 달 동안은 이게 주식입니다. 아쉬운 대로 나뭇껍질과 솔잎, 얼어붙은 풀도 먹죠. 봄이 오면 술록들은 북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겨울의 매섭고 혹독한 조건들은 겨울철 높은 폐사율로 이어집니다. 타이가에 사는 모든 생물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작은 새부터 순록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겨울의 희생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육식동물과 청소동물에겐 좋은 소식이겠군요. 이 사체에서 얻은 마지막 고기 조각이 하루를 더 살게 할지 모를 일입니다. 큰 까마귀들은 포식자나 눈 때문에 죽은 동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들이죠. 독수리가 가장 먼저 도착해 큰 까마귀와 경쟁을 시작합니다.

눈은 타이가에서의 삶을 힘겹게 만들지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먹고 난 후 털에 묻은 흔적을 없앨 때죠.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예 정착한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은 가장 큰 족제비과 동물로 족제비와 오소리와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곳 타이가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죠. 하지만 까마귀들의 방해를 받는 건 마찬가지군요. 겨울 동안 까마귀들은 소란스럽게 무리지어 다니며 타이가 곳곳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 검독수리는 울버린보다 더 호되게 당하며 까마귀들의 끈질긴 괴롭힘에 결국 먹이를 코앞에 두고 쫓겨납니다.

한편 울버린이 소중한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술록의 사체 일부네요. 울버린은 사냥을 잘하지만 죽은 동물도 먹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나중을 위해 숨겨두죠.

이런 냉동고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먹이가 충분치 않은 초봄까지 새끼와 암컷에게는 든든한 식량이죠. 타이가의 나무들도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의 잎은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죠. 이곳의 침엽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침엽수의 잎에는 부동물질이 있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도 거뜬히 견뎌

수 있죠. 물은 어디에나 있는 듯하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사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엽수의 잎은 선인장 가시처럼 바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은신처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주로 소나무의 씨앗이나 겨울의 열매를 맺는 겨우사리 식물이 먹잇감이죠. 반기생식물인 겨우사리는 열매를 먹은 새가 씨앗을 옮기면 다른 나무에 붙어 싹을 틔웁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나뭇잎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침엽수들은 짧은 여름을 틈타 전속력으로 성장하고 번식해야만 하죠. 하지만 봄이 와도 크게 나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뇌조는 아직 추운 이 시기에 번식기를 맞죠.

기온이 오르고 날씨도 조금 좋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울버리는 밤낮으로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 시기엔 남쪽에서 도착한 맹금류들이 타이가의 털을 잡습니다. 흰저 먹개 수리는 거대한 숲의 남쪽 경계에 둥지를 틀죠.

두 마리의 새끼들도 봄을 기다리는군요. 타이가는 여러 맹금류들의 서식지입니다. 30m가 넘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대한 숲이라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숨기고 새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좀 더 북쪽에는 말똥가리가 새끼와 함께 자리를 잡았군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이 계절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겨울에는 맹렬한 한기를 품고 공격해오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실어 나르고 퍼뜨리며 다음 세대의 소나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타이가 생태계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 나무 아래 숲 바닥입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이 땅을 뒤덮고 설치류들은 이 솔방울을 마음껏 활용하죠.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저먹개 소리 한 쌍은 새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녀석은 건강해 보이네요. 살아남지 못한 새끼 소리는 불개미들이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은 타이가의 수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개미굴에는 100만 마리가 넘는 개미가 모여 살고 이들은 매일 30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잡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를 공격하는 곤충들이죠.

한편 여름이 되면 흰저먹개 수리 새끼는 완전히 다 자라고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가을에는 폭풍우가 빈번하고 날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새끼 말똥가리가 최선을 다해 쏟아지는 비를 견디고 있군요.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 체온을 높입니다.

가을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그와 함께 첫눈이 내립니다. 타이가의 곰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낮이 점점 짧아지고 일조량도 갈수록 적어집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밤엔 얼음이 얼 정도로 많이 추워졌죠. 이 무렵 하늘이 맑은 날이면 곰들은 북극광, 즉 북극의 오로라 아래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합니다. 큰 곰 같은 동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체중을 두 배 정도로 불려놔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하죠. 가을이 되면 날마다 45kg까지 먹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숲의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냄새를 맡죠.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추위에 무너진 동물이 있다는 건 곰에게는 행운입니다. 추위에 희생된 동물의 사체는 곰에게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곰은 열심히 섭취한 양분의 75%를 물질 대사를 통해 몸 전체에 두꺼운 지방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지방층을 조금씩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거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강해지고 눈도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평균 기온은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타이가의 주민들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약한 개체는 겨울에 굴복하겠지만 대부분은 눈보라를 견딜 준비를 마쳤죠. 어쨌든 이곳은 이들의 고향이니까요. 또한 지구 생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육지 생태계죠. 고요하고 차갑고 어둡고 무한한 숲, 기묘한 얼음 낙원, 타이가입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누나! 누나!
1: 얘들아! 아, 무슨 일이야!
0: 불이 났어!
1: 어디! 어디!
0: 어? 꿈이었나? 다행이다!
1: 어? 근데 왜 깡충깡충 뛴 거야?
0: 꿈에서 불이 났는데 뜨거운 연기가 바닥에 막 깔리는 거야. 그래서 깡충깡충 뛰면서 피했지.
1: 에휴, 꿈은 반대라더니. 불이 나면 연기는 바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0: 뭐?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1: 그래, 너 불이 난 건물에서 겨우 탈출한 고맹맹 탐정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를 내는 고맹맹.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냐?
0: 근데 고맹맹 탐정은 코를 안 푸나?
1: 에휴, 괜찮아. 언젠간 기억나겠지. 그럼 이 누나가 고맹맹 탐정 이야기 다시 해줄게.
0: 와, 우리 누나 완전

0: 불이 나면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요? 코맹맹 탐정이 시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 궤도 카멜레온을 잡으려면!
1: 잡으려면!
2: 불이야! 불이야! 불렀어요!
3: 도망가자!
0: 잠깐! 아직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문고리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오시죠. 아, 뜨거! 아, 뜨거!
4: 아직 만지지도 않았잖아요.
0: 뜨거울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서 나가시죠.
5: 시장님 가시죠.
6: 아, 잠시만요. 시장님이 사라졌어요.
0: 아, 시장님이 어디 가셨지?
6: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시장님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0: 아유,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5: 나오세요.
6: 너무 무서워. 아유, 빨리 나오세요.
0: 불길이 거세지기 전에 어서 피해야 합니다.
6: 여기 보세요. 화재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3: 어서 도망가자.
0: 잠깐!
6: 또 왜요?
0: 먼저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자, 수건 여기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지?
3: 여기 있습니다. 여기.
0: 물에 푹 담그세요.
3: 담고.
0: 푹 담가서. 자, 이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6: 같이 가.
0: 이쪽입니다.
6: 엘리베이터. 얼른 탑시다.
0: 멈추세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4: 그럼요.
0: 우리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4: 어디로 가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3: 에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야지.
0: 아닙니다. 우리는

0: 가야 합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서요.
1: 아유, 아유, 같이 가요.
2: 같이 가요, 같이 가요.
0: 꼬맹맹 탐정과 일행들은 검은 연기와 뜨거운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어.
3: 꼬맹맹 탐정, 이제 어떡합니까?
0: 이제 모두 함께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4: 사람 살려! 옥상에 사람이 있어요!
0: 다행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1: 소방차가 왔어요! 맛이 이상하다!
0: 소방차가 도착해서 무사할 수 있었대.
5: 모두 괜찮은 거야?
0: 그럼 코맹맹 탐정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
5: 우와, 다행이다. 근데 나 불이 났을 때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연기가 왜 위로 올라가는 거냐고. 왜?
0: 어떻게 하면 답을 할 수 있는지 인류나는 알고 있지.
5: 어떻게 하면 되는지
0: 그건 바로 홍신딱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5: 좋은 방법이다. 어서 불러.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화재연기 딱지. 화재연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코맹맹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 여러분이 그 유명한 호빵 호떡입니까?
6: 탐정님이 더 유명하세요.
0: 그래요? 내가 좀 유명하지요.
5: 근데 탐정님,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0: 사람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탈출했던 그날이 생각나는군요. 무서운 화재 현장에는 항상 검은 연기가 함께 있습니다.
7: 연기
8: 나무 가구를 활활 채우는 불꽃에서 나왔지.
9: 난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 불에 타면서 만들어졌어.
8: 플라스틱 장난감이 탈 때도 연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9: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8: 독한 가스가 아주 많다고.
0: 그런데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8: 멀리 퍼져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자.
9: 좋아.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타고 올라가는 거지?
8: 아유, 뭐긴 뭐야. 이건 공기라고.
0: 불이 나면 뜨거운 기운이 공기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연기는 독한 가스와 함께 가벼워진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1: 같이 가.
5: 아, 그렇구나.
0: 아참, 근데 아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5: 그건 말이죠. 물에 입 푹 담그세요.
3: 담고.
5: 푹 담가서 코와 입을 가리고. 이쪽입니다.
8: 왜 이렇게 꽉 막힌 거야? 이게 뭐야? 꽉 막혔다고!
0: 물에 젖은 수건은 연기 속에 독한 가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젖은 수건의 물 성분은 독한 가스를 조금이나마 녹여줘서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불이 나면 엄청 뜨겁겠죠?
6: 네!
0: 이런 열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피부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에 젖은 수건은 뜨거운 열기를 막아준답니다.
5: 우와, 불이 나면 꼭 해야겠다.
0: 맞아. 아참, 그런데 아까 문을 열려다가 왜 멈춘 거예요? 잠깐! 아직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문고리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반대편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때 문을 열면 아우! 이런! 뜨거운 불꽃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내려가지 않고 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는 뜻이죠.
5: 아, 그래서 위로 올라갔구나.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위험해요?
0: 불이 나면 전기가 끊어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2: 도망갈 수 없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따라서 불이 나면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알았죠?
6: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119에도 전화를 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면 더 좋답니다.
5: 난 완전 큰 소리로 외칠 거야.
0: 난 재빨리 119에 전화해야지. 어우,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 돌아가도록 하지요.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았거든요. 그럼 안녕.
6: 안녕히 가세요.
0: 불이 나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5: 몸을 낮춰 연기를 피해 이동하자.
0: 꼭 기억하기.
5: 약속.
0: 약속.
5: 근데 누나, 코맹맹 탐정님은 뭘 더 조사한다는 거야?
0: 그게 뭐냐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찾았다. 이건
7: 화재의 원인을 발견했습니까?
0: 그렇습니다.
8: 뭔가요?
0: 바로 이겁니다. 불이 난 원인은 바로 전원 코드가 너무 많이 꽂혀 있었던 오래된 멀티탭이었어.
7: 이러면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시장인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1: 아유, 시장님 같이 가요. 아우 조심하세요. 아우 시장님.
0: 오늘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것인가? 역시 난 세계 최고의 명탐정 코맹맹 탐정. 코맹맹 탐정이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마을은 더 안전해졌대.
5: 범인도 잡고 사건도 해결하고.
0: 코맹맹 탐정 정말 바쁘겠지?
5: 맞아 맞아. 근데 누나, 나 이제 화재 연기 딱 뒤주면 건들까요?
0: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5: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고고고.

0: 계속해볼까? 불이 나면
1: 계단을 이용해.

0: 아우 매워. 아우 매워. 그래도 몇 개 먹어야 맛이 있지.
1: 꿀빵삼촌.
0: 어 왔어.
1: 어? 어? 꿀빵삼촌 또 매운 음식 드시는 거예요?
2: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0: 어? 아이 또 내가 또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1: 아침에도 맵게, 어제도 맵게, 계속 맵게 드셨잖아요.
2: 우리가 다 봤어요.
0: 어? 아, 그랬나? 아니 요새 자꾸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
1: 꿀빵 삼촌 너무 매운 음식 자주 먹어서 탈이 난 개미어리 이야기 기억 안 나요?
0: 아 개미어리 이야기?
1: 네.
0: 기억 안 나.
2: 자, 꿀빵 삼촌이 그렇지 뭐.
1: 오 호떡이 너들 기억하는구나.
2: 나?
1: 응.
2: 기억하지.
1: 아, 한두 번도 아닌 게. 호빵아 힘내자. 꿀빵 삼촌 호떡아 내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에 꼭 기억.

0: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돼요. 귀염뽀꾸의 건강한 아침 먹방. 귀염뽀꾸가 건강음식 방송으로 크게 성공하자.
1: 날씬날씬 개미허리, 개미허리예요.
0: 개미허리도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을 시작했지.
1: 짜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저는 개미허리, 개미허리입니다. 아, 건강운동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따라하시면 10분 만에 살이 엄청 빠지는 운동이에요.
2: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0: 벌써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간식 좀 먹고 해야지.
1: 개미어리는 건강운동 방송을 하면서 먹는 양도 줄였는데 문제는 음식의 종류였어.
0: 양을 3분의 1로 딱 줄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위주로 먹어야지.

0: 줄인 대신 가장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주로 먹었지.
1: 5, 6, 7, 8, 9, 10. 5, 6, 7, 8, 9, 10.
0: 그러던 어느 날.
2: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허리허리허리 개미허리였습니다. 안녕. 요즘 자꾸 속이 쓰리네.
0: 개미허리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한동안 방송을 쉬었는데,
2: 방송 쉬는 동안 제대로 먹어야지. 더 맵게.
0: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2: 파파.
0: 방송할 때보다 더 많이, 더 맵게 먹었어. 그리고 며칠 후.
2: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다시 방송을 시작했지.
2: 개미허리예요, 개미허리. 잘들 지내셨나요?
3: 아이고, 못 보던 사이에 그냥 얼굴이, 에? 완전히.
4: 무슨 일인가? 에? 얼굴이 왜 그런가?
2: 어? 제 얼굴이요?
0: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던 개미어리는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고.
2: 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까지 아프네.
0: 배는 계속 아팠대.
2: 아이고, 배야!
3: 그렇다면 혹시 나도?
2: 꿀빵 삼촌도 피부가 안 좋아요.
0: 삼촌, 배는 안 아파요?
3: 배? 요즘 속 쓰린 적이 많았었는데.
2: 꿀빵 삼촌도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났었나 보다.
0: 그랬었나 봐.
2: 근데 누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왜 배탈이 나는 거야? 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왜 배탈이 나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건데? 왜?
0: 그야! 나도 모르지.
2: 그럼 누가 알아?
3: 호기심 딱지가 알지 않을까?
2: 아, 맞다! 누나,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매운 음식 딱지. 매운 음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아, 미란젠입니다. 안녕하세요.
6: 사실 우린 안녕하지 못해.
0: 왜요?
6: 왜냐고?
0: 바로 얘 때문에 그러지.
7: 매워, 안 매워.
5: 아, 캡사이신이다.
6: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2: 근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캡사이신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6: 왜냐하면 말이지,
0: 고추와 고추장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8: 캡사이신 매워, 매워.
0: 고추와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캡사이신이 들어있지.
8: 캡사이신 매워, 매워.
0: 그런데 이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위로 들어오면.
6: 너희들 뭐야?
7: 우리?
3: 한번 시작하면
7: 멈출 수 없는 매운맛.
8: 캡사이신 매워, 매워.
0: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와라 위에. 차차차차.
7: 이럴 줄 알았지?
3: 우릴 막을 순 없어.
7: 멈출 수 없는 매운맛. 캡사이신 매워, 매워.
0: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벽이 얇아지거나 심하면 위에 염증이 생겨 배가 아플 수 있어.
2: 아, 그렇구나. 그런데 피부는 왜 나빠지는 거예요?
6: 그건 이 뇌님이 알려줄게.
4: 너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9: 땀 발사!
4: 땀이 많이 나게 돼.
6: 그런데 원래 여드름이 있던 사람의 경우 이 땀에 의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
10: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11: 그래요, 삼촌.
2: 맞아요. 매운 음식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12: 내가 계속 캡사이신 이렇게 춤만 춘다고 무시하면 안 돼. 나도 좋은 점이 있다고.
2: 좋은 점이요?
12: 그래, 매운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8: 캡사이신 매워
4: 매워.
12: 이렇게 캡사이신 때문에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몸에서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6: 이상하다. 아픔이 사라지고 왜 기분이 좋아지지?
12: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6: 풀어주지.
2: 그렇구나.
13: 캡사이신도 좋은 점이 있었네.
12: 캡사이신 좋아 아주.
2: 아참,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아플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6: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나 식빵을 먹으면 도움이 돼. 따뜻한 느낌은 매운맛이 주는 통증을 줄여주고 식빵의 탄수화물은 캡사이신을 분해해서 매운맛을 덜어주거든.
11: 또 양배추를 먹어주는 것도 좋아.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위를 보호하고 위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14: 우와! 이제 호기심이 다 풀렸어요.
11: 좋아. 그럼 우리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
6: 맞아. 우린 휴식이 필요하거든.
12: 캡사이신 안녕.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15: 나도 매운 음식을 줄이고 건강해져야겠어.
14: 좋아요.
2: 아, 참나. 이제 나 매운 음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0: 나도.
11: 좋아요. 둘 다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2: 우와, 신나.
1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꼭.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패밀리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아, 진짜 됐어? 시작해도 돼? 레디? 아, 액션.
1: 그녀의 수학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0: 처음 이 내용을 배울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해야 아이들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1: 한 학기당 주어진 미션은 총 20개.

0: 각각의 미션을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 단 5분. 해결의 모든 단서가 될 교과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미션의 지령자인 그녀.
1: 말려 반짝반짝 수업이 재밌어요.
2: 어려운 수학을 흥미롭고 친근하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
3: 어떤 유머 그리고 친절함으로 그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4: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5: 네.
4: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0: 무기력한 수학교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최고의 수학교실 그 첫 번째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학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몬테선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고수의 수업 준비물 역시 범상치는 않아 보이고. 선생님, 이 물건들은 다 뭔가요?
6: 아, 뭐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고요. 이제 여기는 종, 그리고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하는 생막대, 뭐 이렇게. 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제 어느 게 사용될지 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닙니다.
0: 그중에서도 매 시간 꼭 챙기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요.
6: 지금 요거는 이제 미션지라고 매 시간 아이들 나눠주는 작은 질문지고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0: 미션지는 단원별로 그때그때 만들어 수업 전에 나눠주는데요. 이 미션지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몬테선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몬테선 선생님의 수학교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중학교 수학에서 겪는다는 세 번의 고비, 그중 한 번이 바로 종일 1학기 과정이라는데요. 오늘 배울 단원이 바로 그 서막을 알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4: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배우기로 했잖아, 그치? Yes. 자, 제가 미션 6를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노트에 잘 정리해 왔어?
7: 네.
0: 진도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익숙한 듯 미션지부터 챙기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쯤 되면 미션지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일단 미션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그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눠주는 일종의 과제인데요. 그 안에는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0: 숙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질문. 게다가 어렵지도 않아 교과서만 읽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6: 그냥 예습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니까 무거운 예습이 아니라 가벼운 예습이라고 볼 수 있죠.
4: 자, 다섯 줄이 되나 봅시다.
0: 미션지를 통해 확인하는 아이들의 고민의 흔적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4: 잘 보고 있어.
0: 정리된 미션 노트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아이들도 좀 더 성의 있게 미션을 해온다고 합니다.
4: 좋아, 좋아. 훌륭해. 도장.
6: 미션 과제 검사할 때 사실 정답이냐 아니냐는 보지 않고요. 그냥 다섯 줄 정도로 교과서를 읽고 잘 생각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서 생각을 정리해 왔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4: 이제 발표 준비 됐어, 안 됐어?
8: 됐어요.
4: 아, 진짜 됐어?
8: 네.
4: 시작해도 돼?
8: 네.
4: Ready? 액션.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10반이니까 파란색이잖아. 그치? 자, 아주 여러 명에게 물어볼 거예요.
0: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 고안한 이것, 바로 생막대입니다.
6: 생막대는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합니다. 저는 매 시간 통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직 뽑히지 않은 막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 이름

0: 이름을 뽑아서 이름을 불러서 발표가 끝나면 다른 쪽 요 통에 넣어서 골고루 한 번씩 모두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 어떤 수를 빼야 0이 될까? 자, 우리 정재. 정재가 대답해보자. 5에서 5를 빼면 0이 된대요. 동의하십니까?
1: 네.
0: 아, 저도 동의해요. 자, 그러면, 예준아.
2: 네?
0: 또 다른 수를 불러봐.
2: 0이랑
0: 0. 빼기 0. 은? 아, 0이지. 아, 너 진짜 내 미션의 함정을 발견했구나. 여기에 정수에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와우, 아주 예리했어요. 좋아. 좋은데, 이제 0은 그만 얘기하자고. 여기서도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3: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0: 자, 뭐에서 뭐를 빼야 0이 될까?
3: 양수와 0을 제외하고 남은 정수를 아이들은 과연 찾아내실까요?
4: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0: 2. 와우, 잠깐. 나 요 뒤에 마이너스 써줄 건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 마이너스 보 두 개가 충돌되지, 그치? 반드시 가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생각해봐. 이거 0 될까?
4: 네.
0: 왜?
3: 이때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0: 얘기를 잘 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숫자가 어때?
4: 같아요.
0: 똑같아요. 그냥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부호도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빼면 0 되는 거 맞지요. 아하. 자,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냅시다. 부호랑 절대값. 자, 이 두 개가 모두 같으면 빼서 0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핵심은 질문이에요. 제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수업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안 배운 거야. 우리 처음 보는 거야.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해. 아, 부호랑 숫자 같으면 빼면 0 된다고? 그럼 더해서 0 되는 수는 뭘까?
2: 마이너스 5 더하기.
0: 마이너스 5 더하기 5.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5가 아니라 플러스 5는 이거 0 맞아?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자, 어떤 특징이 보여? 부호가 달라요. 그리고 절대값은 같아요. 자, 그런 두 수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맞아?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실험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3: 그렇게 아이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찾아낸 개념과 규칙.
0: 저는 그 질문과 아이들의 대답에 의미를 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들이 살아나서 결국 배울 내용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 같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두 수를 더해야 0이 될까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그 쉬운 두 개의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3: 그렇다면 아이들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을까요?
0: 부호가 다를 때는 그럼 어떡하지? 요거 다섯 개에다가 저거 세 개가 들어왔지. 근데 잘 생각해. 짝짝짝 맞으면 얘네 얼마였어?
4: 0.
0: 그러니까 얘네 0 되면 결론은 플러스 2 됩니다. 문제는 중간 과정을 너희가 노트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런 건 안 중요합니다. 오케이?
3: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제와 답변. 가르쳐주지 않은 풀이 과정에 숨어있는 덧셈의 원리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조에 챙김이가 나와서 화이트보드랑 지우개랑 펜 가져가세요.
3: 미션 수업과 활동 수업을 함께 하다 보면 강의식 수업에 비해 물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사실 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자석, 파란 자석, 만나면 사라지고

0: 많은 게 남았었어. 이런 기억들. 그런 거는 이미지처럼 아이들 뇌에 남을 거예요.
1: 없어지고. 오케이, 그럼 세 개가 남지.
2: 세 개가 남지.
1: 마이너스.
3: 조별로 진행되는 활동 수업에서 각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조원은 문제풀이 과정을 보드에 적어가며 설명을 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그 설명 과정을 관찰하며 도와주는데요. 활동 수업을 하면 확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몸도 생각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마련이죠.
4: 마이너스가 9개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고요.
3: 수학의 필기가 왜 필요한가도 쉽지만 수학은 본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필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5: 문제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쭉 적은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부가 설명들을 얇은 펜으로 적어둔지 이 제목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 위에는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숫자들을 막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맨 밑에 적어주었어요.
6: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교과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을 써놓은 것인데 절대값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0: 노트 필기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거나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쓰기보다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는 건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자기 생각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죠.
7: 자, 우리는 실험 끝났어? 4번 하고 있어? 서둘러, 서둘러.
3: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해가는 동안 선생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개인의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8: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3: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밀착해서 개별 지도를 이때 해주기도 하죠.
8: 짝이 돼서 나가지.
7: 자, 그러면 우리 정답부터 맞춰봅시다. 답은 알아. 그치? 우리 답은 다 알아. 중요한 건 저 중간에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거든? 1번 얼마야? 12. 아, 플러스 12. 굳이 부호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3: 사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과정보다는 답.
7: 이제 과정을 들어볼 건데 먼저 2번을 발표할 5조. 맞지? 오케이, 나와서 그럼 설명해 봅시다. 제일 훌륭하니까. 자, 갑시다.
9: 음수 태양은 9개잖아요.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쳐서 마이너스 2.
7: 자, 설명이 이해되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좀 친절하게. 이해가 안 된대.
9: 3 더하기 6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아.
3: 아하,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만 더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부호가 다른 덧셈의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아까 배웠던 만나서 0이 되는 짝들을 찾는 방법을 선택했네요.
10: 빨간색 플러스가 6개 넣기 때문에 4번은 플러스 6입니다.
7: 예, 이해됐어요?
9: 네.
3: 아,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쓰고 두 수의 차를 구한다. 풀이 과정을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힙니다.
11: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이해를 더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3: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할 시간.
7: 작은 파랑 더한 게 큰 파랑이야. 이게 뭐야?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0: 3조.
1: 이거 부가 같은 거를
0: 부가가
1: 더하면 더 그 수 그 절대값이 더 커져요.
0: 그렇지. 3조 자릭수요. 막 질러야 돼. 그래서 공통인 부의 절대값의 합 요런 규칙이 있고 그다음 이거 자 질러. 아, 사조에서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이야.
2: 양수가 절대값이 더클 때는 답이 양수로 나오고.
0: 그렇지.
2: 그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클 때는 음수로 나오고.
0: 그렇지. 우와.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아직 지를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지금 부호만 얘기했다. 자, 7조.
2: 절대값이 더 큰 수가 큰 수의 부호가 답이 되는 거고
3: 답이 되는 거고
2: 답이 되는 거예요.
4: 아, 부호를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라.
0: 자, 요런 원칙을 잘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에서 정수 문제만 골라서 풉시다.
4: 미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적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데요.
0: 예전에 저도 강의식 수업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이제 제가 미션으로 바꾸면서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들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루해질 때쯤 활동을 넣어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 살아있게 되죠.
4: 수학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는 선생님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쇼핑.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른다는 이곳 생활용품점은 선생님만의 수학 성지이기도 하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수학 수업에 활용할 것들 뿐이니 선생님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0: 이걸로 구해 건넓이 실험해도 되겠네. 아, 이런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한 반구 있거든요. 그 반구에 건넓이 실험할 때 이 정도 두께의 신축성이 없는 실이 좋아요. 가볍게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수업 좋아하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원에 둘레가 있을 거고 얘네가 동일한 크기라면 얘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4: 평범한 생활용품이 유용한 수학교구로 재탄생되는 데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아이디어와 조금의 손재주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이것은 중일 작도 단원에서 사용될 막대 컴퍼스죠.
0: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말에도 수업 준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든 생각이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도 힘들고 근데 이제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 무게감이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고통 총량의 법칙이다 이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4: 살뜰히 구입하고 열심히 만든 선생님의 보물들. 문 선생님이 실생활 관련 교구들을 애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8년 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문 선생님에게 돌아온 건 안정이 아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0: 정말 힘든 아이들 만난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가르치면서 정말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되나.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4: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그때 선생님 눈에 들어왔던 건 외국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짧은 4개월의 시간이 선생님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던 건데요.
0: 사실 거기서 본 수업들은 평범했어요. 강의식 수업이었고 뭐 활동 수업을 뭐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거 없는 그 수업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반짝이는 눈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눈빛을 좀 반짝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0: 그런 생각을 했고.
1: 그때부터 무기력한 교실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공부에 매달렸다는 선생님.
0: 아이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 제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수업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여기 모두 올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요즘 한 8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재미죠.
0: 컴퍼스와 자만 이용해서 칸딘스키 같은 추상화를 만드는 거죠. 원과 직선과 삼각형, 사각형, 뭐 평행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까지 해놓으면 작도의 어떤 기본은 익히게 되죠. 아, 이건 수학적으로 정사각형을 변형시켜서 만든 평면체육이에요. TTTT라는 그 변형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테셀레이션이고, 얘도 마찬가지 TTTT. 그 변형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한 가지 변형으로도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0: 잘 준비된 수업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만나자는 문태선 선생님의 수업 철학. 단원 마무리용으로 준비한 이 게임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2: 네.
1: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2: 네.
1: 타지아란 게임이야.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예쁘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요 24장의 카드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요.
0: 재미와 흥미를 더한 문제풀이 방식인 타지아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난이도가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각자 수준에 맞는 카드를 나눠 가진 뒤 카드에 적힌 문제와 답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는 테두리가 되는데요. 카드에 적힌 문제를 풀고 나온 답이 적힌 카드를 또 찾아서 변과 변을 이어주면 끝!
1: 예를 들면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푼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과 변을 이어주면 돼요.
0: 변과 변을 이어 하나의 큰 도형을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과 답은 또 반드시 노트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푼 문제와 답을 맞춰가다 보면 조금씩 도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1: 제가 모양을 가르쳐주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맞춰서 어떤 모양인지 발견해 하고 싶어 하죠.
0: 모양 역시 정삼각형, 마름모 뭐 등 선생님이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맞기 때문에
1: 자, 정답 맞춰봅시다.
0: 일단 모양은 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1: 어허, 아 좋다. 좋아, 좋아. 어우, 잘 가고 있어.
0: 과연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오케이, 인정.
0: 성공한 팀이 나오니 나머지 팀들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3: 다 했어요.
1: 다 했다고. 다 했다고.
0: 그런데 앞에 팀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1: 기다려봐. 자,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에요.
0: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 그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테두리야, 테두리.
3: 아, 테두리예요?
1: 테두리, 이게 테두리.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짝이 있어야지.
4: 이게 약간 협동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혼자서 죽어라 문제만 푸는 건데 약간 협동식이 필요하고 약간 뭐 전략으로 자기가 어떤 거라고 남이 어떤 걸 해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0: 타지아 게임을 통해 아이 한 명이 푸는 문제의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아이들의 몰입도가 좋아 학습 능률을 올리는 데도 그 효과가 크다는데요.
1: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기. 그게 미션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식을 외워서 달달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지만

0: Mr. Red becomes a home shopping host.
1: Hello.
2: 어, 레드 썬데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전체 완판이 목표예요. Let's go for it.
3: Let's go for it.
2: 좋았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4: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처음 홈쇼핑 스페셜 라인. 크리스마스 파티 용품 특별 기획전.
3: Hello everyone.
1: It's almost Christmas.
3: Yeah, and we've got some Christmas party supplies for you.
1: First up,

0: We're ready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Sunday's Playtime!
2: Hello, everyone!
3: 오늘은 썬데이와 레드가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2: 뚜뚜뚜

0: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Red!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1: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지요?
1: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1: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1: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0: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1: 로블리?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0: 예?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0: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3: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4: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0: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도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1: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5: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1: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0: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0: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5: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6: 우, 재미없다.
1: 우, 재미없다, 핑.
5: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아하.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1: 간식 시간까지.
5: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1: 같이 할 친구.
5: 그럼 놀이터로 출발.
7: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0: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8: 아이고야.
0: 휴가가 좋긴 좋구나.

0: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응? 놀이터에 모여있네.
1: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꽃찾기 놀이쯤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1: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2: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3: 싫어. 절대 싫어.
4: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2: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3: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4: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3: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2: 할 거다, 핑!
4: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3: 모르겠다!
2: 쿤타! 너 오늘 각오해?
3: 어디 한번 해볼까?

0: 떨어졌어. 기다려. 으아. 강철 해바라기가.
1: 멈춰.
0: 그만. 관찰 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 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2: 어? 로블리가?
3: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4: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로블리 감격 또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5: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한 번에 핑. 잠깐. 버튼.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5: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핑.
5: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자 핑.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우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려.
6: 안 돼,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6: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7: 간신히 끝났네.
8: 따따이.
7: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9: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10: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
7: 큰일 났어. 로블리가 벌써 성 근처에 도착했대. 벌써?
4: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7: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 근처에.
0: 로블리가?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5: 그렇다면 밀어.
4: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0: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4: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4: 이게 뭐지요?

0: 춤을 못 추는 공작거미.
1: 언제 시작하는 거야? 너무 기대돼.
2: 아무튼 스톰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3: 신사 숙녀 여러분,
1: 이제 시작하나 봐.
3: 지금부터 공작거미 무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분들은 모두 배를 펼쳐주세요.
4: 와, 수컷 공작거미는 배를 부채처럼 펼 수 있다더니 정말이네.
3: 사랑을 담아 공작거미의 춤을 추세요.

0: 우희, 얼른 와봐.
1: 갈게.
2: 이런 또 태태과 차차인가요? 매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군요.
1: 아, 차차 미안해.
0: 미안하다면 나야. 더 이상은 못 참아.
1: 춤을 못 추는 걸 어떡하라고.
3: 춤추다 말고 갑자기 왜 저래?
4: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공작거미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의 춤을 추는데 춤이 마음에 안 들면 암컷이 수컷을 공격한대.
5: 뭐라고?
1: 조용,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어디 갔지? 분명 쿵 소리가 났는데 어디 갔지?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공작거미 탭탭이라고 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1: 하지만 어쩌지? 또 춤을 추자고 할 텐데.
3: 그건 나한테 맡겨.
6: 스톰,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3: 물론이지. 춤하면 스톰, 스톰하면 춤 아니겠어? 내가 알려줄게.
1: 하지만 난 춤을 못 추는걸.
3: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해. 중요한 건 우아한 동작이야. 모두 따라해봐. 우아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4: 탭탭, 괜찮아?
1: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0: 진짜 어디로 간 거야?
4: 탭탭!
0: 어디니?
4: 탭탭!
0: 탭? 혹시 얘들아, 어? 나는 차차라고 해. 혹시 내 친구 탭탭을 알아? 방금 탭탭이랑 같이 있었어?
4: 그게
0: 대체 어디 간 거지? 걱정되게. 저기 잠깐만. 방금 무도회에서 같이 춤을 춘 거미가 탭탭이지? 춤을 망쳐서 화가 난 거야? 응? 아니야. 내가 화가 난 건 단순히 춤을 망쳐서가 아니야. 그럼 왜? 탭탭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거든. 무도회에서 춤을 추라고 하면 늘 겁부터 먹어. 주변 거미들을 신경 쓰고 따라하고 결국 넘어져서 춤을 망치지. 난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탭탭과 춤을 추고 싶은 건데 다른 거미 흉내내는 게 아니라.
1: 어?
0: 그냥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자신 있게 추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젠 안 될 것 같아. 도망쳐버렸으니까.
3: 좋아하는 대로? 다른 거미 흉내 말고 바로 그거야!

0: 나도 알 것 같아. 차차, 오늘 밤에 다시 와줄래?
1: 응, 우리가 네 친구를 찾아놓을게. 너희들이?
0: 응, 우리는 곤충들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거든.
1: 정말?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2: 너희들 어쩌려고 그래? 아직 찾지도 못했잖아.
1: 어?
2: 얘기 다 들었어. 차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
0: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 하지만 좋아하는 춤을 자신 있게 추라니.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걸.
3: 그건 나에게 맡겨.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봐.

0: 어? 이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런 음악은 공작거미 춤에 어울리지 않는걸.
1: 아니, 어? 공작거미 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지금부턴 마음껏 어? 춤추는 거야. 공작거미 춤 말고 너의 춤을 자유롭게
0: 내 마음대로 추라고?
1: 응, 흔들어 흔들어 신난다, 야호!
0: 이제 알 것 같아.
2: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탭탭 무사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뭐해?
1: 지금부터 탭탭의 댄스쇼를 기획합니다. 렛츠고!

0: 수많은 무도회를 봤지만 이런 춤은 처음이야.
1: 정말?
0: 그래서 너무 좋아.

0: 말로 정리해요.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거대 고릴라 기간토피테쿠스를 막아라.
1: 여기 다들 배 많이 고프지?
2: 엄청.
0: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두 분은 산사우리오에 오신 소감이 어때요?
1: 이렇게 큰 도시를 방문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관광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0: 걱정 마세요. 산사우리오는 저희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3: 맞아요. 저희가 정말 멋진 장소로 안내할게요.
4: 너희가 투어 가이드를 해준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
0: 우와, 너무 기대돼요. 어서 가요.
5: 세프스탑 핵작동법을 익힌 게 정말 확실해?
6: 에이, 이 정도는 쉽죠, 대장.
5: 한심하긴. 원숭이처럼 재주나 부리고 싶은 거야? 좋아. 그렇다면 동료를 속여.

0: 나와? 이건 아기 원숭이잖아.
1: 아들 내보자. 뭘 꾸물거리고 있어? 잡아.
0: 내 대장.
2: 거기다.
0: 일로 와.
1: 내 모자 내놔, 이 상가신도! 어리석! 작은 기간토 피테쿠스 하나 제압하지 못한다니! 당장 일어나서 잡아와, 빨리!

0: 세상에, 원숭이잖아.
1: 우와, 박물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
2: 그야, 많은 공룡들을 다 전시해야 하니까 그렇죠. 앞에 보이는 건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이에요. 멋있지만 실제로 냄새가 심하죠. 어서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룡이 아직 엄청 많아요.

0: 우와, 정말 신기한 게 많구나.
1: 아직 시작도 안 한걸요? 빨리요, 가볼 데가 더 많다고요.
2: 알았다, 어서 가보자.

Ha ha ha!

0: 바로 여기가 산사우리오 타워예요.
1: 와,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다 보이겠구나.
0: 와, 여기 계세요. 입장권 사올게요.
2: 사진 찍어야겠다. 유인원이잖아. 안녕. 그거 좀 돌려주겠니?
1: 조심해요. 겁주면 안 돼요. 동물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0: 어우, 착해라. 어우. 찾았어요, 대장.
1: 잘했어. 빅 다이슨? 이게 누구야? 자말라에서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하던 동물학자들이군. 그 녀석 이랬네.
0: 밀렵꾼들한텐 절대 동물을 넘길 수 없어.
1: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메칼로봇으로 변신!

0: 순순히 넘기라고 했잖아.
1: 가만히 들 있어.
2: 안 돼.
3: 이거 놓지 못해.
2: 안 돼. 안 돼. 이봐, 어디 가는 거야? 부스터 패키야, 저 녀석을 잡아야 해.
1: 네, 대장.
2: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시간에 가서 다이노스터나 잡아와!
4: 뭐야, 무슨 일이지?
3: 루시오! 진짜다!
5: 엄마! 아빠! 지원을 요청해야겠어! 얘들아! 산사우리오 타워로 와줘! 당장!
6: 경치가 무척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진 않았는데!
7: 도움이 필요하다고?
1: 어서 합체를 시작하자!
8: 좋아! 메타트론! 사단합체 시작!

0: 여기 있으라고?
1: 조심히.
2: 이발! 기간토 피테쿠스! 우리 부모님을 풀어줘!

0: 반격 터졌어.
1: 제니 윙쉴드 작동.
0: 적파를 멈출 방법이 필요해.
1: 그거라면 쉽지. 메타 스테고 캐논 발사. 끝내볼까?

0: 안녕, 꼬마야. 안심해. 이제 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으세요?
1: 그럼, 이 귀염둥이 녀석이 우릴 보호해줬거든.
2: 그뿐만이 아니라 산사우리오 풍경을 모두 보여줬단다. 하지만 이제 남은 관광은 땅에서 하고 싶구나.
0: 자석 공룡 모노니쿠스를 막아라!
3: 어? 얘들아, 나왔어.
4: 치툰드, 학교에서 캠핑이라니 기대되지?
3: 당연하지. 어제 잠도 잘 못 잤어. 루시오는 세상 모르고 잤지만. 잠깐, 루시오는 어딨지? 응?
5: 루시오? 캠핑은 오늘 하룻밤만 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
4: 아는데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잖아. 오늘 엄청나게 재밌을 거야.
6: 아, 산사우리오 중학교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군. 코어를 찾았어. 오늘 밤에 애들이 없을 때 다시 오자고. 코어를 손에 넣어야 해.
7: 백스헌터가 딱 맞는 공룡을 보내줬으니까 분명 성공할 거예요.
8: 이 얘기는 무시무시한 전설 속 인물에 대한 건데, 그 이름은 펑키 제임스.
4: 펑키 누구?
8: 바로 이게 펑키 제임스야.
3: 와, 과학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해골 모형 말이야?
8: 맞아, 그게 제임스야. 전설에 따르면 밤 12시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과학실에서 이상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해골 제임스가 움직이는 거지.
4: 그래서?
3: 기어가?
8: 아니, 춤을 춰.
9: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잘 시간이에요.
10: 선생님, 너무해요.
3: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11: 물 떠자면 안 돼요?
9: 그건 곤란해. 선생님은 학교 순찰을 돌 거니까 다시 왔을 땐 아기처럼 고운이 자고 있도록 해요. 알았죠?
11: 놀고 싶은데.
12: 맞아, 나도 또 놀고 맞아. 싶다.
10: 아, 얘기가 재밌어지던 참인데 자야 한다니.
7: 그게 재미있어? 난 밤새 못 자게 생겼다고.
8: 이제 곧 밤 12시가 되는데 전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오지 않을래?
4: 좋아, 가볼래.
7: 그럼 다녀와. 난 빠질게. 알았어.
2: 얘들아, 좀 천천히 가.
5: 걱정 마, 제이민. 우리가 계속 네 옆에 붙어있을 거니까.
2: 진정해, 제이민. 전설일 뿐이야. 제임스가 춤을 추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3: 그래, 맞아.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
5: 쉬,

0: 이상한 음악이 들릴 거라고 했는데. 아, 그럼 전설이 진짜였단 말이야? 아,
1: 안 돼. 가지 마, 루시오. 뭐가 보이는데?
2: 말도 안 돼. 우우아,
0: 우우, 우우아. 매니폴드 선생님?
3: 너희들 안 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0: 제임스가 진짜로 춤을 추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서 와본 거예요.
3: 음악은 선생님이 튼 거란다. 밤엔 학교가 너무 조용하잖니.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그리고 해골 모양이 춤을 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1: 전설에 따르면 춤을 춘대요.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3: 따라오렴. 전설일 뿐이란 걸 확인해줄게.
1: 펑키 제임스다!
0: 춤을 추진 않는데?
3: 봤지? 여기 춤추는 해골 모양은 없어. 이제 그만 텐트로 돌아가렴.
0: 전설이 진짜였잖아!
3: 어? 뭐? 이건 말도 안 돼. 해골 모양이 정말 춤을 추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 어? 잡았다!
0: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날고 있어! 어디 휴대폰! 이 힘은 대체 뭐지? 붉은 빛 빨려가고 있어!

0: 할게.
1: 당겨 밖으로 유인해. 살려.
2: 선생님!
3: 걱정 마, 제임스! 내가 잡았어!
2: 야, 안쪽을 봐! 저건 관성 코어잖아!
3: 저건 괴물이 아니야! 메카다이노였어!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다이노스타 출동!

0: 다이노스터 변신! 하! 선생님은 내가 구할게! 죽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1: 다이노스터!
0: 맞아요! 꽉 잡아요! 스미러클로 발사! 도망쳐!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크기도 커졌잖아! 다이노 모빌스라! 서둘러자!
2: 온다! 이렇게 반가울 시간!
1: 맞았다! 세상에! 내가 다이노 모빌을 타는 날이 올 줄이야!
3: 이단 합체 시작!
0: 내 턱을 트윈! 비행 준비 완료!

0: 랩터 볼트 에로 엑사! 스테고 해머 스매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어! 랩터 볼트 에로!
1: 조심할 수가 없어!
2: 루시오 제이미! 침착해!
0: 스테고 해머 녀석을 유해 잡게! 지금 조심해! 그럼 미사일! 아싸! 예! 예! 가까이 가서 공격할게! 아! 지우가 안 돼!
1: 어떡하지?
3: 내가 보기에 저 거대 자석 괴물은 전자석을 이용하고 있어요. 금속으로 된 건 다 끌어당기는 거죠?
0: 저희 장비는 다 금속인데 그럼 어떻게 싸우죠?
3: 다른 자석을 이용하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를 밀어내니까요.
2: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스테고트론 마그네틱 해머 작동!
4: 마그네틱 해머 슬랩! 아!

0: 이제 괜찮아.
1: 퀀텀 코어도 찾았어. 이건 내가 작년에 과학실에서 잃어버린 신기한 강물이네요. 휴가 때 해변에서 발견했던 건데 어디로 갔나 궁금했거든요.
2: 그 광물이 제임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움직인 거고요.
3: 괜찮으시다면 그 광물은 저희가 보관해도 될까요? 그게 저희 임무거든요.
1: 오, 다이노스터의 임무라면 그래야죠. 춤추는 해골이라니. 어쩌다 내가 그런 얘기를 믿었을까?
4: 지금까지 스티븐의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0: 좀 쉬면 안 돼요?
1: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2: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3: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4: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2: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5: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2: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5: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3: 에이, 왜 저래?
4: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3: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2: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4: 그만!
1: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6: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3: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4: 맞아요. 말도 안 돼요.
6: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7: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1: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6: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8: 네!
6: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3: 얍, 얍. 얍, 얍, 얍.
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5: 이카로스 액션.
1: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6: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조심해요.
2: 고마워요, 타이어 로보.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0: 허큘리스 액션!
1: 핫! 핫! 피닉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0: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파이어로브 꼼짝도 못하는 순간.
1: 어?
2: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0: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0: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2: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반젯! 에어로 젯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보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그리고 촬영 장소가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요.
0: 플로우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2: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2: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2: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2: 어허.
1: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줘.
2: 와.
1: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곰을 만들어줘.
2: 어허.
1: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렇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2: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2: 네.
1: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2: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2: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2: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2: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이 에셋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2: 에셋.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2: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2: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2: 으흠.
1: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2: 뭐죠?
1: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2: 으흠.
1: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2: 네네.
1: 혹시 성범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2: 토끼와 거북이.
1: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2: 네.
1: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 좋습니다.
1: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2: 네.
1: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2: 오, 공식.
1: 네. 네. 누가?
2: 누가?
1: 어디서?
2: 어디서?
1: 무엇을?
2: 무엇을?
1: 어떤 느낌으로?
2: 어떤 느낌으로?
1: 네. 그 네 가지.
2: 어허.
1: 토끼가
2: 네.
1: 들판에서
2: 네.
1: 잠을 자고 있다.
2: 잠을 자고 있다.
1: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2: 건방진 느낌으로.
1: 아, 자만하고 있으니까.
2: 네, 네.
1: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2: 네.
1: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좋습니다.
1: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2: 네.
1: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2: 네. 네.
1: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2: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1: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2: 네네.
1: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애니메이션처럼
1: 네.
2: 실사 영화처럼 이런
1: 네.
2: 거군요.
1: 맞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2: 와.
1: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2: 네.
1: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2: 추가해서.
1: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2: 이거네.
1: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2: 아, 한 컷일 뿐이죠.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네.
1: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아이고.
2: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1: 저는 탱크가
2: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1: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2: 네.
1: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2: 네네.

0: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1: 문제죠.
0: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1: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1: 네.
0: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1: 네.
0: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1: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0: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1: 멋
0: 볼게요.
1: 떨어지게.
0: 네.
1: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0: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근데 토끼가 약간 좀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덜러덩 누워서 잤으면
1: 아, 약간 정말 오만한 포즈로.
0: 네네네.
1: 좋습니다. 반영을 해보죠.
0: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덜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1: 뭐야? 그두 마리야?
0: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요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에.
1: 네.
0: 그러면 요 친구를 가지고 요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그럼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1: 네. 오, 나이스. 대박인데요?
0: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1: 오, 예. 네.
0: 아주 건방져 보이는 아주
1: 와,
0: 토끼가.
1: 정말.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1: 네.
0: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좋습니다.
0: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 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1: 게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1: 네.
0: 넣어 줄 거예요.
1: 아, 우와.
0: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1: 네.
0: 여기다가 넣어 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1: 엉금엉금 지나간다.
0: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1: 어허.
0: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1: 네.
0: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요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것
1: 대충
0: 같거든요.
1: 나오는 거네요. 네.
0: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1: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스위치 반응이 뭔가 이상한데? 그 아이 평범한 캥거루가 아니라 랜디온이야!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아이의 이름은 조이. 분명 랜디온인 건 맞지만 이번엔 또 뭐야?
1: 속보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아기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저 영상을 보시죠.
2: 어디에 있는 거니?
0: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 왜냐하면 이번 게임은 키우기 게임이니까. 루루는 지금 자신의 아기인 조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우리가 조이를 잘 키워서 돌려주면 싸우지 않고 캡처가 가능하다는 말씀. 키우기 게임의 첫 번째 스텝, 먹이주기. 잠깐만, 그렇게 분유를 넣으면 어떻게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잖아.
3: 어?

0: 여기도 없나 보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1: 우리를 못 봤나 봐. 다행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엄마를 되돌리려면 루루와 대결해야 해. 분명 오페라하우스로 갔을 거야. 힘내! 조금만 더 건너면 오페라하우스야!

0: 수 있다는 거야?
1: 잠깐! 그럼 이렇게 하자. 누가 더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게임으로 승부 보는 거야.
0: 내가 질 리가 없지. 좋아, 승부하자.

프리미엄.

나는 승부해서 이기려고만 했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미안해, 조이. 어쩜 이렇게 벌써 컸을까?

걱정하지 마. 아기가 된 엄마도 귀여웠다고.

0: 그게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겠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누구부터 말할까?
6: 그 다음은 가고 싶은 작품.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4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8: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9: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0: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9: 누구?
10: 시우야.
9: 없나 본데? 있어?
10: 순수 그
9: 자체. 없대. 흔들흔들 오빠는 뜻이야. 이거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7: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 것 같아.
9: 내 생각엔 둘 다 합쳐진 것 같아. 그냥 봐봐. 첫 번째, 난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11: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8: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9: 근데 나는 사실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8: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9: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11: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막자기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9: PTX.
11: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5: 만약에 이제 질투가

0: 저기 먼지 날아가요.
1: 근데 먼지 이거 아니야?
2: 지금 빨리 떼야 돼.
3: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4: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2: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꺼리를 찾을 것 같아.
5: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4: 지우 얘기해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6: 맞아.
4: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2: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가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6: 아니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한다고 치는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3: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6: 모르겠네.
3: 설명해 주실래요?
2: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7: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7: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8: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먹을까?
1: 맛있겠다.
0: 1, 2, 3. 블루케이크 3개. 하나는 내 거. 3개에서 하나를 빼면
2: 1, 2. 블루케이크 2개. 하나는 내 거. 2개에서 하나를 빼면
1: 1. 블루케이크 하나. 하나는 내 거. 1개에서 하나를 빼면 1에서 1을 빼면 뭐지? 알아낼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 깡통 위에 블록이 몇 개 있어?
2: 한 개?
1: 준비됐지? 당겨! 1 빼기 1은 바로 0! 어? 넌 누구니? 나는 0! 바로 0이야! 1보다 하나 작아!
2: 네 블록은 어딨어?
0: 난 원래 블록이 없어. 블록 0개. 잠깐! 왜 노래가 없는 거야? 따라와! 바다에 배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0이야.

0: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연. 더 이상 셀 수가 없어 텅텅 비었어. 그게 연이야. 토끼들 모두 굴속으로 슉. 그게 연이야. 비눗 방울이 모두 팡 터지면 그게 연이야. 건축 더미 속으로 푹 빠지면 쿠키 전부 도둑 맞으면 쿠키 없어 쿠키 없지 그게 연이야. 나무 속에 코끼리가 몇 마리게?
1: 연이야.
0: 유니콘이 몇 마리 보이니?
2: 연이야.
0: 입머리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지? 침대 속에 다람쥐가 몇 마리지?
3: 영이야, 영이야, 영이야.
0: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더 이상 셀 수가 없어 텅텅 비었어. 그게 영이야. 상상해봐,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고.

0: 늘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 아니야! 어? 영희야, 악기 사라져! 영희야, 나무 사라져! 영희야, 중력 사라져! 영희야, 세상도 사라져!
1: 세상이 사라진다고?
2: 이런... 이건 뭐야?
0: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긴 어디야?
0: 아무것도 아니야.
2: 어, 이제 뭐해?
0: 아무 생각 없어.
2: 예! 하나뿐인 세상! 어, 이런... 영은 어딨지?
1: 영이 사라졌어!
2: 이 영은 나의 영웅이었는데!
3: 짜잔! 어?
0: 일보다 일 작은 수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난 영!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을 보고, 어떤 동물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감지하죠. 그 감각은 너무도 정교해서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동물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냄새만으로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아주 희미한 전기장이나 미세한 압력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감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동물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동물들의 숨겨진 놀라운 능력 하나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소리죠. 깊고 낮은 울림에서 날카롭고 높은 울음소리까지 우리는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동물들을 서로 이어주는 비밀스러운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위험을 알리며 주변 환경에 관한 놀라운 단서까지 전하는 소리. 동물의 귀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죠. 저마다 각기 다른 리듬과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소리까지 포착해냅니다.

0: 동물의 세계에서 귀는 가장 놀라운 감각기관 중 하나죠. 예민한 청각은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느냐를 가를 만큼 말이죠. 이제 난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 가운데 하나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죠.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 이곳의 동물들은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영리하게 헤쳐나가는 작은 사냥꾼이 있죠. 사막여우. 몸집은 작지만 뛰어난 포식자이자 한밤중 간식 사냥의 달인입니다. 해가 지면 시각 능력은 뒤로 물러서고 제 머리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대한 귀가 사막여우만의 위치 탐지 장치가 되죠.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냅니다. 모래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곤충 소리도 놓치지 않죠. 살금살금 달아내려는 도마뱀도 금세 들켜버립니다. 이처럼 뛰어난 청력 덕분에 사막여우는 밤 사막의 지배자나 다름없죠. 적어도 귀에 관한 한 클수록 유리하다는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여기 또 다른 환경에서도 예민한 청각은 한 은밀한 사냥꾼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죠. 머나먼 북쪽의 얼어붙은 숲.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힌 듯 풍경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적막이 어떤 포식자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큰 회색 올빼미죠. 강렬한 눈빛을 보면 시각에 의존하는 사냥꾼처럼 보이지만 이 올빼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보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입니다.
1: 청각에 특화된 녀석이죠. 소리에 대한 감도가 놀라울 만큼 뛰어나서 그 능력으로 먹잇감이 내는 소리를 찾아냅니다. 이를테면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찍찍거리는 소리 말이죠. 눈 아래 굴 속에 숨어있는 쥐까지 그 위치를 정확히 짚어 눈을 뚫고 먹이를 낚아챕니다.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냥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얼굴에 있습니다. 큰 회색 올빼미의 얼굴은 거대한 위성 안테나처럼 작동하죠. 둥근 얼굴 형태는 소리를 모아 곧장 귀 쪽으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의 깃털까지 조절해 원하는 방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죠. 많은 동물에게 눈은 몸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은신처입니다. 담요처럼 감싸주니까요. 하지만 녀석 앞에서 눈은 마치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망토나 다름없죠.
2: 흥미로운 건 갓 내린 눈이 쌓였을 땐 바깥 소리가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변이 아주 조용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희미한 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는 거죠.
0: 일단 표적이 되면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냥 실력 뒤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바로 귀의 구조입니다.
1: 녀석의 귀는 사람과 다르게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한쪽은 아래를 향하고 다른 쪽은 위를 향하죠. 덕분에 한번 들은 소리만으로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냥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러니 이 얼어붙은 숲에서는 좌우가 어긋난 귀야말로 허기를 달래주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최첨단 사냥 기술. 그 비밀은 깃털에 있죠.
2: 날갯짓의 뒤쪽 가장자리엔 미세한 술 모양 구조가 있어 비행할 때 깃털이 공기와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큰 회색 올빼미는 먹잇감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하게 날 수 있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민한 청각과 조용한 비행, 그리고 눈 속으로 곧장 날아드는 대담함까지 더해져 녀석을 대단히 효율적인 포식자로 만듭니다.
0: 최고 수준의 음향 설계를 갖춘 큰 회색 올빼미. 고요하고 눈 덮인 왕국을 지배하는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날카로운 청력은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더욱 빛을 발하죠. 파도 아래 물속에서는 소리가 공기에서보다 4배나 더 빠르게 퍼집니다. 햇빛이 닿는 얕은 바다를 지나면 이내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흐릿한 세계로 바뀝니다. 이런 곳에서는 주변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생존을 좌우하죠.

0: 바다에서 소리를 가장 정교하게 활용하는 동물들에게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범고래와 흰고래, 향유고래는 모두 특별한 음향탐지 능력이 있죠. 바로 반향정입니다. 몸속에 소나 장비를 갖춘 것과 비슷한 놀라운 능력이죠. 먼저 짧은 클릭음을 연달아 내보내면 그 소리는 물속을 가르며 퍼져나가고 바위나 물고기, 심지어 다른 고래에 부딪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되돌아온 소리를 분석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정교한 음향 지도가 만들어지죠.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소리로 읽어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저 잠깐의 고요함만 원할 때는 더욱 그렇죠. 고래류와 가까운 돌고래 역시 소리를 잘 이용하는 동물입니다. 녀석은 반향정의를 이용해 100m 넘게 떨어진 작은 신호가 그저 떠다니는 해초인지 아니면 먹잇감이 될 만한 물고기인지 가려낼 수 있죠. 먹이를 겨냥하는 순간 클릭음은 점점 더 빠르게 이어집니다. 덕분에 먹잇감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좁혀갈 수 있죠. 마치 자연이 만든 추적 신호처럼 말입니다.
1: 이들은 바다에서 소리를 이용한 포식 행동을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동물입니다. 잘 알려진 반향정의, 그러니까 클릭음과 삑삑거리는 소리로 먹이를

를 찾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개체마다 자기만의 이름이 있다고 여겨질 만큼 정교한 수준으로 서로 의사소통도 하죠. 또 돌고래는 자신이 내는 반향 정의 신호의 박자에 맞춰 청각을 거의 껐다 켰다 하듯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소리 신호를 내보낼 때는 청각을 낮춰 스스로를 보호하고 곧바로 다시 민감하게 전환해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기다리는 거죠.

이 바다의 음향 전문가들은 청각을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조절해 위험을 피하고 바다가 보내는 다음 신호에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반향정의는 물속에서만 쓰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밤하늘에서는 이 능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무려 6천만 년 넘게 계속되었죠. 박쥐와 나방의 밤의 대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연이 벌이는 가장 치열한 숨바꼭질. 다만 이번에는 고양이와 쥐가 아니라 박쥐와 나방의 대결이죠. 어둠이 깔리면 박쥐는 정교한 선화를 이용해 사냥에 나서고 나방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소리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쉴 새 없이 오고 가죠. 여기 이 연약한 곤충들이 반향정의를 쓰는 포식자를 어떻게 따돌리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마크 홀더라이드 교수는 브리스톨 대학교의 감각생물학자로 나방이 박쥐의 놀라운 감각을 어떻게 피하는지 밝히는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적응 전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1: 박쥐에겐 그저 한 끼 식사일 뿐이지만 곤충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방은 박쥐의 반향정의에 맞서 다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한 놀라운 방어 전략들을 진화시켜 왔죠.
0: 나방은 15만 종이 넘고 저마다 날개 달린 포식자를 따돌릴 다양한 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초음파 클릭음을 내 박쥐의 음파 탐지를 교란하고 또 어떤 종은 먹지 마, 후회할 거야 라는 경고음을 내보내 자신이 맛없는 먹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나방은 몸 대신 날개 끝으로 소리를 반사해 박쥐의 공격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리기도 하죠.
1: 그러니까 포식자가 공격하길 바라는 부위를 일부러 내세우는 겁니다. 설령 일터라도 그리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 말이죠. 꼬리일 수도 있고 날개 끝일 수도 있죠.
0: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지키는 영리한 절충안입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1: 음향 위장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적응은 우리가 음향 투명 망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소리를 반사하는 대신 흡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현상이죠.
0: 연구팀은 첨단 스캔 기술을 이용해 나방의 은밀한 비밀을 한층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리를 흡수하는 날개 비늘이죠.
1: 이건 비늘 하나를 만 배 정도 확대한 모형입니다. 여기 이 구조는 아주 강력한 흡음체지만 한 가지 주파수에서만 그렇죠. 소리가 닿으면 그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더 이상

0: 항상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비늘의 진동으로 바뀝니다. 즉, 그 소리는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는 박쥐가 받는 반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박쥐는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가 되려면 이 구조가 그 주파수들을 모두 막아내야 합니다.
1: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날개의 더 넓은 부분을 봐야 하죠.
0: 여기엔 크기와 형태, 모양이 서로 다른 비늘 모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 비늘들이 함께 진동하며 박쥐가 쏘는 다양한 주파수를 두루 흡수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구조를 강력한 흡음 장치로 만드는 비결이죠.
1: 현대 군용기의 스텔스 기능과 비슷하게 이 미세한 비늘은 나방을 음향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박쥐에게는 마치 나방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소리가 높고 날카로운 소리만은 아닙니다. 이제 인간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저주파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폭등고래는 이 소리로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노래하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무리와 소통합니다. 반면 호랑이는 정글 깊은 곳에서 저주파를 이용해 영역을 알리거나 짝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렁찬 나팔 소리로 잘 알려진 코끼리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조차 없는 깊고 낮은 울림에 실어보냅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무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위험이 닥치면 경고를 보내며 때로는 짝을 향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낮은 소리로 소통하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동물은 코끼리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바나 곳곳은 정체를 숨긴 저음의 리듬으로 들끓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인 기린은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녀석은 과묵하고 조용한 동물이라고들 생각하죠. 그저 조용히 잎을 뜯어먹고 귀를 한번 까딱이거나 우아한 자세를 취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린도 코끼리처럼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저주파 대화망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런 가설을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죠. 동물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과학자들은 900시간이 넘는 기린의 소리를 녹음했고 그 결과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린도 실제로 소리를 내며 특히 밤에 그런 소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죠.
0: 기린의 신체 구조를 보면 소리는 인간처럼 후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로 길게 뻗은 기관은 거대한 오르간 파이프처럼 작용해 낮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죠.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로 대략 90Hz쯤 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내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이런 낮은 울림은 해가 진 뒤 기린들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까요?
0: 아주 낮은 허밍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런 저주파가 높은 소리보다 훨씬 멀리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자신이 낸 소리가 먹이를 찾거나 쉬고 있는 이 사바나의 넓은 공간에 흩어져 있는 무리에게 닿을 수 있는 거죠.
1: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 기묘한 소리가 왜 나는지를 두고 여전히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뜻밖의 가설도 있죠.
2: 기린의 소리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서로를 찾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밤에 나는 소리인 만큼 어쩌면 단순히 코를 고는 소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실제로 기린은 대부분 서서 잠을 자죠. 그런데 최근 기린의 소리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기린이 말을 거는 상대도 서로만은 아닌 듯하죠.
2: 흥미로운 부분은 기린이 코끼리와 비슷한 소리 체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린은 코끼리처럼 먼 거리에서 서로 소통할 뿐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엿들으며 이동 시점을 맞추고 또 물웅덩이를 찾거나 특히 새끼를 위해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채며 자식을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1: 어쩌면 기린과 코끼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래전부터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동물은 소리를 낮고 은밀하게 주고받지만 또 어떤 동물은 크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고함 원숭이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타고난 명수입니다. 누가 됐든 전혀 개의치 않죠. 무려 140데시벨에 이르는 울음소리는 사람의 고함보다도 두 배 가까이 크게 들립니다. 한편 늑대는 특유의 울부짖음으로 멀리 흩어져 있거나 숲 깊숙이 숨어 있을 때도 무리와 연결을 유지하죠. 작은 위성 안테나 같은 귀를 가진 늑대는 음향감지 전문가입니다. 눈 위를 사뿐히 지나가는 사슴의 작은 발소리부터 15km 밖에서 들려오는 동료의 울음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죠. 이런 동물들에게 중요한 건 잘 울고 잘 듣는 능력입니다. 뛰어난 청각과 인상적인 발성 덕분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긴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복잡한 숲속 소음을 뚫고 자기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능한 동물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뉴기니의 어두운 숲 깊은 곳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으스스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0: 마치 쥐라기 후기에나 어울릴 법한 울음소리죠. 괴물 같은 도마뱀도 굴을 뽑는 전설 속 용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존재, 화식조의 소리죠. 1.8m에 달하는 키에 몸무게는 70kg까지 나가는 화식조는 강한 존재감을 간직한 살아있는 고대의 유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압적인 새들 가운데 하나인 녀석은 저주파에 가까운 낮고 깊은 소리를 내죠.
1: 비결은 이렇습니다. 빽빽한 숲속에서 동료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죠. 같은 무리일 수도 있고 이웃 무리와의 영역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숲속을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0: 빽빽하게 얽힌 열대우림을 멀리까지 가로지르기 위해

0: 훨씬 더 멀리 자기 소리를 퍼뜨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의 다른 화식조와 소통할 수 있는 거죠.
1: 그리고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숲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 저음으로 짝을 찾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2: 흥미로운 건 번식기의 수컷이 크고 깊은 울림을 내면 암컷이 거기에 응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인지 또 숲에 어디에 있는지도 구별할 가능성이 크지요.
1: 암컷은 자신만의 낮은 울림으로 답합니다. 그것은 다정한 초대일 수도 있고 단호한 거절일 수도 있죠. 화식조는 이 묵직한 저음으로 자기 영역을 알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울려 퍼지는 한 번의 저음만으로도 경쟁자를 물러나게 할 수 있죠. 이 육중한 새는 열대우림의 소음을 높은 소리로 뚫으려 하기보단 더 낮고 깊은 울림으로 자신의 뜻을 멀리까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미국의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에는 살아남기 위해 소리를 키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방울뱀은 소리를 정교한 경고신호로 활용하죠. 녀석은 위협을 느끼면 조용히 물러나는 대신 꼬리를 마라카스 악기처럼 흔들어 초당 최대 90번이나 진동시킵니다. 뜻은 명확하죠. 가까이 오지 마라. 아니면 독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뱀은 소리를 이용한 속임수에도 능합니다. 이 방울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상대를 속이는 장치이기도 하죠. 속도와 음높이를 바꿔 자신이 실제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묘한 전략 덕분에 방울뱀은 그 짧은 순간 물러날지 아니면 공격 태세를 취할지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다시 아프리카의 야생으로 돌아오면 삶은 늘 포식자를 피하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버빗 원숭이에게 이 생존 게임의 승패는 얼마나 영리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려있죠. 복잡한 가족 집단을 이루어 사는 이 작은 영장류는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으며 길게는 3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경보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소리를 무기로 삼는 경계의 전문가들이죠.
3: 녀석은 위험을 감지하면 아무 소리나 마구 내는 게 아닙니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경고음을 사용하죠.
1: 경고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행동 요령까지 단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단지 포식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전파하죠. 그래서 다른 개체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범을 발견하면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죠. 그러면 다른 개체들은 땅 위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표범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 위로 몸을 피합니다.
1: 하지만 포식자가 항상 땅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수리가 머리 위를 선회하기 시작하면 경고음은 위를 봐! 라고 외치듯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몸을 낮춰 나무근을 아래로 파고들며 강력한 발톱을 피하죠.
0: 물론 이런 경고음은 소리를 낸 개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리를 알리는 소리를

0: 내면 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개체를 노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공중 포식자 경고음은 아주 특별한 음향 특징을 지닙니다. 높고 가늘며 휘파람 같은 소리라서 맹금류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거죠.
1: 그리고 세 번째 경고음은 뱀을 위해 남겨둔 신호입니다.
2: 버빗 원숭이가 뱀을 발견하면 쳐더라고 불리는 높은 경고음을 내죠. 즉시 시선을 땅으로 돌리고 위험이 있는지 바닥을 살핍니다.
1: 모든 원숭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춘 채 아래를 주시하며 뱀을 경계하죠. 하지만 버빗 원숭이는 무리의 경고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경고를 보냈는지도 구별할 수 있죠.
0: 경험이 부족한 어린 개체는 쉽게 흥분해서 섣불리 경고음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이 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암컷 우두머리가 경고하면 모두가 즉시 귀를 기울이죠.
1: 한마디로 어미의 말이 제일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음에 반응하는 건 같은 무리만이 아니죠. 새들은 맹금류 경고음이 들리면 날아오르고 임팔라는 표범 경고음을 듣는 순간 흩어져 달아납니다.
0: 버빗 원숭이는 포식자를 알리는 소리 하나로 주변의 거의 모든 동물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그들 역시 버빗 원숭이의 경고음이 어떤 포식자와 연결되는지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1: 말하자면 이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동물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과도 같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버빗 원숭이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귀 밝은 친구와 목청 큰 이웃이 때로는 목숨도 구해주기 때문이죠. 뛰어난 청각은 남의 소리를 엿듣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지 않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고대 로마인부터 20세기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비둘기는 수많은 이들이 믿고 의지한 날개 달린 전령이었습니다.
3: Today, other pigeons wing messages to President Eisenhower and Henry Ford II.
1: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비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걸까요? 물론 지형지물을 잘 살피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훨씬 더 놀라운 방법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비둘기는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도 읽어낼 수 있죠. 지구간에는 깊고 낮은 저주파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센 파도 소리에서부터 멀리서 일어나는 지진의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죠. 장소마다 소리의 고유한 지문이 있는데 비둘기는 이 낮은 울림의 흔적을 읽어가며 자기 길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소리에 의한 길찾기를 통해 비행 경로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바닷속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의 아름다운 산호초는 사실 아주 작은 건축가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산호폴립이죠. 산호는 삶을 떠다니는 점 같은 존재로 시작합니다. 플라눌라라고 불리는 이 산호 유생은 크기가 쌀 한 톨만큼도 되지 않지만 놀라운 감각을 지닌 채 태어나죠.
0: 산호 유생은 부모의 보호 없이 바다로 퍼져나가고 물살을 따라 떠돌면서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1: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완벽한 장소를 찾아 가업을 잇는 거죠. 바닷속에 거대한 도시와도 같은 산호초를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4: 정착할 장소를 고를 때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따져봐야 하죠.

0: 빛이 알맞은 곳인지 수질과 화학적 환경도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호 유생이 가장 먼저 찾는 요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리죠.
1: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생 환경 가운데 하나에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유생들은 소리를 듣고 평생 머물 집을 찾아냅니다.
2: 산호 유생의 몸에 귀와 같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몸 표면에 미세한 섬모가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며 건강하게 활동하는 산호초가 내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1: 산호초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물고기나 새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거대한 바닷속 오케스트라인 셈이죠. 그래서 유생을 불러 모으려면 분주하고 생기가 넘치는 산호초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다의 오염과 온난화로 산호초의 떠들썩한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한때 번성하던 생태계가 물속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죠. 익숙한 생명의 소리가 사라지면 어린 산호들은 길을 잃기 쉬워지고 결국 정착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았죠.
0: 최근 연구자들은 바닷속에 수중 스피커를 설치해서 건강한 산호초의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실제로 그 산호초로 유입되는 유생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 텅 빈 무도회장에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죠.
2: 연구자들은 이런 소리가 죽었거나 훼손된 산호초의 소리보다 더 많은 플라눌라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호 유생의 이런 행동을 활용해 손상된 산호초의 재정착과 회복을 더 빠르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놀라운 청각 덕분에 산호초는 다시 한번 자라고 번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은 폴립이 하나둘씩 모여 다시 시작하면서 말이죠. 야생에서 새끼들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생명체들도 할 말이 아주 많죠. 어떤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당장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인도 강가에서는 새끼 가비알 악어가 작은 고무장난감 같은 소리로 삑삑 울어대죠. 모래둥지에 묻혀 있으니 빨리 꺼내달라고 조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보다 더 절실한 첫마디도 없을 테죠. 태어나자마자 소리를 생존의 도구로 쓰는 아기 동물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알을 낳을 때만은 육지로 올라오죠. 어미는 알을 모래에 묻어두고 다시 떠납니다. 남겨진 새끼들은 이제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하죠. 모래 깊숙한 곳에서 새끼들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나름의 배경음악도 따르죠.
3: 바다 거북은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새끼들은 모래 속에 묻힌 채 부활을 기다리며 서로에게 소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 모래 속에서 주고받는 이 작은 합창은 새끼 거북들의 생존과 깊이 관련돼 있죠. 새끼 거북들은 대

0: 게 한꺼번에 부화한 뒤 바다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1: 이제는 새끼들이 서로의 부화 시기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소리를 낸다고 여겨지죠. 자신이 나갈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형제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0: 이 작은 알람 소리 덕분에 새끼들이 때를 맞춰 알 껍데기를 깨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무리를 이룰 때 더욱 안전합니다.
2: 그 순간 혼자 나오는 건 최악이라 할 수 있죠. 거의 죽음을 뜻하니까요. 새끼들은 소리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지금이 나갈 때라고 맞춰 한꺼번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해변에 있는 수많은 포식자도 새끼를 다 잡아먹지는 못하는 거죠.
0: 모래 속에 숨은 이 비밀스러운 합창은 새끼 거북들이 땅 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알을 깨고 나오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생존의 노래. 그 노래가 새끼 거북들의 밤샘 질주를 새벽까지 이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소리를 통해 동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겨우 조금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기린의 비밀스럽고 낮은 울림에서부터 소음을 걸러내는 돌고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바닷속 소리 풍경을 따라 집을 찾아가는 어린 산호까지.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세상을 탐험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저 안녕하고 말을 건네는 단순한 인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모든 소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결국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지죠.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

0: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한식의 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더운 여름의 찰떡인 한식 한상. 여름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물김치. 오이로 만들어 시원함이 두 배. 고춧가루 애쩌 없어도 깊은 맛 가득한 오이 물김치부터 흔한 두부구이가 아니다. 아삭한 채소볶음을 올려먹는 건강만점 두부구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야, 선생님. 두 분 더 오랜만에 봬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이를 새콤하게 익혀 먹으면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신선한 맛도 좋은 오이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우선 오이는 백오이로 준비하시고요. 네. 또 오이를 절임하는 소금과 네. 또 물김치의 맛을 돋궈줄 네. 향채소를 준비했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김치하면 고춧가루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른 양념으로 해주시네요.
2: 네. 고춧가루는 특유의 그 매콤함과 또 텁텁함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를 갈아서 넣은 시원한 국물로 네.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 만든 즙과 네. 그리고 매실청, 소금, 생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1: 아, 그렇죠. 네. 이 재료만 보면 물김치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름 제철 오이로 깔끔하게 개운하게 만드는 물김치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오이 네. 물김치, 오이를 손질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오이는 보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는
2: 맞아요.
1: 기분이에요.
2: 맞아요. 제철 또 그 식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이는 우선 이제 그 소금에 네. 깨끗하게 이렇게 비벼서 씻어주셔야 하는 게 좋고요. 네. 진짜 오늘 오이 물김치는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여기에 참외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네. 김치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1: 맞아요.
2: 여러 가지 양념 뭐 갈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재료만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이가 저는 이렇게 좀 가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네. 요새 오이들이 좀 굵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4등분을 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굵다 그러면 네. 반 갈라서 6등분을 하시면 더 좋아요.
1: 6등분을
2: 굵으니까.
1: 하면. 네, 네, 너무 두꺼우면.
2: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을 갈랐어요. 굵지 않아서.
1: 네. 네. 오이 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2: 그러니까요, 오이는 비타민C도 많고 네. 또 무엇보다도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지금 이렇게 오이를 썰었는데 네. 이 오이를 저는 그냥 안 하고요.
1: 네.
2: 여기 씨를 이렇게 도려낼 거예요. 이렇게.
1: 아무래도 뭐 함께 먹으면 좋지만 이게 식감이.
2: 그렇죠. 예. 빨리 물르잖아요. 물김치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네. 한 이렇게 2cm 정도. 왜냐하면 네. 물김치잖아요.
1: 네.
2: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시는 게 좋으니까.
1: 맞아요.
2: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종들이 네. 썰어놨는데요. 네. 한 몇 개 분량을 저희가.
2: 5개 분량이에요.
1: 5개 분량.
2: 네. 오이 5개 분량의 소금은 두 큰술이에요.
1: 두 큰술.
2: 그래서 두 큰술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1: 계량을 해놓죠.
2: 네, 계량 다 해놔서. 근데 이제 이렇게 버무리려고 그러면 네. 빨리 잘 안 녹아서
1: 네.
2: 물을 이렇게 한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소금이 빨리 녹아서 빨리 절여지니까 네, 골고루 이렇게.
1: 예, 이것도 노하우죠.
2: 네.
1: 또 비결이고요.
2: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되는데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뒤섞여 주시면 고루 잘 절여지니까
1: 네.
2: 그러니까 뭐 소금을 풀지 않고 그냥 소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절이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절여놨던 오이가 있는데요.
2: 네.
1: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이거는 바로 한 거라 쌩쌩하고요.
1: 네.
2: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추절인 것처럼 폭 절여지면 네. 맛이 없죠.
1: 맞아요.
2: 국물을 드셔야 되는 거라서.
1: 수분이 어느 정도 네.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렇지만 네. 조금 식감도 더 좋아진.
2: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네. 안 씻어요. 씻지 않고
1: 예.
2: 그냥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됩니다.
1: 굉장히 간단하네요.
2: 네네. 이렇게 해서 씻지 않고 그대로.
1: 네.
2: 요거 이제 물기를 좀
1: 완벽하게 빼기
2: 빼질
1: 위해서?
2: 동안에 다른 부재료 썰 동안에만 네. 놔두시면 물기가 빠져요.
1: 받쳐놓을까요
2: 네.
1: 그러면?
2: 네. 네. 우선 여기에 무가 있습니다.
1: 네.
2: 무는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좀 짧게 무채를 길게 안 썰으셔도 돼요.
1: 네.
2: 그래서 무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시고요.
1: 이 무에 또 식감도 굉장히
2: 그렇지요,
1: 좋고.
2: 그렇지요. 무가 네.
1: 여름,
2: 시원한 맛이
1: 여름 무는 어떤 맛이 나죠, 선생님?
2: 그러니까 여름 무는 물론 가을 무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원한 맛은 좀 덜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무채를 이렇게 썰겠습니다.
1: 물김치에 네. 꼭 무가 들어가야 돼요.
2: 네, 그래야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1: 네. 네,
2: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여름에는 국 같은 거 끓여도 잘 안 먹게 돼서 국 대신에 이렇게 물김치 네. 이렇게 한 그릇 딱 떠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1: 국찌개 네. 필요 없을 정도로.
2: 그리고요, 이거 다 익은 다음에 예? 국수 말이로 해서 드시면 예?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1: 네,
2: 재료가 이제. 지금 무채 썰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파.
1: 네.
2: 양파도 채 썰을 텐데 우선 이렇게 뿌리 쪽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네. 이제 가다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1: 네.
2: 이거는 반 잘라서 썰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길잖아요. 네. 반 자를 거예요.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길이랑 크기를 맞춰주는 것
2: 네네.
1: 같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1: 물론 오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2: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1: 향기가
2: 맞아요. 좋아. 네. 아 이제 뭐 광희 씨 이제 음식을 네. 너무 잘하셔서 뭐가 더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는 것도 다 아시고
1: 아무래도 네. 또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2: 네.
1: 선생님.
2: 그럼요.
1: 네.
2: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도 조금 짧게 오이가 길지 않으니까.
1: 네. 네.
2: 그다음에요. 여기에
1: 네.
2: 요거는 참외예요.
1: 아, 그러게요.
2: 네.
1: 어, 사실 물김치에 참외 들어간 건 처음 봤어요.
2: 제철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참외가
1: 네.
2: 달잖아요.
1: 맞아요.
2: 달콤하고 이거 반 잘랐는데
1: 네.
2: 씨는 이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1: 아무래도 깔끔해야 하니까.
2: 네. 이제 껍질을 벗겨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참외도 저는 이제 베이킹소다에다가
1: 예.
2: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도 껍질째 들어가야 빛깔이 참 예뻐요.
1: 아, 그게 또 확실해.
2: 또로소름한 색깔이 나서.
1: 예.
2: 그래서 저희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1: 네.
2: 네, 껍질째 하겠습니다.
1: 어, 이런 팁도 감사합니다.
2: 네,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자르시면

0: 드시는 게 좋지요.
1: 예.
0: 왜냐하면 오이가 그렇게
1: 두껍지
0: 크지
1: 않으니까.
0: 네,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1: 아, 중간중간 이렇게 참외가 들어가면
0: 네,
1: 상큼한 맛도 나고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참외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또 제철이니까요, 그렇죠?
0: 그러니까 제철이니까 집에 요즘에 참외들 다
1: 네,
0: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남으시면 뭐 반개든 한개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1: 벌써 향이 향긋하네요, 그렇죠?
0: 네, 오늘은 참외가 큰 거라서 반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이렇게
0: 참외가 좀
1: 이제
0: 작으면 하나 넣으셔도 되고,
1: 이번에는 뭘 썰어볼까요?
0: 네. 여기에 이제 부추하고, 왜냐면 우리 오이 소박이 담을 때도 부추 들어가잖아요. 이
1: 맞아요.
0: 부추가 들어가야 또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지금 실파 나오는 거가 조금 굵어서, 굵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갈릅니다. 가느다란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1: 네, 반으로 한번 갈라볼게요.
0: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이 정도의 길이로 맞춰서 써시면 되죠.
1: 네.
0: 이것도 한 2cm로 이렇게
1: 네.
0: 짧게 써시면 돼요.
1: 짧게, 짧게.
0: 네.
1: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김치 국물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0: 네.
1: 사실 김치 국물만 이제 믹서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액젓도 들어가고.
0: 그렇죠. 보통 김치 담으실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풀도 써야 되고 막그 재료 갈고 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오늘 요 배를 반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서
1: 지분해서
0: 즙을 짜니까 한 4분의 3컵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은 1리터 지금 5컵입니다. 여기에 배즙 4분의 3컵이 들어갔어요. 네.
1: 달큰하고 달큰한 뭐 너무 달진 않겠지만 달큰한 맛을 좀 내주겠어요.
0: 네.
1: 살짝에.
0: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실청이 들어가는데
1: 네.
0: 저는 쓰는데 매실청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 가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뭐 설탕을 조금 넣으시든지 배즙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오, 간을
0: 그래서
1: 하는 게
0: 여기에
1: 소금이 끝이네요.
0: 예, 끝이에요.
1: 와.
0: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 물김치라서 적극 들어가고 이렇지 않고 예,
1: 오.
0: 고춧가루 이런 거안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1: 물, 뭐, 고춧가루 넣어서 먹을 때 맛있을 때가 있지만,
0: 네.
1: 오늘 요리는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라.
0: 그렇죠. 네.
1: 그 집집마다 이제 김치의 또 염도를 좀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1: 가감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이제 통에다가 재료 다 넣으시면 끝이에요.
1: 이제요?
0: 네. 네.
1: 와.
0: 이렇게 통에다가. 네. 오이를 지금 아까 물기 이렇게 빼시고 안 헹군다 그랬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1: 여기 간이 또돼 있네요.
0: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파, 무채, 양파채, 그다음에 참외, 부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네.
1: 아주 그냥 형형색색 그냥 예쁘네요.
0: 네.
1: 자,
0: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늘,
1: 마늘 넣고
0: 홍고추까지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살짝 기적여 주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1: 섞이게끔.
0: 섞인 다음에 지금 금방 만든 이 김치 국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1: 이렇게 물김치 끝나는 거예요?
0: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죠?
1: 자, 선생님, 이 상태로
0: 네.
1: 어느 정도 어떻게 숙성을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아침에 담으면 오후쯤에 넣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모든 김치는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언제 숙성을 시켜서 언제 냉장고에다 넣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 한몇 시간 정도
1: 네.
0: 이제 두셨다가 이제
1: 시원하게.
0: 네, 넣으시면 됩니다.
1: 자, 선생님,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아,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0: 이제 지금 드시면은 그냥 싱싱한 오이와 그 맛인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진짜,
1: 진한 맛이 나겠죠?
0: 아,
1: 깊은 맛이.
0: 네. 맛이 나죠, 여기에.
1: 정말 국물도 깨끗하고.
0: 참외까지 네, 들어갔어요.
1: 너무 맛있겠어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오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물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한 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이에 소금, 물을 넣고 1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무는 나박 썬뒤채 썰고, 양파는 채썬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참외는 씨를

0: 잘랐고 4등분 한 뒤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쪽파, 부추는 짤막하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물에 배즙, 매실청, 소금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밀폐용기에 오이를 담은 뒤 손질한 채소, 편썬 마늘, 송송 썬 홍고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오이 물김치는 실온에 반나절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반찬이 없는 날 효자노릇 하는 게 이 두부구이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두부를 폼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2: 네. 보통 이제 두부는 그냥 구워서도 그냥 양념장에서만 찍어 드시는데 네. 오늘 이게 반찬 고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두부잖아요.
1: 맞아요.
2: 이 두부를 부침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네. 이제 부치실 때 좀 부셔지지 않으니까.
1: 네.
2: 그리고 이제 두부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애호박이라든지 버섯 네. 또는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같이 볶아서 좀 얹어주면 네. 훨씬 더 두부 요리가 영양도 좋고 풍성해집니다. 양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네. 저는 국간장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한 맛을 주고요.
1: 네.
2: 뭐 고춧가루, 깨소금, 마늘, 참기름 뭐 이 정도의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주재료는 두부만 준비하시면 되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두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2: 네.
1: 오늘 두부는 어떻게 썰면 될까요?
2: 네, 두부는 지금 300g 이게 한 모인데요.
1: 네.
2: 항상 두부를 보시면 부침용이 있고 찌개용이 있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두부를 이제 구울 거니까
1: 네.
2: 아무래도 단단한 두부가 좋으니까
1: 네.
2: 네, 그래서 부침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네. 두부를 이제 작게 썰으면 한 입 크기로는 좋은데 지지시려면은 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300g을.
1: 네.
2: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더 많으면은
1: 네.
2: 더 두부를 넣으시면 돼.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1: 네.
2: 보통 2인분은 두부 한 모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2: 여기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2: 왜냐하면 밑간도 하면서
1: 네.
2: 그래도 조금 다른 두부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1: 네.
2: 그래도 좀 수분을 더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놔두고 다른 거 다 준비할 동안에
1: 예?
2: 이 두부에 이제 수분을 더 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잠시 두부를 두고
2: 네.
1: 다른 재료도 한번 썰어볼까요?
2: 네. 이거는 집에 요즘에 애호박들 다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자투리 채소들.
2: 네네. 예.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중에 꼭 요 재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1: 네.
2: 어느 거든지 네. 이렇게 쓰면 채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 썰어서 볶아주면 두부만 드시면은 뭐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1: 네.
2: 다른 부재료들의 그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1: 네.
2: 여기에 이런 버섯과 채소가 들어가면
1: 네.
2: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또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두부의 단백질에 그래서 영양도 훨씬 더 좋고
1: 네.
2: 또 맛도 있고 맞아요. 지금 이 재료는 같이 볶아서 두부 위에 얹을 거예요.
1: 네.
2: 그래서
1: 이 붉은 크기인데요?
2: 네, 붉은 색깔은 지금 파프리카인데
1: 네.
2: 파프리카 없으시면은 당근을 써셔도 되고요.
1: 네.
2: 홍고추 써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에는 채소들이 풍성하니까
1: 네.
2: 어느 걸 쓰셔도 되니까 지금 호박, 그다음에 파프리카
1: 네.
2: 없으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불린 표고버섯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 불린 표고버섯도 가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큰 거여서 두꺼워서 제가 한번 포를 떴고요.
1: 네.
2: 그다음에 요것도 반을 잘라서
1: 이 불린 표고는
2: 네.
1: 이 마른 표고는 참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
2: 그렇죠.
1: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1: 그게 두면
2: 그렇죠. 이거 이제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면
1: 예.
2: 육수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1: 맞아요.
2: 이 버섯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요.
1: 식감도 좋고, 향도
2: 맞아요.
1: 좋고.
2: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1: 와.
2: 네.
1: 자.
2: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1: 네.
2: 이거 이제 부재료 먼저 쓸게요.
1: 될까요?
2: 대파.
1: 네.
2: 이제 다지는 것도 요새 여름에 일이시니까
1: 네.
2: 그냥 파가 굵으면 한 번 정도만 갈르셔서
1: 네.
2: 그냥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이렇게 곱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1: 네.
2: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대파,
1: 네.
2: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풋고추인데
1: 네.
2: 또 요즘에는 또 매콤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2: 청양고추 특히. 저는 청양고추는 익히는 건 괜찮은데 생으로는 굉장히 맵던데.
1: 맞아요.
2: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0: 청양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써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기호에 따라 넣으시고요.
0: 그럼요. 네. 여기에 우리 양조간장,
2: 네.
0: 뭐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2: 네. 네.
0: 여기에 두 스푼 정도 넣고요.
2: 네.
0: 국간장 있지요.
2: 네.
0: 직간장이 들어가면 좀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서 요거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2: 섞어서.
0: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덜 짜고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조간장으로만 쓰셔도 돼요.
2: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2: 네.
0: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2: 깨소금 들어가고 네. 고소하게.
0: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참기름이고요.
2: 네.
0: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고요.
2: 네. 네.
0: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입니다.
2: 네. 매실청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0: 네,
2: 쓰이는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2: 네.
0: 이제 단맛을 이제 매실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2: 네. 네. 자연의 단맛으로.
0: 네네. 이렇게 해서
2: 네.
0: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2: 네.
0: 이제 두부 아까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
2: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2: 준비가.
0: 맞아요. 예.
2: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0: 네.
2: 예.
0: 여기에 지금 식용유 좀 넣고요.
2: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2: 네.
0: 이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으로만 지지셔도 괜찮아요.
2: 오.
0: 그럼 훨씬 더 구수합니다.
2: 그렇죠.
0: 여기에.
2: 자, 물기를 저희가 또 빼놨고요.
0: 네.
2: 오늘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희가
0: 네.
2: 구워요.
0: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물론 이게 잘라주시면 되지만
2: 예.
0: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자르셔서
2: 예.
0: 조금 이제 지지셔도 되는데
2: 손이 많이 가요.
0: 손이 그렇죠? 많이 가요. 그리고
2: 손잡이도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부는 제가
2: 예.
0: 겉바 속촉의 두부로
2: 네.
0: 만들 거거든요.
2: 네.
0: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지시면 됩니다.
2: 네.
0: 네. 이렇게.
2: 이야.
0: 그래야 이게 힘도 있고요.
2: 예.
0: 겉은 파삭거리고.
2: 예.
0: 아, 이 정도로 놔도 좋아요.
2: 그러게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샘플에도 하셔도 괜찮아요.
2: 예.
0: 왜냐하면 두부는 날재료가 아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겉에만 파삭파삭거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2: 두부의 네. 그 고소한 향이라고
0: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기름에 들기름에 지졌으니까
2: 아, 예.
0: 더 고소하지요.
2: 그러게요.
0: 네.
2: 야.
0: 네. 지금 다 됐어요.
2: 예.
0: 지금 파삭파삭거려 보이죠?
2: 맞아요.
0: 네, 이렇게.
2: 근데 얼핏 보면 치즈 같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겉에는 이제 파삭하지만 속은 또
2: 네,
0: 아주 부드럽고

0: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도 더 좋아요.
1: 예.
0: 이 기름 아깝지 않아요?
1: 예.
0: 제가 조금 아까 넉넉히 넣었잖아요. 예.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버섯.

0: 이럴 때 냉장고를 비우셔야 돼요.
1: 맞아요. 네.
2: 가끔은... 이거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그렇게 해서.
0: 초보의 향이 좋네.
1: 네, 맞아요. 여기는 굳이 고기를 안 넣으셔도 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채소, 버섯만 넣으셔도 되고
0: 담백하게, 그렇죠?
1: 네, 버섯도 뭐 다양한 버섯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조리해봤고요.
1: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0: 여기 담아볼까요?
1: 네. 여기다 양념장 끼얹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베이비채소 얹으셔도 예? 그래도 볼품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저는 특별히?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0: 밖에서 먹는
1: 두부.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채소를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0: 분위기 이렇게 달라요, 뭐.
1: 이 야채 남는 거 가운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또 드시면 되니까.
0: 네.
1: 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이 양념장은 좀 넉넉히 만드는 거니까 네. 박아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0: 네. 네.
1: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김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0: 네.
1: 김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0: 밑에서 딱 가려 얹어주시면
1: 별빛에서까지.
0: 네.
1: 이야.
0: 이거 딱 사진 찍어서
1: SNS에 올려도 좋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두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두부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4등분 한 뒤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애호박, 빨간 파프리카,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국간장, 다진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른 뒤 물기 제거한 두부를 넣어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손질한 채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를 담은 뒤 볶은 채소, 양념장을 얹고 김가루,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두부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복숭아가 들어간 특제 비빔장에 쓱쓱 비벼먹는 비빔국수부터 당면 대신 감자를 채 썰어 식감도 잡고 맛도 잡는 감자 잡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먹을까? 맛있겠다.
1: 1, 2, 3.
0: 블루케이크 세 개. 하나는 내 거. 세 개에서 하나를 빼면.
2: 1, 2. 블루케이크 두 개. 하나는 내 거. 두 개에서 하나를 빼면.
0: 1. 블루케이크 하나. 하나는 내 거. 냠. 한 개에서 하나를 빼면.
2: 어?
0: 1에서 1을 빼면 뭐지? 알아낼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 깡통이에 블록이 몇 개 있어?
2: 한 개?
0: 준비됐지? 당겨! 1 빼기 1은 바로 0! 어? 넌 누구니? 나는 0은! 바로 0이야! 1보다 하나 작아!
2: 네 블록은 어딨어?
0: 난 원래 블록이 없어. 블록 0개. 잠깐! 왜 노래가 없는 거야?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더 이상

0: 나무 속에 코끼리가 몇 마리게?
1: 영이야.
0: 유니콘이 몇 마리 보이니?
2: 영이야.
0: 네 머리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지? 침대 속에 다람쥐가 몇 마리지?
3: 영이야. 영이야. 영이야.
0: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0: 상상해봐. 늘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 아니야. 어? 영희야, 악기 사라져. 영희야, 나무 사라져. 영희야, 중력 사라져. 영희야, 세상도 사라져.
1: 세상이 사라진다고?
2: 이런, 이건 뭐야?
0: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기는 어디야?
0: 아무것도 아니야.
2: 이제 뭐해?
0: 아무 생각 없어.
2: 에? 하나뿐인 세상. 이런, 영은 어딨지?
1: 영이 사라졌어.
2: 이 영은 나의 영웅이었는데.
3: 짜잔!
4: 난 아무것도 없는 수.
5: 아무것도 없어.
4: 일보다 일 작은 수.
5: 일보다 일 작아.
4: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
5: 살 수 없을 때.
4: 그게 바로 난 영.
6: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우리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같은데? 브룽 브룽 브룽 브룽 브룽

뭐야? 안 태워줄 거야? 아! 야호! 출발! 짠! 한 바퀴 돌고 싱싱 달려 신나게

조심해 곰마! 앞에 고슴도 차!

갖고 괴물 같다.

얼굴은 어디 있는데?

뭐니? 아, 이름이 뭔데?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괜찮아. 이름이 뭐야?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어?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0: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지.
3: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0: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어?
1: 어?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3: 알았어.
1: 잠깐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0: 이게 뭐야?
1: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0: 우와,
3: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0: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3: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1: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0: 어서 타, 호기.
3: 야호! 고마워, 맥스.
0: 꽉 잡아. 중국 청두로 출발!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6: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7: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0: 어?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3: 가서 확인해보자.
0: 알았어.
7: 어떡하면 좋지?
0: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7: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3: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0: 알았어.
3: 준비됐죠?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7: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0: 정말 잘했어, 호기.
3: 슈퍼윙스!
0: 어?
3: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8: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3: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8: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호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3: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에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8: 탈 빵라! 정말 고마워.
0: 잠깐 멈춰.
3: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0: 하,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3: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0: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3: 배달왕을 가리자고?
0: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0: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1: 대체 무슨 소리 나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0: 당연하지.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2: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3: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1: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0: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4: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1: 만두 배달 왔습니다.
5: 우와, 고마워.
1: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 왕이라니까.
2: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0: 가야지. 잘 와. 가라, 다크 골든 주막.
5: 우와,
0: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1: 마지막이다.
0: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1: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0: 난 구경이나 해.
1: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윙!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했어!
0: 여기 주문한 만두야.
5: 고마워.
0: 만두 배달 임무 완료!
6: 말도 안 돼!
7: 호기!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2: 호기, 넌 괜찮아?
0: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4: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이입니다.
0: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2: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0: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2: 그건 모르지.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0: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2: 잘 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1: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1: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2: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3: 여기 갇혔어!
1: 준비됐지?
4: 한 발짝 못 걷겠어.
1: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4: 고맙구나.
1: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4: 난 다리만 다쳤는데.
2: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1: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

0: 여인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오!
2: 도와줘!
1: 걱정 마세요! 어?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3: 알았어.

0: 등장하셨다.
1: 뭐라고? 골든보이?
2: 우와, 꼭 겨울왕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0: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2: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0: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2: 오,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0: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아하! 됐어. 문제 해결!
3: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1: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3: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4: 도와줘. 지타, 괜찮니?
1: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중러프 액션!
3: 그렇겐 안 되지! 어때? 좀 어지럽지? 성가신 꼬마 녀석들! 여기 있어!
1: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3: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1: 이거 풀어줘!
2: 그만 멈춰, 골든보이!
3: 아? 아,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2: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3: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2: 구해줄게, 아리!
3: 너무 느리잖아!
1: 도와줘!
4: 거기, 서둘러줘!
2: 하지만 난 지금...
3: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1: 후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3: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2: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떨어져.
1: 잡았다.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튜브 액션.
2: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2: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0: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너 당장 거기 앉아. 넌 나 못 잡아.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게.
1: 두고 보자고. 어? 와!

0: 막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1: 공이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어?
2: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3: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2: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인
3: 좋았어.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2: 와, 하늘이 맑아졌어.
3: 야호, 좋았어. 우후. 어? 돈이? 무슨 일 있어?
4: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3: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2: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3: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볼래?
2: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3: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5: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아!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접었은가?
1: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0: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친구! 어서와! 어서!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치.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올해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응?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봉기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3: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4: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3: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4: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6: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몽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7: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4: 당해봐라.
7: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3: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7: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어?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4: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니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7: 오, 아니야, 아니야.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0: 진짜 웃기다. 한몽길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 가 같다. 오, 맛있어.
1: 진짜? 맛있다고?
2: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응? 선생님 최고.
3: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2: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1: 맞다.
2: 아, 지지.
1: 야, 노사랑. 너랑 태풍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를 좀 못됐다.
4: 뭐?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5: 아유, 번개미지.
6: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5: 아유, 칭찬하지. 이제 아무 꼬사기 제발로 굴러줘 시간이지.
6: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5: 당장 잡아 오라지.
7: 네, 조그마님 찍찍 나버.
2: 짜잔.
0: 우와. 사랑해.
1: 나도
2: 사랑해.
8: 사랑해.
1: 사랑해.
2: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다. 그럼 아빠랑 언니도?
9: 어머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1: 내 이름 너무 싫어.
2: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왜 없는 거야?
7: 그런 보석 있지.
1: 아, 깜짝이야.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10: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6: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1: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요.
6: 누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10: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6: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10: 따로 있지.
1: 아, 안 사요.
10: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6: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2: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6: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10: 안될걸요?
6: 안되지.
10: 절대 안돼.
6: 그치?
10: 위험해.
2: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7: 찍찍 마법
6: 지하본부로 출발!
3: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11: 번개.
3: 네, 번개 대장님.
11: 번개맨, 암흑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3: 네? 암흑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11: 암흑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3: 예? 안 돼! 사랑아!

0: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0: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취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1: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2: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3: 뭐? 꼬린내?
2: 이런데 무슨 사람 모사기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죠? 범개미랑 똑같아.
0: 아니 그게 사랑한 기획이 아니라 우리.
4: 어서 오지.
0: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2: 조그마왕?
0: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4: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지.
2: 햄스터가 말도 안 해?
4: 어떻게 감히?
2: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4: 역시 교통이 아니네. 박사.
5: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4: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6: 우와, 진짜 있네.
4: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5: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7: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번개맨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5: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4: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 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호 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너 사랑!
1: 제발 이사라,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3: 아, 사랑 보석 때문에?
4: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5: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3: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4: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3: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너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7: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쌤이 아니었다니.
8: 각자 아무 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9: 예.
4: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3: 맞지, 맞지?
8: 그랬지. 박사, 난 빠져.
4: 좋았어.
3: 잠깐만.
4: 왜 이렇게 안 들어?

0: 넌 우주를 정복할지!
1: 뭐 몰래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목, 지긋,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6: 대왕별님,
7: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좋아.
6: 좋아.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2: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8: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2: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9: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2: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9: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8: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2: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0: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6: 좋아.
1: 자음, 모음, 변신!

0: 내게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아!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1: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난 건가? 어부이.
0: 너무 어지러워.
1: 잠아.
5: 잠아, 정신 차려.
1: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아, 계곡?
3: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0: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6: 좀 괜찮아진 것 같아.
4: 여긴 좀 낫긴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0: 더위를 어떻게 팔아?
4: 더위도 팔거든.
2: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0: 정말요?
2: 응. 설날이 지나고
7: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4: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5: 네, 더위 살아.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4: 자음아.
5: 네, 더위 살아.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0: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6: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0: 나도
1: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2: 어떻게요?
1: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3: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4: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2: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7: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8: 디귿, 아, 밀, 달
9: 보름달!
7: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가 이 살아!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0: 어는 내가 쓸게. 헷! 샷! 흉망치로, 어! 위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백복!
1: 합치!
0: 우와, 위가 맞나?
1: 위!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7: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5: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5: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오늘은 누구를 알아볼까?
1: 글쎄, 찾아보자.
0: 어? 이사벨 1세? 왕인가?
1: 왕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와, 된다.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사벨 1세 이야기. 1468년.
2: 아니, 여기가 어디야? 니들은 누구야?
3: 안녕하세요. 전 영길인데요.
1: 전 승환인데요.
2: 우리가 어떻게 여길 왔지?
4: 그러게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시간을 달려?
1: 우리가?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어머, 신기해라.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야, 많이 나와라. 야! 우와, 8칸!
2: 이야, 우와. 이야, 그게 이 시작 때 많이 많이 가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
0: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2: 보너스 이동.
1: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 안 할 거예요.
3: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1: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0: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7: 일단 우리 이사벨 공주님이 살던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라는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보다 컸지만은 왕이 무능해서 귀족들끼리 전쟁도 많았고 나라의 힘이 약했어.
1: 우리나라도 빨리 강한 나라가 돼야 할 텐데.
5: 아유, 공주님은 맨날 나라 걱정만 하시고.
7: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사벨 공주님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어.
1: 왕이요? 싫어요.
8: 아니 공주님, 지금 왕이 공주님과 어머니가 다르고 궁에서 공주님을 쫓아내려 하던 걸 잊으셨습니까?
1: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9: 공주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1: 저는 지금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어요.
6: 아, 공주님!
7: 이사벨 공주님은 귀족들의 청을 거절하고 오빠이자 왕인 엘리케 4세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
1: 잊지 마세요. 저는 폐하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3: 잊을 리가 있겠니?
1: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엔 그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동생.
1: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달래야 하잖아요. 저를 왕위 후계자 1순위라고 발표해 주세요.
3: 오, 그게 좋겠구나.
7: 요거 봐라. 왕위를 포기 안 했다 이거지.

0: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왕이 될 순 없으니까요.
1: 대신 조건이 있다.
0: 뭔데요?
1: 결혼할 때 꼭 내 허락을 받아야 해.
0: 그렇다면 남편은 제가 선택하겠어요.
1: 내 허락은 꼭 받아야 해.
2: 협상을 무사히 마쳤지만 엘리케 4세는 꿍꿍이가 있었어.
1: 왕위에 눈이 멀어서 협상을 덜컥하다니.
3: 아니 그래도 그 왕이 계신 일순이라뇨.
1: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서 이 카스테엘은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니까.
2: 저 때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어. 특히 공주들은 싫어도 가야만 했지. 하지만
0: 다른 나라로 시집가면 내가 왕위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할 거야.
4: 공주님! 공주님.
2: 이사벨 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정하겠다고 우리 수도사들에게 청혼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0: 그래서 정보를 알아오셨어요?
4: 네. 아, 맨 먼저 이 프랑스는요. 나라가 아주 강해서 좋긴 좋은데 이 청혼한 왕의 조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0: 됐고요. 다음.
5: 아, 네. 저기 그리고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 청혼해요.
1: 어머. 도둑.
0: 됐고 다음이요.
4: 네. 다음은요. 이 아라곤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이 프랑스와는 가깝고 시칠리아 같이 지중해 쪽에 영토가 있습니다.
0: 오, 그러면은 지중해 쪽 상권을 가져오면 우리 카스티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4: 그렇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왕자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5: 근데 공주님보다 한 살 어려요.
0: 딴 나라는 됐고 아라곤의 왕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겠어.
2: 그런데 얼마 뒤.
6: 공주님!
4: 아니, 무슨 일이시죠?
6: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이랑 결혼하시래요.
5: 뭐?
6: 공주님!
0: 전 안 할 거예요.
1: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0: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1: 포르투갈같이 부자 나라랑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 동맹만큼 빠른 방법이 어딨어?
0: 그렇다면 아라곤도 나쁘지 않아요. 지중해랑 무역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랑 결혼하겠어요.
1: 아라곤은 반대야. 넌 내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0: 선택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저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5: 정답!
7: 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은
5: 결혼 동맹!
7: 정답 맞습니다. 예! 엔리케 4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대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 맞아. 이 왕자와 공주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되고 사촌이 되니까는 그냥 서로 돕고 전쟁도 안 하고 잘 살았던 거지.
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아이, 그래도 좀 보너스 줄 거면 좀 더 주지.
6: 에이,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2: 그렇긴 한데.
7: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이번엔 제가.
1: 8칸.
7: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7: 공주인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어렵다. 뭘 제안했지?
2: 일단 들어봐봐. 이사벨 공주님은 포르투갈 왕과 결혼하면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1: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나라도 내 거야.
0: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0: 공주님은 결국 몰래 궁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아라본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님께 편지를 보냈어.
2: 결혼 서약? 결혼을 한 뒤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한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저랑 결혼을 하시겠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아로 직접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2: 해야죠. 결혼. 이 적극적인 성격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갑시다.
1: 감사합니다.
3: 이리야! 어서 빨리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러 가자! 이리야!
0: 이렇게 해서 이사벨 공주님과 페르난도 왕자님은 카스티아의 한 성당에서 만났고
4: 어머! 듣던 대로 정말 잘생기셨군요.
2: 듣던 대로 정말 용감하군요.
5: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0: 몰래 결혼을 해버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리케 4세는
3: 당장 사랑하죠.
0: 공주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
3: 배야
6: 이제 이사벨은 공주도 아니고 왕의 계승도 탈락이야.
7: 페아, 그럼 다음 왕위는 누구로?
6: 내 딸 후아나 있잖아. 그러니까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고 왕위 계승도 물려줄 거야.
8: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자격을 박탈하시다뇨. 오. 이사벨 공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9: 예, 후아나 공주님은 안 됩니다.
10: 에헤이, 페아 게임 무슨? 후아나 공주님이 어때서요?
8: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0: 이 일로 이사벨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아나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3: 지긋지긋한 귀족들 내가 이것들을 그냥
0: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엘리케 4세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사벨 공주님은 얼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11: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0: 그러자
2: 이사벨의 왕이라니야.
3: 대륙국부 만들어. 지금부터 전쟁이야.
0: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까지 참전하면서 전쟁은 끝이 날줄 몰랐어. 긴 싸움 끝에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포르투갈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이 났지. 2년 뒤 페르난도가 왕위에 오르자
4: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12: 남편도 고르는 이사벨은 귀암둥이.
0: 둘은 결혼 전 약속한 대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 통치로 하기로 하고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들어.
3: 정답.
11: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3: 공동 통치.
11: 정답입니다. 예!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든 뒤 그라나다까지 통일해 지금의 스페인 영토를 만들어냈습니다.
13: 우와. 우리 공주님, 이사벨 1세 대단하지?
3: 네. 네.
11: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3: 조금만 더.
11: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6: 알겠어. 얘들아, 잘 있어.
14: 안녕하세요.
13: 괜찮으세요?
6: 아유, 얘는 수도사가 이렇게 침착지 못해.
11: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11: 우리 친구들이

0: 계산을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이사벨 1세 진짜 멋있다.
1: 맞아, 진짜 멋있어.
2: 영길아, 승환아, 저녁 먹어야지.
1: 네! 나 저녁 먹어야지.
3: 아니, 같이 가. 형, 울지 마. 아이, 형, 같이 가.

0: 빨리 와!
1: 나 오늘 알아보고 싶은 사람 생겼다.
0: 누군데? 누군데?
1: 프리드리히 2세.
0: 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일으킨 사람이지?
1: 군동대.
0: 근데 형아, 프리드리히 2세는 두 살이라 2세인가?
1: 야! 재밌었어! 이제 빨리 알아보자.
0: 알아보자.
1: 이겼다!
0: 시간을 날리는 프리드리히 2세 이야기.
2: 1756년.
1: 도전! 안녕하세요.
3: 넌 누구니?
1: 전 영길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시간을 달려서 왔다고?
0: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1: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아, 잘해라, 잘해라.
2: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2: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달려라! 4네.
4: 아이, 4밖에 안 나왔네. 아이. 아,
1: 근데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0: 아, 예!
4: 오, 신기하다.
2: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대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2: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3: 또 전쟁이 일어나요?
4: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우리 프로이센이었으니까.
8: 슐레지엔을 빼앗았잖아.
4: 그럼 그럼. 프로이센만 그냥 신이 났지.
7: 다들 황제가 되겠다고 덤벼서는 너처럼 실속 있게 자원이 풍부한 알짜배기 땅만 쏙 가져와야지.
4: 근데 저렇게 알짜배기인 슐레지엔을 빼앗겼으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땠겠어?
0: 슐레지엔!
3: 여보!
0: 자존심 상하지만 프로이센을 따라할 거예요. 여봐라! 군대부터 강하게 만들거라!
4: 슐레지엔을 찾아오겠다고 오스트리아는 8년 동안이나 군대와 제도를 개혁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9: 지난번 전투에서 보니까 프리드리 2세 그 보통이 아니던데 전투의 천재더라고.
6: 네. 근데 페야, 슐레지엔이 이제 프로이센 땅이니까 옆에 있는 폴란드까지 차지하면 어떡하죠?
9: 그러면 맘만 먹으면 오스트리아도 폴란드도 뚫을까? 그럼 너무 커지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4: 응? 큰일 나. 프로이센이 커지는 걸 막겠다고 앙숙이었던 오스트리아에게 손을 잡자고 제의를 하지.
10: 지난번엔 프로이센과 손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우리랑 손을 잡자고요?
11: 전 반대요. 프랑스는 우리 오스트리아의 적이라고요.
6: 프로이센이 커지면 오스트리아도 힘들어질 텐데요.
10: 동맹 맺읍시다.
4: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으면서 나중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가 결혼을 하게 돼.
6: 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아니, 지난 전쟁 때는 프랑스가 우리랑 같은 편이었잖아.
6: 그게 우리 프로이센이 너무 막강해졌다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한테 먼저 동맹을 맺자고.
7: 가만히 있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자네 같은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라니까.
6: 대단하십니다.
7: 그쪽이 뭉치면 우리도 뭉친다.
4: 프리드리 2세는 바로 영국으로 사람을 보냈어.
1: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어.
6: 그러니까 저희 프로이센이랑 손을 잡으셔야.
1: 좋아. 프랑스도 적이랑 손을 잡았는데 우리도 못 잡을 이유가 없지긴. 그럼 이 프로이센이랑 같이 프랑스를 무찌르
4: 영국과 동맹을 맺어버려.
1: 그리고
12: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공격!
4: 1756년에 프로이센이 먼저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작센을 공격하면서 다시 또 기나긴 7년 전쟁이 시작되지.
2: 아, 정답!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큰 전쟁은?
1: 7년 전쟁!
2: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아니 근데 7년 전쟁은 어떻게 돼요?
4: 아,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 가져간 슐레지엔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랑 다르게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한편, 프로이센이랑 영국이 한편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프랑스와 영국의 자존심 대결로 가게 됐어.
1: 이번엔 꼭 프랑스한테 이기고 말 거야.
13: 영국에 질 수 없지. 군사들 다 보내!
1: 다 같이 공격!
13: 영국한테 질 수 없다. 모두 발사하라! 불러서

0: 두 나라는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남미, 인도, 필리핀 등 식민지 있는 곳마다 싸우면서 대륙마다 난리가 났던데요.
1: 도적하! 내게 후퇴는 없다! 저는 도적하!
0: 한편 유럽에서는 서로 밀고 밀리며 몇 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에 왕도 바뀌기까지 해. 그러다가 7년 만인 1762년 전쟁이 끝이 났어.
1: 우리가 이겼다!
0: 유럽에서는 영국과 동맹을 맺은 프로이센이 이겨서 슐레지엔을 완전히 갖게 되지.
2: 아까운 슐레지엔.
0: 자, 빨리 주사위 던지고 해. 빨리 나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3: 잠깐만요.
0: 어?
3: 아저씨, 일어나세요.
2: 다 끝났니? 나 필요 없으면 갈까?
0: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애들한테 힌트 좀 주느라.
2: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4: 이번엔 제가 굴려볼게요. 아우까!
2: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우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2: 1762년에 드디어 7년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3: 오, 7년 전쟁 후유증?
0: 어, 생각해봐. 전쟁 때 어땠겠어? 그냥 나라 돈 다 쓰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전쟁터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지.
4: 아, 그렇겠다.
0: 근데 우리 프리드리히 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시작했어.
1: 인생 챙겨!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 집행 똑바로 해!
0: 이렇게 왕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했지. 그런데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 왕실에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2: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0: 바로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무리하게 내라고 했고
1: 이 훔쳐만 먹으라고!
6: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0: 이것 때문에 보스턴 차사건이 일어나면서
1: 공격하라!
0: 미국 독립전쟁이 터진 거지. 결국 영국은 미국 대륙에서 13개의 식민지를 잃게 돼. 가뜩이나 돈이 없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뛰어들어서 미국의 돈이랑 무기를 막 퍼준 거야. 그래가지고 왕실의 돈이 아주 바닥이 나니까 삼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져 버린 거지.
5: 아, 정답!
2: 과연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6: 미국 독립전쟁!
1: 프랑스 혁명!
2: 정답입니다! 예!
3: 진짜 신기하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때문에 7년 전쟁이 일어나고.
4: 7년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이랑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구나.
0: 이렇게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기도 되는 거야.
4: 암튼, 저 때부터 우리 왕이 잘해서, 백성들한테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불렸잖아.
2: 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나중에 서프로이센 영토까지 가져와서 현재 독일의 토대가 되는 영토를 만듭니다. 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문 열렸어.
3: 얘들아! 아유!
0: 아이, 우리 군인은 다치면 안 돼. 조심해야지. 난 머리 조심해야겠다. 아유,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2: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근데 유럽은 전쟁 진짜 많이 한다.
0: 그러게.
8: 얘들아, 갈비찜 먹게 내려와.
0: 갈비찜? 야, 아이, 경아야! 같이 가!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우리 지구는 아름답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야생은 귀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현상에 의해서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든 위기에 신음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서식지를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흰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은 한번 보면 떠나기 싫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죠. 그런데 수십 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자리한 집은 대단히 매혹적이죠.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에 지나치게 근접한 집이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폴 리우 박사는 해수면 상승 문제를 연구 중이죠. 80만 년 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패턴을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0: 사실 해수면 상승이 문제인 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잖아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팽창하고 있고 원래 얼음 형태로 있어야 하는 물이 녹아 풀려나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유가 뭐죠? 기후 변화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죠?
1: 핵심은 바로 기온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얼음을 녹여 갖가지 변화를 유발하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인자죠.
0: 지난 80만 년에 걸쳐 CO2, 즉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때마다 기온도 상승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이산화탄소가 급속도로 증가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활동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죠.
0: 그렇다면 화석연료 탓이군요.
1: 맞습니다.
0: 석탄, 석유.
1: 네, 우리가 모는 자동차.
0: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적으로 변동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었네요. 지구가 호흡하는 것처럼요.
1: 심장박동 같죠?
0: 우리하고 비슷해요.
1: 맞아요.
0: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니까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편차가 약 100ppm 정도였네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가 100년 동안 두 배로 만든 거고요.
1: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0: 폴은 연구의 많은 부분을 사주섬에 할애하고 있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주섬들은 본토와 평행을 이루며 폭풍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개발된 상태.
1: 여기가 노스 탑세일 비치인데요. 이건 2008년 10월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여기 해안선을 보세요. 해변 가까이에 집이 있어요. 자, 이어서 그 이듬해를 한번 볼까요? 2009년 10월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해변의 집들이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여길 보세요.
0: 네.
1: 아, 잘 보세요. 이건 2017년 2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해변 자체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죠?
0: 와, 이건 우리의 생활이나 생계수단 따위가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군요.
1: 맞습니다.
0: 위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현장에 가서 마주한 광경은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게 해주었죠.
2: 지금 저기 보이는 집들은 앞에서 두 번째 줄이었어요. 맨 앞에 있던 집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0: 오스틴 피어스는 폴 리우 박사 연구실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오늘은 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참이죠.
2: 기준점을 정해놓고 해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측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그는 몇 주씩 간격을 두고 같은 지점에 나와 물이 지난번에 비해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지난 20년간 이 지점에서 사라진 해안선의 너비는 무려 약 200m. 축구장 두 개가 없어진 셈이죠. 썰물 무렵의 풍경으로 미루어 이곳 집들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그냥 바로 보여요. 집 아랫부분이 완전히 먹혀 들어간 상태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기둥 아래쪽에 조개가 붙어 있어요.
0: 위쪽에 유명한 해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닷가에 바싹 붙여 지어놓은 집은 몇 년 후면 바다에 자리를 내줘야 하죠. 폴은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리고 해안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직접 보여주고 있듯이 바다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위험하죠.
1: 우리 힘으로는 자연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변화를 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걸 명심하고 자연에 대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완충지대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합니다.
0: 곧이어 기름 유출을 관리하는 혁신적인 장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유타주로 자리를 옮겨 갑작스런 개발 위기에 처해 있는 귀중한 자연의 보물을 만나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기름 유출 사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현재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 이런 초대형 환경 재난에 대비 혁신적인 첨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죠. 수백만 갤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고. 이런 재난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미래에도 일어날 예정입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세드릭 기언드와 로라 브라켄이 카스라는 연구팀에서 일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
3: 카스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데 해류를 연구하고 기름 유출 사고 시 오염물질이 바다에 어떻게 퍼지는지도 연구해요.
0: 카스가 결성된 계기는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 직후로 바다에 쏟아진 기름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아내려는 목적이었죠. 해수면에 떠 있는 기름과 수중의 기름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연구팀은 드리프터라는 기구를 고안해냈죠. 이 기구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름이 각각의 수심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측정합니다.
4: 여기가 맨 윗부분인 부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연결되는데 이걸 드로그라고 불러요. 판처럼 생겼는데 조립이 가능하죠. 이건 닷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드리프터를 물에 넣으면 여기 이 정도까지 푹 잠겨요.
0: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된 드리프터에는 각각 GPS가 설치돼 있어 추적이 가능하죠. 이번엔 드리프터를 시험할 차례인데요. 연구팀이 찾아온 곳은 이곳 대학 캠퍼스 산하 서스테인 랩. 이곳의 수조를 활용하면 수면과 수중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드리프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리프터가 물에 들어가 움직일 때 드리프터를 미는 바람이나 파도의 세기만 측정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수면과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정확하게 감

0: 태양광선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변질된 채로 각기 다른 수심에서 이동하는 기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하스 측은 멕시코만 부근에 집중적으로 드리프터를 띄웠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자 앞으로 유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졌죠.
0: 이전까지는 시간이 흐르면 바다에 쏟아진 물질이 분리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1: 2018년 카스 측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수면 1.3cm 아래의 해류가 수심 9m의 해류보다 무려 4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게다가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드리프터를 잘 활용하면 플라스틱이 어떤 식으로 바다에서 떠도는지 그리고 마이마이 같은 물고기가 어떻게 조류를 활용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더욱 발전할 테고 그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바다에 대해 더욱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계속 바다를 더 깊이 연구해서 바다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 곧이어 100만 에이커가 넘는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맹금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현상도 야생의 서식지를 위협하지만 우리 인간의 활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위협적인데요. 미국 유타주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에서 멋대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때묻지 않은 자연적, 문화적 보물이 만신창이가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고장 중 하나죠. 자연이 조각한 사암이 펼쳐놓는 풍경은 장관입니다.
3: 지금 보이는 저 경관은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된 지형이죠.
1: 원주민 문화 또한 유서가 깊은데요.
4: 조상의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1: 유타주는 곳곳에 빼어난 풍광을 품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곳 베어스 이어스도 그중 하나죠. 지난 2016년 유타주 남서부 중 130만 에이커가 국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선 시추나 채굴 그리고 각종 개발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의미죠.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자연을 잘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5: 우리에겐 이 땅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어요.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베어스 이어스와 그 부근의 자연을 돌봐왔습니다. 그들이 이곳 지킴이에요.
1: 그러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나자 보호조항이 삭제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땅의 80%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베어스 이어스의 보존구역이 원래 130만 에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에이커로 줄어들었죠.
1: 스콧 그로우는 지난 40년을 유타 남부에서 보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곳이에요. 고요가 깃든 곳이죠. 이런 곳을 잘 보존해두지 않으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1: 그는 현재 유타 남부 황무지 연합과 함께 시추와 채굴 그리고 개발을 막는 보호조항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3: 이곳은 특히 남부지역은 인간이 무려 1만 년이나 살아온 곳입니다. 협곡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그들이 남긴 공예품 조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협곡 곳곳의 거주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4: 유적만 남은 이유는 가뭄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1: 베어스 이어스는 경제 개발과 보존 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들에게 보존은 문화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5: 베어스 이어스는 신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도 올리고 의식도 치르거든요. 자연적인 면으로도 문화적인 면으로도 잘 지켜온 곳이에요.
4: 저는 고대 푸에블로족의 직계 자손입니다. 우리 푸에블로족이 지은 건축물인 기반은 애리조나에서 뉴멕시코까지 남아있어요. 피라미드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죠. 이런 유산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1: 베어스 이어스, 즉 곰의 귀라는 지명은 나란히

0: 산이선 꼭대기가 평평한 두 언덕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과거엔 족장들의 회의 장소로 쓰였으나 지금은 이 신성한 대자연의 땅을 오래도록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는 이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어스 이어스를 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만약 개발이 시작된다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곳에서 자란 이들은 땅에 애착을 갖고 그대로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정까지 들고 간 건 물론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1: 이곳은 원래 이랬어요. 수십억 년간 개발과는 거리가 먼 야생의 땅이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보존할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건드려서 침식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2: 지금은 법정과 교실이 전쟁터예요. 무기는 펜과 컴퓨터고요.
0: 곧이어 한때 이동하는 맹금을 위협했던 곳이었다가 지금은 안식처가 된 곳을 찾아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동물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이죠. 무분별한 사냥은 동물들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망쳐놓기도 하는데요. 평화로운 산정의 전망대. 오늘 같은 날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호크산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맹금을 관찰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두 마리가 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녀석들은 날개를 치지 않아요. 비류나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여기 주변을 날아다니죠.
0: 연구팀의 일원인 생물학자 JF 테리엔이 자그마치 4개월에 걸쳐 매일처럼 이 전망대에 오르는 이유는 매와 독수리 등 이동하는 맹금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크산의 이상적인 환경이 1년 내내 맹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3: 여기서 몇 킬로미터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냥 가면 계속 날개를 쳐야 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산의 굴곡을 타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동하는 새들을 끌어들이는 게 다름 아닌 이 산의 지형이네요.
3: 네, 정확합니다.
0: 오늘날 호크산은 맹금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기능하고 있죠.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4: 호크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1934년 로잘리 에지에 의해서였죠.
0: 1934년이요?
4: 네, 맞아요. 예전엔 사냥꾼들이 산등성이를 타고 와서 맹금을 사냥하곤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활동가인 로잘리가 사냥을 막아야 한다고 나섰죠.
0: 로잘리는 2400에이커의 땅을 사들여 금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는 이동하는 새들에게 완벽한 이동로가 돼주었죠. 산을 타고 넘는 바람 덕분이었는데요.
4: 여기선 아주 먼 거리도 문제없이 이동합니다.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날면서도 날개 한번 칠 필요가 없어요.
0: 힘을 아낄 수 있겠군요.
4: 많이 아끼죠. 모든 동물은 에너지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여기서 아껴둔 힘으로 멀리는 남미까지도 날아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죠?
0: 놀랍네요. 호크산은 일반에 개방돼 있어서 새를 관찰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데요. 우린 에린 브라운을 만나 아주 특별한 새 한 마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호크산에서 드디어 새를 만나게 됐네요. 아, 보세요. 나왔어요. 와. 지금부터 얘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혹시라도 새가 놀라면 안 되니까요. 맙소사. 정말 근사하네요. 와.
5: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건 매목수리과의 아름다운 종 붉은꼬리 말똥가리.
6: 2015년에 펜실베이니아 이리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녀석이 안타깝게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동물보호소로 데리고 와서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 말이 20년 동안 여러 동물을 다뤄봤지만 이 붉은꼬리 말똥가리처럼 차분한 녀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로 가서 이 녀석을 직접 만난 뒤 호크산으로 데려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했죠.
0: 오른쪽 날개가 약간 늘어져 있는데 사고 때문인가요?
6: 네.
0: 그럼 못 날겠네요.
6: 네. 어깨뼈가 탈구된 상태라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야생에 풀어졌다면 큰

0: 문제가 됐겠죠.
1: 붉은 꼬리 말똥가리는 꼬리의 붉은 깃털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특징도 지니고 있는데요.
0: 배에 무늬가 있어요. 이 녀석한테도 있죠. 사람들한테도 길을 가다가 큰 새를 봤는데 배에 널찍한 허리띠 같은 무늬가 있으면 그게 붉은 꼬리 말똥가리라고 알려주곤 해요.
1: 이 붉은 꼬리 말똥가리는 호크산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0: 로잘리 에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직 흔하게 볼 수 있을 때 보호해야 한다. 붉은 꼬리 말똥가리도 아직은 여기서 흔한 종이에요.
1: 기다리지 말자는 거군요. 멸종 위기에 처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아예 그럴 일을 만들지 말자는 뜻이네요.
0: 맞아요.
1: 멋져요. 호크산이 처음부터 목표로 삼은 건 새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땅을 안전한 서식지로 바꿔놓자는 거였죠. 그 선견 지명 덕분에 많은 맹금이 이 지역을 보금자리로 삼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날개를 쉬어가는 기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몇 에이커의 생태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가죠. 수십 킬로미터나 수천 킬로미터가 필요한 동물도 있고요.
0: 네.
1: 따라서 자연을 되도록 그대로 보존해야만 보금자리로 쓰든 기착지로 쓰든 할 수 있죠. 환경 보호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서식지를 보존하는 건 필수예요.
0: 우리도 땅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새들을 보존하고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어요?
1: 위기에 처한 서식지가 많죠. 그런데 다행히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이런 식으로 산 하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게 동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가 정말 멋져요.
0: 감사합니다.

0: 이 세상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처했죠.
1: 자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2: 이 지역엔 수천 개의 거주지와 공예품이 흩어져 있어요. 전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겐 신성한 것들이니까요.
0: 다행인 건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보려 애쓰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3: 이곳은 영구 보존돼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해요. 20년 후건 100년 후건 간에 언제든지 오면 같은 땅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4: 수색 및 구출 작전에도 기름 유출에 대응할 때도 좀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해질 겁니다.
5: 지구상에 이런 곳은 다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키고 보존해야 해요.
0: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 그건 바로 자연과 야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 아닐까요?
6: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임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충청남도 서산. 소떼들이 누비는 푸른 초원을 볼 때면 눈이 시원해지고 갯벌을 마주할 때면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하루림만은

0: 선박이 물범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랍니다.
1: 자연, 환경, 그냥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서산은 넓은 자연만큼이나 먹거리도 풍부한데요.
1: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2: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가지 서산, 누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은 땅이요.
0: 백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마의열의 삼전상.
3: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통째로 박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0: 가슴 아픈 천주교 역사를 간직한 북제성지와 조선시대 세워진 해미읍성까지 천혜의 자연 속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산으로 떠나봅니다. 서산시 남동쪽에는 이 지역 명산으로 손꼽히는 가야산과 해미가 있죠. 충청남도 서북부의 최고봉인 가야산은 유난히 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산의 이름 또한 불교와 관련이 있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산 밑에 가야사라는 절을 짓고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산일까요?
4: 제가 느껴보기에는 이 산이 누나 같은 산이거든요. 엄마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누나는 투정을 다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마처럼 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즐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0: 험하진 않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가야산 산행. 그 끝에 마주한 정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 와! 멋있다!
6: 와, 날씨도 좋아.
7: 너무 선명한데?
0: 서산의 최고봉인 만큼 거칠 것 없는 조망을 자랑하는 가야산. 때마침 날이 맑아 더욱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야.
8: 저희는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좀 오는 길이 좀 멀기는 했는데 이 풍경을 보니까 잘 왔다 싶어요.
9: 일단은 구름 너무 예쁘고 산 예쁘고 바다 보여서 너무 예쁘고 최고인 것 같아요.
10: 아, 저기 다 바다네 이렇게.
9: 그러니까 이렇게
10: 다행히 다 바다야.
9: 산에 와도 바다가 안 보이는 산들이 있거든요. 높지 않은데 좋은 뷰를 볼 수 있다는 거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0: 한여름 더욱 짙어진 녹음을 가슴 깊이 담은 뒤 가야산을 내려왔는데요. 가야산 자락에 펼쳐진 드넓은 초원은 마치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데요. 가야산의 수려한 산세를 병풍처럼 두른 이곳은 서산 구경 중 하나인 한우목장입니다. 전국 한우 농가의 90% 이상이 이곳에 씨를 받아 태어난다고 하니까 소들에게는 이곳이 고향인 셈이죠. 산자락의 원형으로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는 서해안 방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병영성을 쌓은 것인데요. 진남문을 통해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 훼손됐던 건물들을 70년대 들어 복원한 것이죠. 자, 그중 먼저 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원은 고을의 수령이 정물을 보던 공간으로 해미읍성은 평영성

0: 이었던 만큼 충청 병마 절도사가 머물며 해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행정 업무와 재판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해미 읍성 내부에는 관아와 민속가옥 등 조선시대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1: 내 뒤를 내가 알렸다.
2: 아우들 냉면도 안 사주고, 한 마누라 냉면도 안 사주고, 틀이야.
3: 젊었을 때는 사줬어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안 사주고, 못 씻는다고 그러나.
4: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5: 아, 익산에서 익산이요. 네.
2: 서산에서는 제일 유명한데. 햄이 없어.
6: 서산의 관광지 아니요.
7: 그런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정돈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나무 숲이 너무 예쁘네요. 오. 그리고 밑에 잔디도 그렇고.
8: 마음이 넓어지니까 착한 사람 된 것 같네.
7: 원래 착한데.
0: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햄이 없어. 많은 이들이 와와와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는데요. 푸른 하늘을 수놓은 연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와. 아니 그나저나 이 연은 과연 누가 날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9: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 이거 한 250m 정도.
9: 250m요?
10: 네. 그리고 간격이 2m 50 정도 되니까 100개면 250m.
11: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연입니다.
0: 해미읍성 보존회에서 활동하며 관광객들을 위해 연 날리기 시연을 펼치는 김호정 씨.
9: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10: 아, 연 날리기 하면 생계 어려서 많이 날려요. 아빠가 만들어주면은 막 논에서 수확철 끝나면 벼농사 수확철 끝나면 막 달렸죠. 줄 붙잡고. 네, 그게 추억이에요.
12: 아이 반장님.
10: 네. 아유 회장님 나오셨어요.
12: 아이고 네. 오늘 또 수고 많네요.
9: 누구세요 옆에 계신
10: 분? 해미읍성 역사 보존의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12: 순찰차. 네, 이렇게 가끔 둘러봅니다.
9: 아, 순찰차. 네,
12: 해미읍성에 이 연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9: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12: 연관이 있죠. 읍성이 이전에 병영성이었거든. 병영성일 때는 하나의 정부 수단으로다가 연을 띄워갖고 위기를 날린다든지 급한 뭐가 있으면 연으로다가 어떤 해미 읍성과의 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0: 예부터 외구의 침입을 막고 서해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해왔던 해미 읍성. 청년 시절에 이순신 장군 또한 군관으로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곳에는 또 어떤 추억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2: 자, 여기 운동장에서 여기서 뭐 김마전도 하고 뭐 네. 씨름도 하고 면도 날리고 그죠? 네.
10: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지금 110회 정도 돼요. 졸업생.
12: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됐으니까 진짜 그 저 운동장이 꽉 차다시피 했죠.
10: 그랬죠.
0: 네. 70년대 복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엔 수많은 주민들이 머물며 마을을 이뤄 살아왔는데요. 바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송상원 씨에게는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12: 네. 한더위 무더울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저기서 물 들어 여기까지 와 물 따 갖고 왔었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 뜰 때는 셔는데 집이까지 갖고 와봐야 이제 아. 그놈이 데워졌지. 데워졌지. 아.
10: 지금도 저 물이 있네.
12: 있지. 관에서 판 우물이기 때문에 깊이 팠더라고. 와 갖고 마시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매력은 지울 수가 없지.
0: 조선시대 무예를 익히던 병사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청허정 또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라는데요.
12: 옛날에 여기 올라오면은 이 앞에 서해 바다가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까웠었다고.
5: 그렇죠.
12: 벌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진짜 풍부하게 서식했는데 포구들이 있었어. 포구들이 물물기 많은데지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곡식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5: 지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풍경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12: 옛날이 좋지. 그거는
5: 옛날이 좋죠.
0: 깨끗하고 편리해진 세상. 그래도 옛날이 좋은 이유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소중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송상원 씨를 따라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12: 본대기 이전에 함이 읍성의 전경 이것을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가랍성 가면은 이 초가들이 성 옆으로 그대로 있지. 여기도 성 밑으로 이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0: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참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12: 답사할 때 걸어가던 데가 이 교정이야, 교정. 여기다만 1, 2, 3 교사가 있었고 뒤에 가교사가 있었어. 여기가 애미 면사무소 자리. 그 저 동원.
5: 아, 면사무소였어요?
12: 그러니까 동원이 면사무소. 그리고 아까 이 중국 사람들이 왕씨, 유씨, 장씨, 조씨들이 여기 이러면서 살았어. 그 산동성 사람들인데.
5: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12: 직접 만들었어요.
5: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2: 자기가 사는 고향을 사랑하게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애착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 기록을 좀 기록해보자. 과거 속에 살아도 안 되지만도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돼. 아니, 80평생을 함께 한 곳인데 나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이지. 나왔어요.
13: 네, 나왔어요.
5: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13: 네, 고맙습니다.
5: 와, 어머님이세요?
13: 네. 네.
5: 와, 이거 안녕하세요, 어머니.
13: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늙은이를 보고 가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와. 고맙습니다.
5: 어머님, 네. 손이 너무 따뜻해요.
13: 따뜻해요.
5: 예. 네. 네. 아이고.
12: 함에서 107년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몸소 살아온 것이니까 산 증인이지.
13: 19살부터 실버가지고서 그냥 여태 살았으니.
5: 어머님 여기 햄이 좋으세요?
13: 아이 햄이 좋으니까 여태 살았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주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서 다 가고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저기 저 계산의 물 좋은 물 먹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좋고 건강한 게 아마.
0: 여든의 아들이 107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12: 여지껏 그랬듯이 앞으로 어머니하고 잘 지내자고요.
1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자, 해미 읍성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장소 국제 성지입니다. 과거 해미 읍성에서는 쇄국 정책에 의해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 순교자들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공간이죠.
14: 둥그런 모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 바로 근처에 읍성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 모양으로 둥근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읍성과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또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0: 이 PD님, 이 커다란 돌이 있는데, PD님은 어떤 거로 보이셔요?
1: 뭐 건너면 다리 같기도 하고
0: 예.
1: 옛날에 고인돌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0: 비슷하게 보셨는데요. 그 읍성의 서문 앞에 있던 디딤돌인데, 디딤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방아를 찌듯이 하면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면 물에 빠뜨리고 그런 자리 개질이라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참한 모습이 되면 이 피가 자연스럽게 이 물, 개울물을 흘러

0: 떠서 이 동네에 골고루 피가 이제 쌓이게 되고, 이제 현감은 여기서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됐겠죠.
1: 국제성지 안에는 진둠벙이라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어떤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요?
0: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이 이 연못에 사람들을 빠뜨려가지고 묻어버리는 수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못을 이쪽 말로 둔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 둔벙 부르다가 진둔벙이라고 지금은 불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 잡혀온 신자분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민초들의 그런 아픔이 서려 있고 또 그런 많은 민초들이 순교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해미 국제성지. 2020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제성지이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0: 우리 성지 주위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뭔가 더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산이 정말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자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가야산 중턱, 오랜 불교 역사를 간직한 장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창대했던 절은 사라지고 이제는 터만 남아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보원사지. 그간 백제금동 열의 입상과 더불어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 절 입구에 이 세워놓고 여기다가 깃발을 높이 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돌 기둥이 3m거든요. 여기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한 4배 정도로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보은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유일한 남아있는 기록은 우리 탄문스님의 비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비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0: 보원사제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은데 법인국사 보성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게 이제 법인국사 탄문스님의 보성탑이에요. 고려시대의 4대 임금이 광종이거든요. 탄문스님이 유일하게 임금을 가리켰던 왕사이면서 살아있을 때 국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래요. 말년에 이제 광종께 이제 요청을 하세요. 고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원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실 때가 천여 명의 스님이 영접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원사에 오셔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깨알같이 한자로 막 쓰여진 게 탑비의 비문인 거예요. 그러니 보원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과히 짐작하고도 남게 되겠죠.
0: 보원사지 한가운데 위치한 5층 석탑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양식을 엿볼 수 있죠.
1: 돌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0: 저기를 석좌계라고 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근데 또 어디에 가 계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분류 조각실에 지금 가 계세요.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불, 철조열의 좌상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2: 옛날엔 그게 컸을 것 같은 등당인데 서만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0: 네, 그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주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거는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뭐 그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게 어찌 보면 절터예요.
1: 마치 불교 박물관처럼 다양한 보물을 간직한 보원사지였습니다. 보원사지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곳, 암벽에 새겨진 백제의 미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84호인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0: 여기에는 내포라고 하거든요. 내포는 안내자에다가 포구포자예요. 해로가 발달되었을 때는 배를 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물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던 곳이죠. 언제 조성이 되었는가? 600년대예요. 백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어떻게? 신라와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을 때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 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백제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1: 시간대에 따라 그 미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마애열의 삼존상. 그 온화한 미소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0: 이를 보시면 천화가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80도 기울어져 있어요. 비를 최대한 못 맞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계곡이었어요. 비가 피해지고 사람들이 건접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보존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1: 백제인의 뛰어난 지혜와 마음이 담긴 마의 삼존 불상의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0: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공간으로 서산이 고마운 곳이죠.
1: 가야산 아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그 맥을 이어가는 곳. 이곳은 어느 여름날에 서산입니다.

0: 손수만에는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1: 자연, 환경, 그냥 협상한 논리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최외뉴 제작발표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이로 유명하죠.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텐션 자극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흔 있잖아, 이번.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 예,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듣고 건조한지요. 네.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의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거였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전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열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주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지구는 건강해질 수 없다가 저의 결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2: 욕을 먹는 게 화학자거든요. 플라스틱은 무화로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의 목적은 선하거나 유용함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그게 만드는 문제는 결국 탄생시킨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저지른 놈이 치워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6: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6: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4: 시키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3: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쳐졌던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 지성에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할까요?
7: 이제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8: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좋습니다.
7: 여기에는 호모스 어니언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9: 에리조나로 가시죠.
10: 에리조나 사막.
9: 사막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10: 아 진짜?
9: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그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적응은 적네. 포가스트는 어디?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3: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오! 저게 뭐예요?
4: 기슴놈을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1: 우와. 우와. 나 이런 게 처음 우와.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우와. 우와.
2: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0: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3: And rainforests are very important part of that. They've got a lot of biodiversity, a lot of different species.
2: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0: 어디서 찾았어요?
2: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0: 그러네요.
3: So we had a fairly broad background base, but most of us had a scientific background of some kind. So we had an analytical chemist in here, somebody who was in charge of the rainforest and the savanna, who was a biologist, and a marine biologist.

0: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1: So each one of us took turns cooking. And we cooked for 24 hours, so three meals. You know, but when you're cooking outside here, you go to your cupboard and you get all your herbs and your spices and a little soy and a little salt. We had none of that. None of that. And so when you're cooking the same ingredients over and over again, sweet potatoes, rice, beans, veggies, all wonderful ingredients, but always the same.
2: 금귤이 있다.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1: So remember, we were in here and we didn't have anything sweet. And so even in our breakfast, we would have the porridge. And then we always would put fruit in it to make it sweet. It actually turned out really well. It was good. And then, of course, with the goats, we got a lot of milk and a bit of cheese from the goats. So we were able to figure out how to make it pretty tasty, but it was challenging sometimes. We had to really get creative in how to make it good. A lot of chilies. We did grow chilies.
3: 이게 이거라고? 이거!
4: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1: They were a saving grace. They helped make a lot of not so tasty food tasty.
5: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3: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2: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5: Sí, claro.
2: ¡Claro! ¡Taco, taco, nacho!
1: Yeah, so she's just like so expressive.
5: What's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단백질은 와우. 번데기,
2: 와우.
5: 미럼,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6: 와우.
5: 네,
7: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5: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Yeah, I think insects are a great source of protein. I would assume that they use a lot less water. They use, you know, all of that, right, Dean?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while before. Everybody embraces eating mealworms.
2: 어,
5: 제가
2: 이거 보면서 진짜 궁금하다.
8: 네네네.
3: 맛있어요, 맛있어요.
2: 진짜요?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 왔다고요.
9: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10: Do you think you would have
1: tried it? Yeah, for sure. I think we would have. We didn't have mealworms. We only had cockroaches, and you can't eat cockroaches. So we fed them to the chickens, and even the chickens wouldn't eat the cockroaches.
2: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9: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1: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it's not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9: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봇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3: 생각보다는요.
9: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3: 네,
9: 완벽하게
6: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에만 아,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9: 우리 제소자 아저씨.
7: 네.
9: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7: 저요? 기여요? 기여?
9: 기여.
7: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9: 재료 조금?
7: 같이 많이 찾았고요.
9: 그럼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8: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9: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8: 당연하죠.
9: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11: 아 제가 계획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9: 속상해요.
11: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9: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11: 맞아요.
9: 정말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11: 그쵸? 시간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9: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
0: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1: 세상에!
3: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5: 네.
1: 아, 괜찮은가?
6: 좀 불안해.
3: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7: 세게 밀 거예요.
0: 조심조심, 조심조심 넣을게요.
3: 네.
8: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좋았어요.
8: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9: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0: You know, I'm going to love anything having to do with understanding how our marine environment works and how we heal it.
1: Oh, 배 아파.
2: 어, 동선 씨 어디 가요?
1: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2: 배 아파요?
3: Oh shit!
4: 뭔데? 뭐야?
2: 무슨 일이야?
4: 뭔 소리야?
2: 세균맨!
3: Holy shit! 오!
5: 잠깐만, 잠깐만.
2: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1: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2: 아, 말하지 말아주세요!
0: Waste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6: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1: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6: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4: 어,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2: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6: 네. 이거를
7: 좋아요.
6: 퉁.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4: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자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6: 아, 충분합니다. 네.
0: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2: 감자! 이 끝에?
8: 이 팔만.
1: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4: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1: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4: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1: 처음에 대변인인 데를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2: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1: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9: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1: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4: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1: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4: 신기명 기사님.
0: So the neuroscientist was fabulous, because when I thought neuroscientist and I saw his picture, I'm like, oh, he's going to be grumpy. He's going to be, you know, like really serious. But he was so open. He was lovely.
2: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6: 여기다
2: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
6: 괜찮다. 여기 온 이유 가장 큰 작업이었네.
4: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둥.
0: 달 탐사 배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쉬면서 왔어요.
0: 아, 지친다.
2: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0: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3: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4: Wow! Wow! 여기가 어디야?
0: 흙 냄새.
2: 이런 공간 있었어?
4: 와, 흙 냄새, 자연 냄새.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3: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to everybody. It was kind of taking the understanding and then making sure everybody understood at a very simple level what it actually meant.
4: 좋아!

0: 비빈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숲! 더블숲!
3: 아,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지.
1: 멋있다.
4: 바로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나무거든요. 심엽수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척박한 데서 잘 자라기도 하고 좀 물이 부족한 데서도 잘 자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상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크게 자라려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20, 30년을 길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하고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4: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0: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대적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억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코나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코는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섬 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2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해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페인의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3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날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에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독이 나오는 음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서는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변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 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영장 정지 같은 권한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의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솔리드 사우스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존슨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의는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세금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상담하다 보면 공적 문서에 특정 표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서에서 또 잘못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나 공문서 등 공적 문서에서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표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좀 어색한 표현들, 잘못된 표현들, 표기들 좀 발견하셨어요?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연수 일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시는 시간이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있을 때는요, 일자를 쓰셔야 돼요. 일시를 쓸 때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을 때 쓰니까요. 또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일정, 연수 기간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서 2024년 10월 1일 이렇게 할 때요.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요. 마침표로 대신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24하고 앞에다가 아포스트로피 찍잖아요. 그건 영어 생략 표지여서 연월일에 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 쓰실 때 아포스트로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 한타 띄고 10. 한타 띄고 1. 그리고 물결 표는 앞뒤를 붙여요. 그리고 2024년 중복되잖아요. 그럼 뒷부분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10월 31일이니까 10. 한타 띄고 31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날짜 쓰여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가 한 자릿수만 나오면 앞에다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0자를 쓰거든요. 그 0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1. 한타 띄고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쓰는 것은 우리가 공적 문서에 빠지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 쌍점 우리가 참 많이 쓰거든요. 표제어 뒤에다가 쌍점을 쓰죠. 방금도 연수, 뭐 기간, 연수, 일정은 무엇이다. 연수, 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는이라는 조사 대신에 쌍점을 쓰거든요. 그래서 쌍점은 띄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는을 붙여 적는 것처럼 은는 대신에 쌍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여서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늘 쌍점이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간 표시할 때 만약에 오전 9시다 그러면 09 쌍점 00 이렇게 쓰잖아요. 그 쌍점은 앞에 있는 시 분과 붙여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이 뭐 2대 1로 이겼다. 이럴 때는 쌍점 앞뒤에 있는 숫자와 붙여 적죠. 이렇게 쌍점은 쓰임새가 여러 가지인데요. 띄어쓰기 잘 유념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현에서 요가 및 수영 중 택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택일이라는 건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밑이라는 건 그리고 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가나 수영 중에서 하나를 택해 이러죠. 이 나가 들어가는 데는 또는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요가 또는 수영 중 택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과 밑을 잘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세부 내용은 별첨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목적어가 나왔으면 서술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별첨이라는 명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짜임새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하십시오체로 쓴다면 세부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또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 구로 쓰신다면 세부 내용 별첨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문장과 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도 빼고 또 서술어인데 뒤에 있는 어미도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우리 문장을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게 정말 국어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마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여기까지가 부사어거든요. 부사어가 나오면 만나는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적절하게 바꾸면 견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원래는 서술형으로 하면 마련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실 때 그냥 마련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한 글자 더 써주세요. 대안을 마련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문장 표현이 아니라 구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관용화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마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주 작은 차이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더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 더 넣으시고 조사 적절하게 쓰시고 이러면 문법에 잘 맞는 멋진 문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또 다른 공문을 하나 볼게요. 네, 이제 수신자 나오고요. 경유, 뭐 참조 나오고요.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정기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안내, 알림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번, 지난 1월부터 11월 초 현재까지 우리 기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찾아오는 평생학교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귀하께서 요청하신 2024년도 정기 대관 신청을 승인하오니 부침의 승인 조건을 숙지하고 문서 접수 후 금번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계약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와 프로그램 보고서를 부침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안내를 한다. 안내를 하는 걸 알리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무엇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안내까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하면 알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 맞게 서술성 명사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11월 초, 뭐 11월 중, 11월 말 이렇게 할 때, 초, 중, 말을 거의 붙여서 많이 쓰세요. 이름절인 경우에는 붙여 쓰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11월, 띄고 초, 띄고 중, 띄고 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시할 때요, 이 시도 띄어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의존명사인데요. 말로 할 때는 계약할 때라고 해도, 문서에 쓸땐 계약 시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시 앞에 띄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서에 뭐 제출 시, 뭐 이런 것들 유념하세요. 뭐 참여 시 이렇게 쓰잖아요. 시 앞을 띄어 쓴다 생각을 하시고요. 단,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이 단어는 아예 한 단어로 굳어져 있어요. 띄어 쓰지 않아요. 제가 문서를 보다 보면 계약시는 붙이고 오히려 비상시는 띄어 쓰는 그런 문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적는 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목적어는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제공하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헌법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까지를 목적으로 주시고요. 제공하고자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요즘은 명사만 따서 구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디까지가 목적이고 어디가 서술어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좋고요. 아마 입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잘안 하실걸요? 다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에 쓰인 문장을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는데 입으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번이라고 쓰셔도 틀리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금번하고 2번이 어떤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친근한 표현으로 여길까요? 금번보다는 2번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금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금일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금요일인 줄 알고, 예, 그랬다는 사연도 들으셨죠? 금일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쉽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굳이 한자어로 쓰시기보다는 소통이 잘 되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훨씬 소통이 잘 되는 문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많이 써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점검표로 쓰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의 체크리스트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걸 그대로 쓰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점검표도 쓸수 있다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제 공문서, 이제 보고서에 쓰이는 표기 표현들을 보았어요. 사실 공문서는 공적인 글이잖아요. 바로 공문서는 나의 얼굴이다. 또, 내가 일하는 기관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귀 기울여서 그것들을 잘 실천하시면서 쓰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공문서는 나의 얼굴, 내가 일하는 기관의 얼굴이다. 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기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홍성욱입니다. EBS 명강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컴퓨터가 이제 연구실에 도입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글을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썼는데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글 쓰는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습이나 훈련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지 글을 그렇게 뭐 잘 쓰지 않았어요. 잘 쓰지 않아서 항상 그 글을 쓰는 게 어렵고 글을 써서 뭐 보고서를 내거나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뭐 저런 부분이 못 썼다, 막 이런 그 논평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저한테 그 안겨다 줬어요. 근데 글을 손으로 쓰니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은 글 전체를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니까 그 일이 노동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때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근데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글을 쓰고 고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글을 다 쓸 필요가 없던 거죠. 예, 컴퓨터 파일 위에서 스크린 위에서 그 스크린에 띄워진 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가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서 읽어보고 또 고치면 되고. 근데 딱 그때 느낌이 나를 이렇게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어떤 족쇄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족쇄가 있었는데 그 족쇄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 컴퓨터라는 기술이 이게 나한테 새로운 힘을 줬구나 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글을 고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초고를 쓸 때 굉장히 정성껏 초고를 썼어요. 어떻게든지 최대한 안 고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모든 글의 구조와 주장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고 한자 한자를 굉장히 정성 들여갖고 쓰곤 했는데 컴퓨터로 글을 딱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고 자체를 너무 쉽게 쓰니까 생각하는 어떤 깊이 같은 게 자꾸 얕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은 잃어버리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거죠. 기술이 나한테 이런 힘을 줬는데 또 내가 원래 잘 하던 거 중에 뺏어가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은 뭐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쓸 거예요. 파워포인트. 예, 이게 파워포인트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프리젠테이션이 굉장히 쉬워지고 뭐 어떻게 보면 재밌어졌죠. 그런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더 신경을 쓰면서 덜 들어요. 예, 집중력도 떨어져요.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콘텐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걸 없앴던 그런 그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슨 기술인지 아시죠? 아이팟. 예, 어떻게 보면 애플이 지금의 애플로 이렇게 촥 비상하던 첫 번째 이제 기술 이제 아이팟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애플은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약간 매니아 계층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지금 뭐 IT 업계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로 등극을 했죠. 예, 그 어떤 계기가 됐던 기술이 아이팟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구형 아이팟이 있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is amazing little device holds 1,000 songs. And it goes right in my pocket. This is huge. How many times have you gone on the road with a CD player and said, oh God, the CD, I didn't bring the CD I wanted to listen to. Bass, jukebox player. And that's where we want to be. That is where we want to be.
1: Yeah, 아이팟이 처음에 개발할 때 애플의 이사진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애플의 이사진들은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공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미 공짜로 MP3 파일을 얻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고 사지 않을 것이다. 이 제품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잡스가 바뀐 거는 사실은 그 소비자만이 아니었어요. 소비자만이 아니라 음악은 생산자들이 있어요. 가수들이 있고, 음반회사들이 있고, 제작자가 있고, 그걸 또 조언해주는 여러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MP3 파일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불행해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음악이 인터넷에서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무료로 듣는. 그러니까 무료로 듣는 사람은 소비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잡스는 이런 방식으로는 음악을 듣는, 음악을 즐기는 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은 이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사람들은 음악 하나에 뭐 1불 정도의 그런 돈은 어렵지 않게 지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팟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있어요. 음악을 공짜로 듣다가 돈을 내고 듣게 한 거죠. 대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잃게 하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줘야 돼요. 예, 그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팟이 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건전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든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어떤 것을 잃게 하려면 많은 것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또 다른 속성은 인간은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부터 인간이 굉장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예, 실제로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자. 그래서 새의 날개와 같은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시도도 해봤고, 여러 글라이더 같은 기술을 만들어서 날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뭐 계속 실패하다가 20세기 들어서 결국 이제 비행기 날개에 엔진을 달아서 나는 데 성공을 했죠. 우리는 지금은 인간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별반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나는 건가? 예, 여러분들 날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나도 날 수는 없고 사람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가 나는 건가? 그냥 비행기가 나는 것 같죠. 사람이 없는 비행기가 날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는 걸까? 예, 나는 존재는 인간과 비행기의 결합체예요. 예, 사람과 비행기가 결합함으로써 나는 거예요. 예, 사람은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항상 논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총이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예,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총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기를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왜 애꿎은 총에 대해서 총을 규제하자고 그러냐라고 반론을 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강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총은 단순한 수단이고 사람이 문제냐. 사람이 손에 총을 쥐으로써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과하고요. 있어요. 예, 손에 총을 쥔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인간은 기술과 함께 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기술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기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항상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과거의 신호등은 전기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LED 신호등이 나왔습니다. LED는 뭐 전기가 한20%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LED가 실용화되면서 신호등을 다 LED 신호등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예상치 않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신호등이 얼어붙은 거예요. LED 신호등에.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신호등은 왜안 얼어붙었냐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신호등은 열이 났던 거예요, 거기서. 열이 났는데 LED는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호등은 무슨 이렇게 얼음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뜨거웠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않았던 거죠. LED를 바꾸면서 전력을 많이 우리가 아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겨울이 추운 도시들은 이 LED 신호등이 얼지 않게 하는 보조장치를 신호등에 달아야만 됐어요. 첫해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교통체증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죠. 인간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기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초로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써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는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 헬멧을 쓰게 했어요. 근데 몇년 있다가 결과를 딱 조사해 보니까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 정책을 펴기 너무 잘했다. 정책을 그 입안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 그러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엉뚱한 이유 때문에 사망률이 준 거예요. 그럼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덜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헬멧을 쓰는 게 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헬멧을 쓰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자전거를 타면 땀이 나는데, 덥고 답답하고, 보기에도 멋있지 않고, 그래서 덜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어쨌건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헬멧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덜 타기 시작을 해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결과들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는 공원에 있는 벤치, 공중 화장실, 그다음에 어떤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기술이에요. 이 각각의 기술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수 있겠어요? 첫 번째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첫 번째 이 공원의 벤치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벤치인데? 아, 예, 그렇죠. 사람이 앉을 수는 있는데 이 벤치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동그라니까 벤치가. 예. 저녁이 되면 노숙자들이 와서 이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숙자들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벤치예요. 사실 금속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동그랗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그 위에서 잘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두 번째 혹시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중 화장실인데 불빛이 좀 이상하죠? 색깔이 파란색. 예, 푸른 빛이 나는 그런 화장실. 예,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의 경우인데 이 디자이너는 그 푸른 불빛 하에서는 사람이 정맥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마약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기술이에요. 예. 세 번째는 정말 힘들어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하이웨이인데 이 하이웨이를 쭉 타고 가면은 그 존스 비치라는 그 해변가가 나오는 그런 하이웨이예요. 그 로버트 모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만든 그 하이웨이고 그 사람은 거의 뉴욕을 이렇게 지금의 뉴욕의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설계하면서 이 뉴욕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인종의 어떤 그 집합체 같은 샐러드 같은 막 이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존스 비치만은 백인들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존스 비치로 가는 길에 위에 있는 이 가교를 낮게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를 버스가 다니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자가용은 쉽게 다닐 수 있는데 버스는 다니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주로 버스는 흑인들이나 다른 유색 인종들이 그걸 타고 다녔던 그런 교통수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 얼핏 보면 잘 모르지만은 기술 자체, 그런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기술을 알아야 되는가, 왜 기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 봤듯이 기술은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게 있으면 우리로부터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린 그걸 잘 모릅니다. 예, 우리한테 주는 것은 잘 아는데 뺏어가는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1,000개씩 우리는 저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외우는 번호는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100개 이런 걸 쉽게 외우고 다녔죠. 친구들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그냥 그런 걸 우리한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인간과 기술은 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요. 저는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기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런 복잡한 기술들이 없었어요. 아주 간단한 도구들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에는 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세상이었죠. 지금은 기술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매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더잘 이해하고 나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와 친한 사이지만 아빠와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말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성적 나왔어? 네. 국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이 아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 자기의 아들은 언제나 묵뚝뚝하게 대답을 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닫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후련해?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린 질문은요, 감정이나 마음, 느낌을 물어보는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 스스로의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너는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은 표현력도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있고요.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막장 드라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드라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죠. 왜 드라마를 보는지. 대화가 잘 이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드라마를 왜 봐?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죠.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그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럼 또 아내만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배우가 좋아서 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이 지칠 때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우리 아내는 저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왜 재미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서로가 궁금해할 때 더 원활한 대화가 되니까요. 내 가족이 자주 하는 행동 그런 거를 그냥 또 저러나 보다 라고 하지 말고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은 되게 재미난 대화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디서 강의하니? EBS요. 어디 있는데? 일산이요. 그래, 일찍 자라. 힘들겠네. 나갈 때는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강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저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질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요구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고 내 기분 좋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가스를 잠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차 조심해라, 일찍 자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한 문장만 더 덧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몸 관수 잘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 딸 건강한 게 더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전 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하면 유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들리지 않게 발음을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후, 하 이렇게 히읗할 때 바람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요.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량경제학을 가르치는 이서정입니다. 계량경제학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각종 경제 사회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데이터 기반 인과 추론입니다. 대학 졸업장은 여러분의 연봉을 얼마나 올려줄까요? 모든 직장에서 6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한다면 출산율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러한 질문

현실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답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인과 효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버클리 대학교의 데이빗 카드, 그리고 MIT의 조슈아 앵그리스트, 그리고 스탠포드의 히도 임벤스 세 명의 수상자 중 계량 경제학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한 앵그리스트와 임벤스의 1994년 논문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앵그리스트와 교수와 임벤스 교수는 경제학자입니다. 따라서 자연 현상보다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나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앵그리스트와 임벤스 논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자연 현상이나 혹은 실험실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을 갈 것인지,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인지, 혹은 둘째 아이를 가질 것인지 등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부인 점입니다. 우선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혹은 밀폐된 장소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와 같은 명제는 그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변수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되기로 유명한 학원이 있어서 한 학생이 학원을 다닐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들 중 학원을 다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비교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좋으니 학원이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누가 학원에 다닐지를 결정했다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학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쩌면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방과 후에는 교육 방송도 열심히 듣는 그런 학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것은 학원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은 이 경우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두 변수의 관계만 본다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0.7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당연하게도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하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가 있을 경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여성이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훌륭히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제학자에게는 영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와 그 효과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성이 아이를 한명더 가지게 되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락하는지, 첫째 아이인지 혹은 둘째나 셋째 아이인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만 정부가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트 교수는 간단한 모형을 세워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 즉 인과효과를 정의합니다. 다음에는 이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적 결과 모형, Potential Outcomes Framework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었던 결과를 구분합니다. 즉, 내가 대학에 진학한 후 취직을 했지만 만약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다면 지금 내 연봉은 얼마나 될까? 혹은 둘째 아이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만약 둘째를 낳지 않았다면 계속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들이 잠재적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을 알파벳 D라고 표시하고 선택 변수 D는 0과 1,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D가 0이라는 선택은 둘째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 D가 1이라는 선택은 둘째 아이를 낳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Y0과 Y1로 표시하겠습니다. 잠재적 결과 모형에서 인과 효과 혹은 causal effect는 Y1과 Y0 이두 잠재적 결과의 차이로 나타내어집니다. 만약 두 잠재적 결과의 차이가 작거나 0이라면 둘째 아이의 출산이 그 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에 미친 영향이 작거나 없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과 효과가 낮다는 뜻이죠. 다음 그림처럼 8명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D가 1인 4명은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이고, D가 0인 나머지 4명은 둘째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각 여성들의 잠재적 주당 근로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1의 경우 둘째를 낳지 않았다면 주당 44시간을 일하지만, 둘째를 낳을 경우 주당 24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이는 이 표에서 각각 Y0과 Y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 1은 둘째를 가지게 되면 주당 20시간을 덜 일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개별 인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성 1부터 여성 8까지 모두는 서로 다른 개별 인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질적 인과 효과, heterogeneous causal effects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인과 효과를 모두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선택만 할수 있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시간을 되돌려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Y1과 Y0 중 하나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Y1과 Y0 중 어떤 값을 관측하게 되는지는 D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Y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D 값이 1이면 Y는 Y1, 즉 우리는 Y1을 관측하고 D 값이 0이면 Y는 Y0, 즉 Y0을 관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볼수 있듯이 사람들의 잠재적 결과 중 하나만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별 인과 효과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평균 인과 효과, average causal effect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둘째를 낳은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는 개별 인과 효과들의 평균 값인 마이너스 8이 되고, 이로부터 둘째를 출산했을 경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주당 근로 시간을 8시간 정도 줄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개별 인과 효과를 평균 내서 이러한 평균 인과 효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각각의 여성에 대해 Y1과 Y0 중 하나만을 관측하고 동시에 둘을 다 관측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평균 인과 효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것은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의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한 다음 그 둘을 비교해 보는 방식입니다. 먼저 D 값이 1인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 Y의 평균을 구하면 2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D 값이 0인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 Y의 평균을 구하면 44시간이 되므로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21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볼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거의 일주일에 3일을 덜 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구했던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인 마이너스 8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측된 결과 값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 편향, 즉 selection bias라고 불리는데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잠재적 결과 모

모형을 통해 인과 효과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선택 편향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편향, 즉 selection bias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즉, 또 다른 변수가 두 집단의 구성에 영향을 주면 선택 편향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과 효과를 정확히 얻기 어려워집니다. 자녀 출산과 주당 근로시간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 여성들은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두 집단의 구성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마치 실험실의 잘 통제된 실험처럼 누군가가 둘째를 출산할지 여부를 무작위로 정해주고 사람들이 그 지시에 따를 경우에 발생합니다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실험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집단 구성에 선택 편향이 존재할까요? 질문을 좀 쉽게 바꿔보면 자녀를 여럿 가지는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저도 알지 못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학력별 자녀 유무의 비율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에는 학력이 나와 있고, 세로축에는 자녀를 가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학력별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데, 역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업이 길어질수록 자녀를 갖게 되는 나이가 늦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대상이 30대 초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고졸이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자의 경우보다 자녀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직종별 자녀 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자녀가 없는 여성들, 파란색 그래프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마지막이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관리직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매우 낮지만 다른 직종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보다 2명 이상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학력이나 직업 등이 여성의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둘째를 가지는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유추해 보면 보다 커리어 중심적인 여성들이 둘째를 출산하는 경향이 낮고 직장보다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여성들이 둘째를 출산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둘째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둘째를 갖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직장보다는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둘째를 갖지 않기로 한 여성들에 비해 잠재적 근로시간이 더 평균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만약 둘째 출산 여부가 무작위로 결정되었다면 두 집단의 평균적인 잠재적 근로시간, 즉 둘째가 없을 때 일하는 시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D값이 1인 여성들, 즉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의 Y0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31인 반면 D값이 0인 여성들, 즉 둘째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의 Y0의 평균은 44입니다. 즉, 만약 둘째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둘째를 출산하기로 선택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3시간 정도 더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이 바로 선택 편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를 가진 여성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23시간이며, 둘째를 가지지 않은 여성들은 주당 평균 44시간 일하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두 집단의 실제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는 21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둘째를 가진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인 8시간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둘째를 가지는 것이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둘째 출산 여부를 선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편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시에서는 둘째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직장에서 시간을 덜 보내려고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선택 편향이

편향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대기업 혹은 좋은 직장일수록 사내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 중에서도 커리어에 중심을 두고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까 음의 값으로 나타났던 선택 편향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혹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 편향이 문제라면 이를 직접 계산해서 그 값을 제거해주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이 만약 둘째를 낳지 않았다면 얼마나 일할지, 즉 잠재적 결과 Y0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 편향의 값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실험처럼 무작위로 선정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제 변수를 이용해서 선택 편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택 편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작위로 두 집단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거나 하는 개인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작위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제 변수를 사용하여 선택 편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들었던 예시에서 학력과 직종에 따라 여성의 출산율이 다르다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같은 학력과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학력과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라면 직장과 가정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학력과 직업만으로 부족하다면 배우자의 소득 혹은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유무 등도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학력과 직업,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통제한다는 말은 학력과 직업, 배우자의 소득 등이 같은 여성들 안에서는 둘째 출산 여부가 마치 무작위로 선정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제 변수가 같은 여성들 중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선택 편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의 평균 인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1, 2, 3, 4, 6, 7이 같은 학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라고 하고, 이 6명의 여성들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 1, 4와 그렇지 않은 여성 2, 3, 6, 7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의 평균 인구 효과는 마이너스 10으로 주당 평균 10시간 덜 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개별 인과 효과를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균 인과 효과는 우리가 알고 싶은 값입니다. 이 값을 얻기 위해 우리가 관측되는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선 D값이 1인 여성들, 둘째를 낳은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은 32이고 D값이 0인 여성들, 즉 둘째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은 44이어서 그 차이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즉, D가 1인 여성들과 D값이 0인 여성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의 차이는 12시간이고, 이는 평균 인과 효과인 10시간과는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 2시간 차이가 바로 선택 편향입니다. 이 예시에서도 여전히 선택 편향은 존재하지만 학력과 직종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면 선택 편향의 값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비슷한 학력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Y0, 즉 둘째를 가지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 주당 근로시간이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선택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 때는 잠재적 결과를 다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집단들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가급적 많이 통제함으로써 선택 편향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방법은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때 결과 값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골라내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둘째 출산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변수들을
머신러닝 방법으로 선

선정한 다음 분석을 진행한다면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택 편향을 줄이고 보다 정확히 평균 인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최근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제 변수, 즉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비슷한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선택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의 예시에서도 보았듯이 통제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선택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 변수, 즉 Instrumental Variab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구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변수, 즉 Instrumental Variable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구 변수는 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관련 이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량 경제학에서 다루는 변수들 중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들이 많고 통제 변수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 편향의 문제와 이와 유사한 내생성, 즉 endogeneity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구 변수의 이름처럼 도구 변수는 그 자체가 결과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는 선택 편향이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주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거나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규칙이나 사람들의 관습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경제학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 여부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이후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능력은 평범하지만 좋은 대학에서 운 좋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 여부에 영향을 주되 연봉 등의 결과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대학 교육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클리 대학교의 데이빗 카르디 교수의 1995년 논문에서는 대학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도구 변수로 자란 곳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용했습니다. 즉, 대학교 근처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학에 갈 확률이 실제로 더 높다는 사실과 우리 집이 대학교 근처에 있었다는 것과 내 연봉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랄 때 동네에 대학교가 있었는지 여부를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교육을 1년 더 받는 것이 연봉을 10% 이상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집단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택 편향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자녀의 수와 여성의 노동 공급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IT의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와 노트르담 대학의 윌리엄 에반스 교수가 함께 쓴 1998년 논문에서는 자녀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수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선택 편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앵그리스트 교수와 에반스 교수가 사용한 도구 변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별이 같은지 여부입니다. 이게 왜 도구 변수가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는 서로 다른 성별의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강한 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자녀의 구성은 아들, 딸 혹은 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가 같은 성별이라면 다른 성별의 자녀를 얻기 위해 셋째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3, 40명가량의 여성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에서 실제 확인을 하고 자녀의 성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가정하에서 첫째와 둘째의 성별이 같은지 여부를 도구 변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셋째를 가지는 선택은 마치 무작위 선정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므로 선택 편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알파벳 Z라고 하고 0과 1두 가지 값만 가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도구 변수의 값이 1이라는 것은 도구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며 0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구 변수는 여러 값을 가져도 괜찮습니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도구 변수 Z는 잠재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잠재적 결과는 선택 변수 D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도구 변수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건을 배제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도구 변수의 예시들을 통해 이 배제성 조건을 설명하자면 집이 대학교 근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적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별이 같다는 것이 그 여성의 잠재적인 주당 근로시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잠재적 결과와 비슷한 잠재적 선택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도구 변수 Z의 값 0과 1에 따라 잠재적 선택은 D0과 D1 이두 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D0은 만약 도구 변수가 0이라면 하게 될 선택, 그리고 D1은 도구 변수가 1이라면 하게 될 선택입니다. 실제 결과와 잠재적 결과의 관계처럼 실제 선택과 잠재적 선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즉, Z 값이 1일 때 실제 선택 D는 잠재적 선택 D1과 같고 Z 값이 0일 때의 실제 선택 D는 잠재적 선택 D0과 같아지게 됩니다. 도구 변수의 두 번째 조건은 도구 변수 Z가 잠재적 결과, 즉 Y0, Y1, 그리고 잠재적 선택 D0, D1과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독립성입니다. 이 조건은 도구 변수의 값이 마치 무작위 선정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대학교 근처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잠재적 연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첫째와 둘째가 같은 성별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여성 동료의 잠재적 주당 근로 시간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구 변수의 값은 잠재적 선택 변수와도 독립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다음에 다룰 잠재적 선택에 따른 사람들의 여러 유형의 비율이 도구 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제성과 독립성 외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은 관련성입니다. 도구 변수가 선택 변수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도구 변수가 사람들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변수를 도구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이세 가지 조건, 즉 배제성, 독립성, 그리고 관련성을 만족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변수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선택 편향을 제거하고 인과 효과를 추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맨 처음 예시, 둘째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여성의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므로 선택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사용한다면 어떤 변수가 적당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본건 이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자주 어울리는 친한 친구 중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 아이 둘을 기르는 것에 대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실제 아이가 둘 있을 때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둘째를 낳는 선택에는 영향을 줘서 관련성 조건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녀가 둘 이상 있다는 것이 여성의 근로시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배제성 또한 만족합니다. 독립성의 경우 여성들이 학력과 직종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귄다라고 가정하면 쉽게 성립할 것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비슷한 학력과 직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여성들의 학력과 직종을 통제 변수로 사용한 후에 도구 변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도구 변수를 찾았다면 잠재적 선택 변수의 값에 따라 여성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변수 D는 0과 1의 값을 가지므로 잠재적

잠재적 선택 변수 D0과 D1 역시 각각 0과 1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잠재적 선택 변수의 값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어의 편의를 위해 D가 1의 값을 가지면 어떤 선택에 참여하는 것으로, D가 0의 값을 가지면 불참하는 것으로 부르겠습니다. 즉, D0이 0 혹은 1일 때, 그리고 D1이 0 혹은 1일 때네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는 항시 참여자, 항시 불참자, 순응자, 그리고 반항자가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D0과 D1이 모두 1인 사람들로 항시 참여자, 영어로는 always taker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구 변수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D값이 1로 항상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의 예시에서 항시 참여자들은 도구 변수, 즉 친한 친구의 자녀가 둘 이상인지에 상관없이 둘째를 낳는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D0과 D1이 모두 0인 사람들로 항시 불참자, never taker라고 불립니다. 항시 참여자와 비슷하게 도구 변수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D값은 0으로 항상 불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의 예시에서 항시 불참자들은 도구 변수, 즉 친한 친구의 자녀가 둘 이상인지에 상관없이 둘째를 낳지 않는 여성들입니다. 항시 참여자들과 항시 불참자들은 도구 변수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도구 변수를 통해 인과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도구 변수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유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D0은 0, D1은 1인 사람들로 순응자 혹은 complier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도구 변수가 0일 때는 참여하지 않지만 도구 변수가 1이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구 변수 값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순응자라고 부릅니다. 둘째 자녀 출산의 예시에서는 친한 친구가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둘째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를 낳지 않는 여성들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D0은 1, D1은 0인 사람들로 반항자 혹은 defier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청개구리처럼 도구 변수가 0일 때는 참여하고 도구 변수가 1이 되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응자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항자라고 불립니다. 둘째 자녀 출산의 예시에서는 친한 친구의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역시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둘째를 낳지 않고 반대로 자녀가 2명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럼 난 낳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둘째를 낳는 여성들입니다. 순응자와 반항자들은 도구 변수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인과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면 도구 변수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순응자들과 반항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반항자들은 순응자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므로 평균 인과 효과를 구할 때그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순응자와 반항자 모두 둘째 자녀 출산 시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개별 인과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 인과 효과를 구하면 둘째를 출산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평균 인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항자들이 없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모노토니시티라고 불리는데요. 동질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도구 변수의 세 가지 조건, 배제성, 독립성, 관련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동질성 조건도 만족한다면 이제 도구 변수를 사용하여 평균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도구 변수를 사용하면 어떤 집단의 평균 인과 효과를 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변수를 통해 평균 인과 효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둘째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의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선택 변수 D와 도구 변수 Z 모두 0 또는 1의 값만 가집니다. 따라서 D값과 Z값을 살펴보면 해당 여성이 어떠한 유형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 1은 D값이 1이므로 둘째를 출산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성의 친한 친구 중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도구 변수의 값이 1이 되어서 Z값이 1이 됩니다. 이 여성의 D, Z값이 모두 1이므로 이 여성은 항시 참여자 혹은 순응자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D1과 D0 값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는데 잠재적 선택은 우리가 동시에 관측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유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 E의 D값은 0, Z값은 1이므로 이 여성은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친한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E는 항시 불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1과 D0을 우리가 동시에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관측되는 D와 0부터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3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친한 친구도 없고 본인도 둘째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성이 항시 불참자여서 둘째를 가지지 않았는지 혹은 도구 변수가 1이 아니어서 둘째를 가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 3은 항시 불참자 혹은 순응자입니다. 여성 4의 경우 도구 변수의 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했으므로 이 여성은 항시 참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 2와 마찬가지로 D1과 D0을 동시에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수 있는 것은 순응자와는 달리 항시 참여자와 항시 불참자는 데이터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독립성 조건에 따르면 사람들의 유형은 도구 변수의 값 0과 1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Z가 0인 사람들 중에 확실히 항시 참여자인 사람들의 비율을 알수 있다면 Z가 1인 경우에도 같은 비율의 항시 참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값이 1인 사람들 중에 확실히 항시 불참자인 사람들의 비율을 알수 있다면 Z값이 0인 경우에도 같은 비율의 항시 불참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집단에서 항시 참여자의 비율은 Z값이 0인 여성들 중에 D값이 1인 여성의 비율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시 불참자는 Z값이 1인 여성들 중 D값이 0인 여성의 비율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Z값이 1인 사람들 중 D값이 1인 사람들의 비율은 항시 참여자와 순응자의 비율을 합친 값이므로 이 값에서 항시 참여자의 비율을 빼주면 순응자의 비율을 알게 됩니다. 혹은 전체 1에서 항시 참여자와 항시 불참자의 비율을 빼줘도 마찬가지로 순응자의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항시 참여자의 비율을 알기 위해 Z값이 0인 여성들 중 D값이 1인 여성들이 몇명 있는지 살펴보면 5명 중에 2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항시 참여자가 40%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항시 불참자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 Z값이 1인 여성들 중 D값이 0인 여성들, 즉 둘째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비율을 구하면 3분의 1, 즉 항시 불참자는 약 33%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들 중 순응자의 비율은 전체 1에서 항시 참여자와 항시 불참자의 비율을 뺀약27%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항자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반항자란 도구 변수가 1일 때는 참여하지 않고 도구 변수가 0일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Z값이 1일 때 D는 0이 관측되고, 그리고 Z값이 0일 때는 D1이 관측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확실히 항시 불참자이거나 확실히 항시 참여자인 사람들을 더 이상 구분해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유형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내용에 이어서 도구 변수를 사용하면 어떤 평균 인과 효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균 인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도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은 순응자와 반항자 집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항자는 없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은 순응자들입니다. 따라서 도구 변수를 통해 평균 인과 효과를 구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순응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구 변수 Z가 1인 여성들의 Y값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는 24, 52, 16의 합을 구한 다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 30.7을 얻게 됩니다. 즉,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친한 친구가 있는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은 약 30.7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도구 변수 Z가 0인 여성들의 Y값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5명의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Y값의 평균은 35.2입니다. 즉,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은 3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두 값의 차이를 계산하면 30.7 빼기 35.2가 되어서 4.5를 얻게 됩니다. 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 값은 바로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 곱하기 수능자들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수능자들의 비율로 Y값의 평균값의 차이를 나눠주면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앞에서 수능자들의 비율이 27%라는 것을 구했으므로 마이너스 4.5 나누기 0.27을 계산하면 약 마이너스 16.7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로서 수능자들은 둘째를 출산했을 때약 16.7시간을 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트 교수의 논문에서는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즉 줄여서 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도구 변수를 통해 평균 인과 효과를 계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집단 전체의 평균 인과 효과가 아닌 한 유형, 즉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앞에서 구했던 다른 평균 인과 효과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 즉 D값이 1인 여성들의 둘째 출산의 평균 인과 효과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D값이 1인 여성들의 개별 인과 효과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실제로 계산할 수 없는 값입니다. 단순히 둘째를 낳은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한다면 선택 편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제 변수를 사용해서 비슷한 학력과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골라내서 그중 둘째를 낳은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선택 편향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균 인과 효과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표에서 여성 1, 2, 3, 4, 6, 7은 비슷한 학력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 둘째를 출산한 여성, 즉 D가 1인 여성 1과 4의 평균 인과 효과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역시 이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D가 1인 여성들의 평균 근로시간인 32시간과 D값이 0인 여성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4시간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12를 얻게 되므로 우리가 알고 싶은 평균 인과 효과인 마이너스 10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값들과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비교해 보면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가 주당 16.7시간 덜 일하게 된다는 것으로 다른 값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구 변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값은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로서 이 값은 둘째를 출산한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 혹은 모든 여성들의 평균 인과 효과와는 다른 값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중에서는 수능자뿐만 아니라 항시 참여자나 혹은 항시 불참자도 존재하는데 도구 변수는 항시 참여자 혹은 항시 불참자의 평균 인과 효과는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면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함의를 지닐까요? 첫 번째로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과 효과의 추정 값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구 변수에 따라 수능자들의 비율이 클 수도 혹은 작을 수도 있으며 수능자들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자들의 평균 인과 효과를 가지고 항시 참여자나 항시 불참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집단의 인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무리한 해석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도구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능자 집단이 도구 변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1970, 80년대에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별이 같으면 셋째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셋째를 낳았을 때 여성이 얼마나 덜 일하게 되는지를 추정한 앵그리스트 교수와 에반스 교수의 1998년 논문에서 수능자들은 첫째와 둘째의 성별이 같으면 셋째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셋째를 낳지 않는 여성들입니다.

0: 만약 첫째와 둘째가 둘다 아들인 경우와 둘다 딸인 경우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아들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기로 한 순응자와 딸이 둘 있을 때 셋째를 낳기로 한 순응자는 조금 다른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가 모두 아들인 경우를 도구변수 1로, 모두 딸인 경우를 도구변수 2로 사용하여 각각 평균 인과효과를 구해보면 도구변수 1을 사용해서 얻은 평균 인과효과가 도구변수 2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즉, 아들이 둘이 있어서 셋째를 가진 여성들이 노동 공급을 더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도구변수를 사용해 얻은 평균 인과효과를 해석할 때 도구변수에 따라 그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가 데이터 기반 인과 추론인데 인과 효과를 가지고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 효과의 추정과 더불어서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되었는지 또한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 최근 논문에서 도구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얻게 되는 평균 인과 효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강연의 첫 부분에서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트 교수가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데 1994년 논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논문의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잠재적 결과 모형과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인과 효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도 잠재적 결과 모형이나 도구 변수 역시 사용되고 있었지만 잠재적 결과 모형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도구 변수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다른 한편으로 도구 변수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잠재적 결과 모형과 이질적 인과 효과 대신에 모든 사람이 같은 인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트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우리가 그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업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 도구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선택 편향의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인과 효과에 대해서 좀더 자신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도구 변수를 사용할 때 순응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에 대해 기존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인과 추론에 대해 도구 변수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과학과 다르게 경제학,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임벤스 교수와 앵그리스 교수의 방법론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강연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두 변수의 관계만 본다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와 그 효과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대답을 할...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네,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그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섯 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앱으로 택시 부르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등의 교통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 지금 매일 10분 영어 이 방송도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EBS2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모바일 형태였던 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든가 서비스를 이렇게 학습 차원으로도 영상을 모바일로 볼 수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모바일 학습이죠. 그죠? 학습이란 건 그냥 뭘 배운다는 얘기니까 learn. 곳에 ing형 learning. Mobile learning has become so common these days, right? 그래서 mobile learning 하면 돼요.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뭐 이동하면서 배우는 뭔가를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두 가지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모바일 기기로 하는 학습

0: 학습이라고 생각할게요. Mobile learning. 들어보세요.
1: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0: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죠? You need your device. 그죠? device가 필요한데 어떤 기기예요? 전자기기니까 electronic device. 그죠? 앞에 개인이 붙으면 personal 붙이면 되겠네요. personal electronic device. What do you need? You need your personal electronic device. 그죠? 개인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1: personal electronic device. personal electronic device.
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가 있다. 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watch 해도 될 것 같고요. watch online lectures. 강의인데 온라인상 있죠? on one's phone. 자, 기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앞에 on을 붙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집에서 봐도 되지만 어디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10분 영어 정도의 컨셉은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서 딱 한 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What you can do is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그렇죠? So on one's phone. 소유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Okay.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다.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면 딱 이제 앞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강의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원고 쓰러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같은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many students 휴대전화로 이런 거를 on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on their phones. with 하지 말고 on. 기기 앞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on. 통일하세요.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해서 students에다가 s 붙여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복수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또 일반화시키고 on their phones. 자, 복수형 세 가지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0: 접근 뭐라고 할까요? Access. 맞아요. Easy to access. 자, 요 access는 이제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이 쉬운 이런 말이 돼요.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are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or classes are easy to access.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무조건 싸다는 아닌 것 같아요. Cheap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과정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cheap 이러면 안 되고 cost effective 요거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요? 비용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에 이 정도 퀄리티면 그죠? 괜찮은 편. 이게 뭐예요?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right? Online lectures ar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0: 그 다음에 feedback은 영어 단어니까 feedback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feedback 쓰면 되는데 받다 동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쓸까요? Get 쓰면 돼요. Get instant feedback. 즉각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백채널 같은 걸로 이제 텍스트로 보내야 되고 get instant feedback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또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instant feedback. Get instant feedback.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좀 쉽고 비용 효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쉽다. 비용 효율이 높다. 자, 아까 두 가지 하면 돼요. Easy to access 하나, cost effective 하나 붙여가지고 online course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r easy to access, 접근이 쉽죠? and cost effective, 그죠? or에다가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or easy or cost effective. 자, 다시 한번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자, 두 가지 장점을 한 문장에 넣어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영어 코스로 넘어갈까요? 전화 영어를 저도 실제 몇 개월 수강해서 해봤어요. 최근에 해봤습니다. 최근에 해봤는데 앱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 피드백도 올라오고 거기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다 나와 있고 그죠? 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전화 영어 코스 자체만 영어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모바일 서비스니까 결국에는 통화도 하지만 그 인터넷 전화, 그 회선 자체를 이제 많이 하니까. phone-based. 자, 전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의미로 based가 들어가야 돼요.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자, 이게 주로 하는 게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대화,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한 전화 기반의 코스이기 때문에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하면 원어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화 영어 코스로 이해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0: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레벨 테스트죠?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아야 그쪽에서 커리큘럼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레벨 테스트라고도 해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placement test. 어디에 이 사람을 place 갖다 둬야 되는지. 즉, 커리큘럼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7이나 6이나 이분한테 placement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로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Take a placement test. 들어보세요.
1: Take a placement test. Take a placement test.
0: 대부분의 전화영어 업체들이 뭐 수준이 얼마인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자, 요거는 통화하다를 그냥 뭐 따로 하는 말은 없고 talk인데 요 전치사가 중요해요.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하면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위로 오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뭔가 얘기할 때는 우리 say, you say talk over the phone. 요 꼭 기억할게요. 자, 들어볼게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문장 해볼까요? 전화상으로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전화영어를 여러분이 하고 계셔. 혹은 해본 경험 있어. 그러면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상으로 그냥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죠? 그럼 talk over the phone을 넣어볼까요? 영어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I talk to a teacher.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죠? In English, 영어로 over the phone 하면 되겠네요. Talk over the phone. 요 중간에 넣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과 영어로 전화상으로 얘기한다.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Talk to도 되고 요 전치사는 talk with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의미상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0: 네, 오늘 정리해볼게요. 자, 전화기로 온라인 강좌를 시청하다. 자, 요거 표현 아까 나왔었던 거죠.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누구누구의 전화기로 할 때 on 쓰세요.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그 다음에 접근이 되게 쉽죠. Easy to access.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마지막으로 전화영어 프로그램 같은 건 전화상으로 통하는 거니까 자, 전치사 talk over the phone 들어보세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상에서 학습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everyone.

under it. 마지막에 여기 ate이지만 그냥 i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빨리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강세 한번 들어보세요. considerate. Wow, she's so considerate. You're so considerate. 네, 강세가 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음이 어렵다고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그 영어 사전에서 이제 한번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considerate. considerate은 사려 깊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 주로 considera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considerate when the person tries to not give the other person any inconvenience or discomfort. So thinking about the other person in a very deep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at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배려해주셔서 고마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Okay?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불편함을 안 주려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네,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kind, 친절하다, 그쵸? And considerate,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항상 남을 생각해 주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그러면 you're very considerate. 누구에 대해서요?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거니까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attentive라는 단어로 넘어갈게요. 간단히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단어가 조금 기니까 음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고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연결하셔서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에 attentive, attentive.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attentive. Attentive. You're so attentive. He's very attentiv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Attentive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상대방을 위해 신경을 쓸 때 attenti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attentive refers to someone who gives a lot of attention to something, especially the smaller details. Okay. 그래서 attentive 단어가 그 attention, 주의, 주목, 이 단어랑 매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Attentive. 신경을 쓰는. Attentiv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Okay? 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매니저분이 보통 이렇게 뭐 피드백을 원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호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attentive.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랑 같이 이제 가족끼리 체크인을 했는데, 객실 안에 아기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attentive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해.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부터 성향부터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잘 좀 예리하게 섬세하게 그거를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웨이터들이 친절하고 friendly 그리고 세심했어. Okay? Attentive. 여기서도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detail. Okay?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사람에 대해서 consider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남의 감정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있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는 attentive.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적으로 많이 신경 써줄 때는 attentive, okay? Considerate 하고 attentive.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여러분,
1: Emergencies입니다. 네.
0: 비상상황, 응급상황입니다. 자, emergency라는 것은 물론 진짜로 비상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요. 뭐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그냥 급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emergency입니다.
1: Yeah, it could be anything really light. Like, let's say I need hairspray right now for this show.
0: It's an emergency.
1: It's a hair emergency.
0: 네, 그렇게 okay. 부를 수도 있는데요.

0: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 Okay.
0: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 That's
0: 볼까요?
1: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rue friends help in emergencies.
0: 진정한 친구들은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라는 뜻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블루인 씨입니다.
0: 블루인 씨의 요약 문장 만나러 가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 씨
0: 나와주세요.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좀 더 긴 설명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oom said,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Emergency도 나왔고, hardship도 나왔어요. Hardship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번역되기도 mm-hmm. 하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들이란 those who are there for you, be there for someone 하면은 그곳에 있어준다, 곁에 있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Mm-hmm.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Mm-hmm. 그래서 어떤 비상 상황이나 hardship,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mm-hmm. 뜻이고요.
1: Very true. Mm-hmm.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1: �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그런데 언제?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기꺼이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so many people, 정말 많기 때문이죠.
1: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1: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0: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이 많지만,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라는 것은 겪는 걸 말하고요.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어떤 힘든 상황을 겪게 되자마자, they suddenly aren't there. 갑자기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갑자기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The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1: Anymore.
0: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질 않아요.
1: And she gives us examples of that support.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0: 여기서 말하는 그 support you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In any sort of
1: Hardship.
0: 어떤 종류든 간에 어려움이나 곤란을 말하죠. That you are going through. 어떤 상황을 go through 하는 것은 겪게 되는 거죠.
1: Yeah.
0: 지나간다는 거는.
1: You're experiencing a hardship,
0: 네.
1: right?
0: 그래서 hardship 이 부분 뒤를 좀 바꿔보자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are experiencing 아니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have 아니면 you find yourself in.
1: Oh, that's a
0: Yeah.
1: good one.
0: There
1: You find
0: are
1: yourself in.
0: many different
1: Or
0: ways.
1: any sort of hardships that happen. You can use
0: happen.
1: it differently.
0: 네.
1: Yeah.
0: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바꿔보세요. 네. 그 중에는 물론 좀 많이 자유롭게 바꾼다고 시도하다 보면 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1: Yeah, it's okay.
0: 써보시고 상대방 반응도 좀 보고
1: Yes,
0: 하시면
1: that's
0: 됩니다.
1: important. She says next.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0: 네, 멘탈 서포트를 의미할 수도 있고
1: Right?
0: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 내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갑자기 이걸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or friends that go just go out of their way. 자신이 가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이만큼 여기로 가면 되는데 누구를 태워다 주느라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은. 그렇지만 해준다.
1: Yeah, when they go out of their way, basically it means it's difficult for them to do it for
0: 네,
1: you.
0: 그래서
1: It's not an easy thing to do.
0: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지금 급한 상황일 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고생해 주는 거, 일부러 애를 써 주는 그런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서포트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1: True. So let's find out about her experience.
2: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1: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0: I remember one time I was 하면은 네.
1: Stranded. 어.
0: 다시 한번. Stranded.
1: Stranded.
0: 네. 일단 stranded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발이 묶인 거죠.
1: Yes, stranded. You can't go anywhere. You're stuck.
0: You're stranded. So we hear news stories about people stranded at an airport
1: Oh,
0: or
1: yeah.
0: at a port. 어떤 배가 떠나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1: Yeah.
0: 아니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그렇다고 그냥 뭐 다시 어디 호텔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냥
1: They
0: 거기서
1: can't.
0: 그냥 기다린 상황일 때 stranded.
1: Stranded. They're literally stuck there. They can't go anywhere else.
0: 네.
1: The most common one that people say in movies is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0: 무인도에,
1: Yeah.
0: 네, 그렇죠. 무인도에 갇혔을 때.
1: Stranded.
0: 그래서 stranded는 그 뉴스 사이트, 영어권 뉴스 사이트에 가시면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 Yeah.
0: 몇 명이, 뭐 몇천 명이 stranded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I remember one time이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걸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어요.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
1: Yeah, it broke down, I
0: 네,
1: guess,
0: 고장이
1: right?
0: 났어요. Broke down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인데.

0: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함께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Friends are there to lend an ear, shoulder, or hand in times of need.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0: 네, 같이 읽어볼게요.
1: Mariah says,
0: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내 친구들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준다.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비유적인 표현이죠. Drowning 하면 물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financial emergencies.

0: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1: Mentally.
0: 항상 정신적으로 힘을 준다. 그리고
1: Perfect. Jamie says.
0: Friends are there to 이 부분 표현들이 재밌어요. Lend an ear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 귀를 빌려주는 거니까 이야기 들어주는 거고, lend a shoulder 하면은 뭐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1: Oh,
0: 네,
1: a shoulder to cry on.
0: 예,
1: Usually you go like.
0: 그렇죠. 기대서 울수 있게 토닥토닥 해주는 걸 말하고요. Lend a hand 하면은 you know, give a hand,
1: To give a
0: 도와주다.
1: hand, to help you,
0: 네,
1: right?
0: in times of need,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고요.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Empathize라는 것은 you feel the same
1: Yeah, you
0: kind of
1: feel the
0: pain.
1: same. When you're happy, I'm happy. When you're sad, I feel sad for you. Like,
0: 네,
1: ah.
0: 그렇죠.
1: Yeah.
0: 그런 공감을 해주고 연민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1: True.
0: Crisis라는 것은 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1: All right.
0: all true, I think.
1: This is all very true. And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Jo.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of Mission Pirate Puzzle. 네, 지난번에 Remember, Shinoi and Toby, where did they go? They went inside the game. 네, 게임 안으로 들어갔죠? Character, 게임 character이 된 거예요. Okay, what's going on?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 분명히 이제 저번에 또 Chaos Crew를 호출을 했으니까 도착하겠죠? Alright, now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Al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hurl, 던지다. 네, 이게 던지는 게 굉장히 세게 던지는 거예요. To hurl. Alright, the second word is to defend. To defend, 방어하다. Alright, and the third word is stowaway. Stowaway, 처음 들어봤죠? 밀항자.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자, 오늘은 어떤 Chaos Crew, 히어로가 나타날지 궁금하죠? Alright, let's begin reading. Tech expert Bug has joined the game. Action ready Salama has joined the game. Super cool Merit has joined the game.
1: Have you redecorated?
2: We've been patched into some digital entertainment software. Why is some fiend hurling coconuts at us?
1: Hello, my furry amigo. What's got you so worked up?
2: I've located the exit point. It's in Captain Rockhart's treasure chest, whatever that is. Is anyone familiar with such an object?
3: I know where it is. But we've never managed to reach it before.
1: You've never had us with you before.
3: Mom, Dad, we can move around ourselves, but can't jump or spin. You'll need to press the action buttons when we tell you.
1: The Chaos Crew don't need any help.
2: We have our own action moves.
4: I'll be Shinoi.
5: Okay, I'll be Toby.
0: Okay, 친구들, 네, 우리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히어로. 자, Bug, Salama, Merit 이제 왔는데, 우리 Salama가 Why is some fiend hurling coconuts at us? 이렇게 말을 하는데, to hurl, 던지다. 네, 친구들, 던지는 거는 to throw 이런 동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hurl은 아주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확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게임을 나오고 싶으면은 이 출구 포인트, 엑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 포인트는 treasure chest. 자, 보물 상자에 있습니다. 글로 가야 되는데 이 시노이하고 토비는 알아요. 이거 대해서 게임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게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Al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3: Press the star button for jump, Mom. Now. Oof. Now press the square button for defend. Dad, stop pressing the circle button. That's for spinning. Whoa! Whoa. Press jump. Press jump.
5: Oh. Oh, sorry.
1: Oh, I think I've got it now.
3: Defend! Jump! Spin! Defend!
5: Bananas?
3: When we get to the cliff edge, we have to jump as far as we can.
6: Cliff edge?
7: Jump!
0: 자, 자,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 게임기를 작동을 잘 못해요.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노야하고 토비가 좀 고생을 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막 점프를 하면은 요걸 눌러야 되고 defend 동사고요. 자, 방어하다. 네, 뭐 jump, defend 계속 뭐 spin 막 돈다.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 토비가 잘못 아빠가 잘못 눌러가지고 계속 spinning 돌고 있는데요. 이제 배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막 바쁘네요. 네, 계속 읽어요.
1: 오! Did you know this was going to be here?
2: I hoped it would be here. The exit point is far below us. Watch out for the seagulls!
1: So, the ship of no hope has some snotty stowaways?
2: Myra returns from walking Milo.
6: Since when did you two play computer games?
7: Since your brother and Toby got stuck in one.
0: 네, 드디어 해적선을 찾고 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The ship of no hope has some snotty stowaways 이렇게 말을 하는데 stowaway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밀항자예요. 그러니까 몰래 배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stowaway라고 합니다. 자, 더 Let's see what happens, okay? Let's continue reading.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모기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어, 너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보호르던데요.
0: 아,
1: 저의 경우
0: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응?
0: 그죠? 긍정적인
1: 아,
0: 마인셋이에요.
1: 그쵸.
0: 예,
1: 아니,
0: 뭔가.
1: 생각은 그렇...

0: 혼혈할 수 있는데 진짜 혼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혼혈할 이유는
1: 그냥
0: 없으니까.
1: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자,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0: 아, 진짜 신기해.
1: 이런 느낌. 그렇죠.
0: 저도 그 생각 많이 한적
1: 이게
0: 있거든요.
1: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볍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0: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1: 있다. 그렇죠. 자, 모기 물린 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텐트?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What?
2: 헌혈, 헌혈.
1: 헌혈?
2: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1: It's okay.
2: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1: What?
2: 근데,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어?
2: 어? 모기, 콕! 간질간질. Why?
1: What?
2: Why?
1: Oh,
2: Why?
1: why?
2: 모기, 콕! Why? Itchy, itchy.
1: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2: Oh,
1: Ah,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Between your toes?
1: Between my toes.
2: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1: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0: 좋습니다.
1: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0: 그러게요.
1: 됐는데.
0: 예.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1: 미리 해놔야 돼요.
0: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오.
0: 텐트 안이니까요.
1: 네.
0: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1: 네.
0: 맞죠?
1: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0: 너무 감사해요.
1: 아우, 천만입니다.
0: 이렇게 배려심
1: 천만에요.
0: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1: 약간
0: 그죠?
1: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0: 무슨 말씀이세요?
1: 자, T-E-N-T, 텐트 정답 맞습니다.
0: Yeah.
1: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0: 텐트 안쪽에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때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0: Yes.
1: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0: 네.
1: 많은 모스키토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0: 있다.
1: 뭐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했죠? There is or there
0: There are.
1: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0: 그쵸.
1: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0: 네.
1: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이런
0: 예.
1: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0: are.
1: There are 뭐뭐들
0: 예.
1: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0: 그쵸, 재밌어요.
1: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0: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0: 네.

0: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때 field를 씁니다.
1: Field.
0: Alright, 그래서 그 필드에 말들이 있다.
1: 예.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때 in the field라고 쓰거든요.
1: Field.
0: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1: There are
0: 말들.
1: Horses.
0: 그렇죠.
1: In the field.
0: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1: are
0: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1: 예.
0: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1: 네.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1: 자,
0: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1: 아.
0: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Yeah.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1: There?
0: 하시면 돼요.
1: Oh.
0: Are there many cats there?
1: Oh.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대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0: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1: 에헤이.
0: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1: there.
0: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렇죠.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우리의 미션이죠.
1: Mm-hmm.
0: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1: 아,
0: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0: 와서 익숙한 네.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캠핑.
0: 이거 또 경험이야.
1: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share 해도
0: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Okay.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그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1: 에.
0: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1: 아~
0: 헌혈 한마디로.
1: 헌혈이란
0: 진짜
1: 말을.
0: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0: 기부금 같은 거.
1: 네,
0: right,
1: 네.
0: right.
1: 네.
0: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Yeah.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0: 볼까요?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1: 블리든가
0: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1: 어렵잖아요.
0: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0: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 해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해야 되나?
1: 헷갈린다.
0: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예.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1: 그쵸, 그쵸.
0: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약간 뭐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0: 살짝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right.
1: 정겨워요.
0: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예.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1: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mind?
0: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Do you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1: 네네.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난 꺼려요.
0: 꺼려요.
1: 예.
0: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와.
0: You know what I mean?
1: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꺼리실까요? 이러면
1: No. no.
0: 이렇게
1: okay.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0: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긋고 뭐 난리
1: 예,
0: 나잖아요.
1: 신발 누고.
0: 아, 다 그렇죠?
1: 예, 예.
0: 아,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요. 만국공통일걸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모기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1: 아, 그건데? 아, 그거 봐.
0: 스크래치?
1: 아니에요. 스크래치
0: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0: 상처.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1: 뭐
0: 충격적인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1: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1: 어깨 너머로.
0: Alright.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Okay. 아니구나.
0: 자, 정답은?
1: 아우.
0: itchy.
1: 아.
0: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이랬어요.
1: 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1: 예.
0: 아, 네, 슬기씨. 좋습니다.
1: 예.
0: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

0: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 예.
0: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오?
0: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1: 에?
0: 오케이? itchy, itchy
1: 오?
0: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네.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1: 아.
0: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1: 예.
0: itchy, oh itchy,
1: itchy,
0: itchy.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1: 어?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1: 네.
0: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 우와.
0: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Right.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1: So.
0: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1: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1: 네.
0: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1: 아하.
0: 왜 그렇게나 itchy한 거야?
1: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1: 예.
0: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1: Why is it?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in
1: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1: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오케이. Yeah.
1: Why is he so mad?
0: 그죠.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1: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he so mad?
0: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1: 아, 예.
0: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아,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쵸.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 핑거를
0: 발가락 진...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1: 아,
0: 때 있죠.
1: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0: 핸드랑
1: 핑거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오, 와 발가락은 나.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0: 네.
1: 네. My toe!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1: 예.
0: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1: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네. Okay?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형 때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 정리해 볼게요.
1: bite bit bit 아니에요. bite bit bit.
0: bite bit bit. bi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제가.
0: Right. PP 형태로는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아,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보세요. 아,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너무 무서워요. 에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에.
0: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1: 사이에.
0: 거죠.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1: 아,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아하.
0: So,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1: 아.
0: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아하.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할 때. 아,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1: 네.
0: 표현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Mm-hmm.
0: 나 그걸 나눠 먹는 거 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Mm-hmm.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뭐한. 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0: So
1: mad?
0: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0: So
1: so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Oh, did you?
1: Are you okay?
0: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0: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 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네.
1: 딱딱딱딱.
2: 네.
1: 오, 오.
2: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1: Horse?
2: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2: Huh?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슬림아?
2: Yeah, slim. Thank you,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어디서 나누고
1: 여기서 한번
0: 싶은가요?
1: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포로 할게요.
0: Okay.
1: 포로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1: 먹고
0: 감자칩
1: 싶어서.
0: 먹고
1: 예,
0: 싶었죠? 네.
1: 감자칩 맛있잖아요.
0: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1: 맞아요.
0: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f.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수 있는 정말 한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

0: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래서 저는 굿이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아,
0: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1: terrible.
0: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네.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 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네,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1: 아하.
0: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Janet.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1: Mm-hmm.
0: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1: 말 보이게 찍어야 돼.
0: 네.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 뭘 잘못했어
1: 그쵸.
0: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0: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요.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0: 아.
1: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얘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1: 에이.
0: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아무튼 괜찮아요.
0: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것만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1: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되게 잘 찍어주세요.
0: 맞아요.
1: 요즘에는 다들 했어요.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네.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렇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1: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1: 조각상.
0: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

0: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현재형으로 I want that.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저그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와우,
0: Ooh,
1: 나
0: like
1: 지금 너무
0: that.
1: 깜짝 놀랐어.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0: 이거
1: 솔직히
0: 이제
1: 말해서.
0: 외국 가서 그대로 남 찍어줄 때.
1: 그러네요.
0: Do you want the giraffe
1: Giraffe
0: in the
1: in the
0: picture,
1: picture?
0: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1: 예.
0: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 네.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1: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부터 해가지고
0: yes.
1: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래가지고 이거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0: 거의
1: 잘 쓰고 있어요.
0: 백그라운드.
1: 예.
0: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원 워드로 써서 아 백그라운드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1: 스스로
0: 못 찍어.
1: 어떻게 찍었을까요?
0: 그래.
1: 너무 궁금한데요.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My
0: daddy.
1: leg.
0: Okay.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0: 어디
1: 어딨어?
0: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쓴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갠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0: 그렇죠?
1: 그쵸.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0: 근데
1: 우리가 가는
0: 이거는
1: 거예요?
0: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나름대로.
1: 와,
0: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1: 오케이.
0: 그리고 아래쪽. 그래서
1: 네. 정말
0: 어떻게.
1: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0: 아,
1: 예.
0: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1: 아이, 그럼요.
0: 이렇게. 네.
1: 네.
0: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뭐?
0: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1: 저요?
0: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아,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0: 네요.
1: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1: 뭐
0: 알겠어요.
1: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아, thigh, 맞아,
0: thigh.
1: thigh. 아,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thigh.
1: thigh.
0: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0: We all
1: 절대 아니죠.

0: someone,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타겟 랭귀지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 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 내 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아,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0: 똑같은
1: off
0: 거죠.
1: My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1: 아...
0: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 할 때도 cut off.
1: 네.
0: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거
0: 네.
1: 그냥.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1: 네네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Oh,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1: 네.
0: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댄으로.
1: 예. 아,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1: 아, slimmer이구나.
0: 네, 그래서 더 slimmer. 2교급
1: 아,
0: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아예
1: 개념이죠?
0: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0: 그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슬렌더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슬렌더 음료수. 네.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아,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네.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날씬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에.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마른
1: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피부 skin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0: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스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0: 맞아요.
1: 불렀거든요.
0: Right.
1: 그럼
0: 그거는 그냥
1: 그거
0: 스타일일 뿐이고,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키니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0: 사실
1: 보인다 할 때.
0: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또
1: 그렇구나.
0: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이,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1: 네.
0: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0: 그러면서
1: least you got B.
0: a
1: You
0: B.
1: got a
0: 에.
1: B.
0: 오케이.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아하.
0: 오케이?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you
1: Yep.
0: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쓸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알라이트 유 가이즈,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1: 와우.
0: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너 정말 못하는구나.
1: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0: Legs.
1: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3: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3: At least you look slimm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Hm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4: Huh?
5: You look slim. Say thank you.
1: Great job, you guy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1: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네.
1: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0: 오호.
1: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for the day, I'm done for the day.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죠. I'm going to, you know, leave work 이런 식으로 말안 하고 I'm done for the day. Okay? 어떤 식당도 we're done for the day. 끝난 거예요. 영업 시간. That's right. You're done. You're finished. Okay. All right.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ou're leaving? Oh, I have to work late. 아, 가시게요? You're leaving? 네. I have to work late.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All right. So, I have to work late. 사실 이 표현도 아주 좋아요. Work late. So, of course, 이거를 그냥 계속 늦게까지 뭐 아니면은 뭐 저녁까지 뭐 저녁에도 일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새는 뭐 그냥 뭐 퇴근 시간에 딱 거의 다 집에 가죠. But today I have to work late. So this is a good expression. Next one. Yup. Yup is a very casual way of saying yes.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yup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informal하고 뭐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yes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yup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친근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yup 하죠. Alright,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Okay, don't overwork 이렇게 하나요? Alright,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So the key point here is too, too hard. Okay. So don't work too hard. 이거는 무리하지 마세요. Don't study too hard. 이렇게도 부모들은 그런 말을 안 할까요? 너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Let's see that whole thing one more tim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ep. Don't work too hard.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done for the day means 하루 일과가 끝나다, 뭐 퇴근하다. I'm done for the day. 근데 꼭뭐 굳이 이렇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영업하는 데에서 끝났을 때, 아, 우리 이제 문 닫았어요. We're done for the day. 이렇게도 말합니다. All right,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그러니까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미 갔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틴 어디 있어? 아니면은 뭐 크리스 어디 갔어? Oh, he already left. 벌써 갔어. He's done for the day. 오늘 끝났어. 퇴근했어. Okay, next.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자,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모두 집에 가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일하는 척 하면서 한 6시인데 팀장님이 오케이, 자, 우리 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 집에 갑시다. 그리고 후후, 예이! 오케이.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So, of course, any store or a company like business, work related, these places, if they're closed, if they're finished for the day, this is the expression that they use. We're done for the day. Oh, you go to a restaurant and 뭐한 8시 반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Sorry, we're done for the day. 그러면은 we're closed. 그런 말도 있습니다. Alright, next. Work too hard. Work too hard. Now, you know, work very hard는 잘 아시죠? 열심히 일하다. But work too hard는 무리하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So, I'm working too hard these days. I need a break. I'm working too hard these days. I need a break. 저는 요즘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휴식이 필요해요. Yeah, we're all working too hard. 사실, work very hard과 work too hard는 차이가 있죠. Alright. Don't work too hard, you'll get sick. Don't work too hard, you'll get sick. So,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살 날것 같아요. Right? So, don't work too hard means 무리하지 마. Okay.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So, we can also say don't, you know, study too hard.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그냥 공부가 중요하니까 그런 말은 많이 안쓸것 같아요.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right, it's time to like speak out loud. 자, 눈치 보지 말고, you know, who care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요, 바로 What do you think?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이제 차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전기차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를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about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를 ing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ng?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먹이를 주다 라는 feed라는

0: 하는 동사를 얘기라도 되지만 대개는 강아지를 키우다라는 거를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라고 얘기를 해서 feeding a dog 혹은 입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adopting a dog 다양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have라는 동사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기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사다라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buy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전기차는요, 바로 electric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기차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고,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는 것들, 살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푸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카풀이라는 거, 그쵸?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인들을 태워가지고 같이 어떤 장소에 가는 거. 되게 카풀이라는 걸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카풀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풀 자체는 carpool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해서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직접 끌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요. 공유 킥보드를 이제 빌려가지고 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대개는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rent라는 동사랑 많이 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하고 나서는 on electric scoot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 스쿠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복수로 얘기를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해서 공유 킥보드 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를 가지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0: 자, 그럼 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만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당신은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요? 가족분들은요,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What does your family thi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 때는 What do you think이지만 여러분 단수로 얘기를 할 때는 What does 대상 think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es your family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직접적으로 제가 카풀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What do you think about 대상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카풀링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카풀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 그렇죠. 바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 about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요,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다른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각자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한꺼번에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weekly review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차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차의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혹시 밥 한 덩어리를 여러분 한 100번 이상 씹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록이 300번인데 나중에 물이 되지만 그 사이에 변하는 정말로 다른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So make sure to chew over maybe one bite more than 30 or maybe 100 times. Okay? Give it a try and you'll understand what I mean.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weekly review도 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해보는 순서, 예, 음미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Mission possible.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야, 너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해킹을 당했다. My email account has been hacked. 그렇죠? Has been hacked. H-A-C-K-E-D.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미 강력한 건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에서 stronger. 그렇죠. Stronger password. 근데 지금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a strong password. 그러면 약한 걸 쓰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Strong에 ER이 없다면. 이때 that은 생략하셔도 되고 네, 그냥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발음은요. stronger라고 들리지 않고요. strong처럼 들립니다. Strong.

sure.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은요. 내 생각에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맞아, 뭔가 잘못됐어. 기억나세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다. 내 생각에는 해서 바로 I think. 그렇죠?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래서 예, add up이 전체를 합산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합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당연히 반응은 something's wrong. 만약에 추측이면 something must be wrong 이거고요. 사실이면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100% 확실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뒤에 add up 이렇게 안 들리고 add up, add up. 네, 그래서 잘못되면 li. 그런 거 아니니까 add up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왜 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대요. 물론 당연히 이때 쌤은 남자 예, Samuel 할 때 그 쌤이 아니고 Samantha, 아시겠죠? Samantha 해서 사만다 할 때 그 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 Now I know why.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Now I know why Sam cried. 왜 울었는지. 그런데 눈이 튀어나오도록 Sam cried her eyes out. 해서 발음이 느낌도요. Cried her 이렇게 연결됩니다. Cried her eyes 이렇게 안 들리고요. Cried her eyes out. Eyes ou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결됐고요. 갑자기 떠났대. Her boyfriend suddenly left her. 그래서 suddenly로 안 들리고 suddenly, suddenly 하면서 노래 불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누굴 떠나다가 leave someone. 됐죠? 물론 뒤에 도시가 나오면은 그 도시를 떠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leaving London. 그렇죠? I left Paris a couple of days ago. 뭐 한 이틀 전에 파리를 떠나왔어 라고 할 때도 left라는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랬어야 한다는 건 나도 알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살짝 그렇죠. 후회나 일종의 비난을 할 때 유니까 you should have 빨리 하면 you should have but 확보다니까 reserved 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그렇죠? 그랬더니 I know I should have. 그래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라는 얘기죠. 하나 주의하세요. 어감을 바꿔볼까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I could've예요. C-O-U-L-D만 쓰시면 돼요. 내가 할 의지가 너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맞죠? 나 할 수도 있었지. I would've. 됐죠? 할지도 몰랐을 텐데 하면은 might have. 그러니까 이 자리에 should 대신에 could나 would나 might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팝송 노래 중에서요. 예, 우라슈라 쿠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예, 우드브가 우라, 그다음에 쿠드브가 쿠라, 그다음에 슈드브가 슈라. 그래서 스펠링도 슈다 해서 DA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우라쿠라 슈라.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노래 가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뉘앙스까지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I know I should have. I know I should have. 됐죠? 자, Friday. 내가 단지 해야 할 건 구진아 보고 떡이나 먹는 거라고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정리됩니다. 바로 sit back. 자, sit back and enjoy the ride. 슝!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해야 될 건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What if I can't enjoy the ride? 할 수 없다면 can이고요. 내가 하지 않는 성향을 말해준다면 don't가 되겠죠.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내가 떡 먹는 게 싫다면 어떡할 건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거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 때문에 직장에서 힘든 건데?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뭐뭐 하잖아. 이것도 포인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not happy. 되게 쉽죠?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What makes you not happy? 그죠? What makes you unhappy? 똑같은 거예요. At work가 직장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Okay, today's quote. 어떤 내용이 오늘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만약에 우주나 이런 어떤 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저희들은 왜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항상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we exist here.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but I do know, 이제 do는 강조예요. 압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greater. 항상 더 나은 것이 있다고 than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시고요. 내가 힘들면 상대편도 다 힘들고 또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롤 모델들도 다 힘든 점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어록은 한번 잘 정리해서 나중에 써보시고요.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joining and staying with me.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

0: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네. 안녕.
1: 나는
0: 리아.
1: 나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무슨 뜻일까요?
1: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 다음이 내일이에요.
2: 이제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 헷갈리네.
0: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을 바로 다음 날이란 뜻이에요. 내일 학교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오늘 숙제를 미리 해두면 내일은 신나게 놀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해두면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죠.
2: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준성이?
2: 금요일 다음 날만 좋을 것 같아요.
0: 아, 금요일 다음 날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2: 주말이니까요. 친구랑 게임할 수 있거든요.
0: 여기서 돌발 퀴즈! 오늘의 다음 날은 내일? 그렇다면 내일의 다음 날은 뭐라고 부를까? 준성이가 높이 솟는